0: 오늘 첫 곡 마우타 하멜의 브리지였는데요. 김동호님이 이 곡이 벨소리래요. 그래서 작업 중인데 갑자기 전화 온 줄 알고 깜짝 놀라셨다고. 아, 모두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응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집안일 절반을 맞춰가는 지금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2444님 얼마나 하셨는데 아직 반, 뭐 시작이 반이고 반 했으면 다 하셨네요. 양산은 엄마들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20대들도 패션 아이템으로 예쁜 거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 덕에 저도 하나 얻어 쓰고 있는데 햇빛만 가려줘도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라고 0785님. 그죠. 저도 며칠 전에 좀 걷는데 그 신호등 횡단보도 쪽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러니까 큰 파라솔 같은 게 정말 이렇게 땡볕이 내리쬐을 때는 그 그늘이 있고 없고가 천지 차이잖아요. 네. 자, 뭐 여름이니까 더워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모두 각자의 컨디션 잘 챙기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월요일 오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함께할게요.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VI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카디건스의 러브풀. 이학철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리는 중에 박효정님이 대박, 지금 홈피에 글 남기면서 이 노래 생각했었거든요. 독심술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뭐 카디건스 노래 같이 들은 지 좀 됐으니까 적당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 OST에 들어간 곡 맞죠? 디카프리오. 네, 맞다고 해주세요. 아침부터 베개솜 세탁한다고 옛날에 이불 빨래 밟듯이 열심히 밟았더니 온몸이 쑤셔서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드러누워서 듣고 있어요 라고 8433님. 베개는 보통 커버만 빨고 그냥 안에는 묻지마 식으로 두게 되는데, 하긴 빨면 속 시원하죠 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11개월 된 딸이 이 노래 맞춰서 까딱까딱 고개를 흔드네요. 야, 너무 귀여워서 동영상 찍어서 남편한테 보냈어요. 6908님. 요즘에 그런 쇼츠들이 또 막 의외로 막 조회수가 초대박이 나고, 물론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찍는 건 아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애가 완전 애기 때 이렇게 이유식 주고 오물거리다가 잠드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폰이 아니라 그걸, 아, 폰 한 3, 4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폰에 모든 게 담길 수 있는 둘째처럼. 첫째 때는 이제 그게 이 비디오 카메라 뭐 이런 걸 또 따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아, 정말. 네. 아직도 눈에 선한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씹다가 고개가 바로 푹 떨어지면서 잠이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너무 귀여워서. 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돼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네, 듣고 싶은 노래, 또 생각나는 이야기 참지 말고 문자 게시판 잘 활용해 주시고, 뭐 다른 일 하시는 분들 형편 되실 때 살짝 귀만 기울여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치과 가신다는 2444님. 아, 사랑니 빼러. 얼마나 속 시원하게요. 근데 예, 잠깐의 고통과 앞으로의 평화를 생각하시면서 울지 마십시오. 자, 준비된 곡 도이치입니다. 앵자이어티.

알아서들 하겠지만 특히나 그 녹음실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운드 트릭들을 잘 이용한 Imagine Dragons의 Believer, 김지연 9623님 등등이 신청하셨고요. 노래 나오니까 4023님의 자제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대요. 오늘 초등학교 2학년 창의 수학 수업하러 왔는데 시간이 좀 밀려서 차에 있는데 음악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이송이님. 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근데 창의 수학은 뭐죠? 초등학교면 산수 아닌가요? 저는 수포자가 아니라 산포자라. 소수점 나누기 할때 생각이 나네요. 이런 걸 나한테 왜 요구할까? 분수를 왜 곱해야 할까? 예. 7817님은 오늘부터 운동 루틴 다시 시작하려고요. 알바 출근할 때 운동복을 챙겨왔습니다. 오늘 아침 들으면서 운동하는 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이팅입니다. 자, 이 노래 아주 운동할 때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Fit and the Tantrums입니다. Handclap.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0: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자, 바로 지난주 영화 대사관에서 소개해드렸던 화제의 OTT 드라마 참교육. 이 드라마에서 이제 그 교권보호국이라는 이름의 그런 기관의 감독관들이 학교에 직접 출동해서 이제 선 넘는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난 12일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경기도 교육청 안에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공개 논의를 제안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뭐 물론 드라마처럼 뭐 힘으로 응징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현재는 대응 체계가 좀 복잡해서 교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정당한 지도나 교사 보호를 하기가 어려워서 관련자 면담이나 증거 정리, 또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점검, 관계 기관으로의 이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대응 기관을 만들겠다. 나쁘지 않죠. 예. 한마디로 교육 현장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 셈일 텐데, 자,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그 과정과 내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이제 소비기한이라고 하죠. 이게 유통기한보다는 훨씬 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비기한이 임박하거나 살짝 지나서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부터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를 시작한대요. 이 비슷한 것은 없진 않았을 텐데 아무튼 소비기한이 임박한 음식과 또 당일에 팔리지 않은 빵을 배땡이나 쿠땡 같은 배달앱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대요. 매장에서 서둘러 판매해야 하는 음식을 배달앱에 할인가로 올려두면은 소비자가 살펴보고 구매하는 방식인데, 참고로 B사는 오후 8시부터 유명 제과점의 마감 상품을 20% 이상 할인하고요. 또 C사와 Y사는 각각 오후 6시 또 9시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식품을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면은 예, 의외의 또 저렴한 맛돌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반가운 소식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탈모 치료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원형 탈모처럼 이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일부 탈모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일반적인 탈모는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죠. 근데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은 치료비 부담이 확실히 크게 줄어들 텐데요. 근데 이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선 탈모에 특히나 민감한 젊은 층들, 그러니까 뭐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그런 것을 제외한 20대, 30대들에 한해서 적용해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잘 적용될지, 또 이것이 전 연령대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머리숱과 관계된 주인공입니다. 풍성한 머릿결의 소유자. 정말 이분은 탈모 이런 거는 남의 일 같은, 물론 가상의 인물이지만 동화 속. 자, 특히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공주로 태어났지만 마녀 때문에 탑에 갇혀 살다가 탑에 나갈 사다리도 없고, 아무튼 탈출에 머리카락으로 성공을 해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당시에 이 애니메이션 팀이 생생한 머리카락의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픽으로 14만 가닥의 머리카락을 구현해냈다. 아, 말이 14만 개지. 자, 길고 아주 길고 윤기 나는 황금빛 머리카락의 소유자 누구일까요? 네. 생각나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이나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오늘은 다섯 분을 더 뽑아서 치약 세트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자, 힌트송 듣는 동안 맞춰주십시오. 마돈나의 노래입니다. La Isla Bonita.

라 이슬라 보니타 마돈나 였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거.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탈모는 이분 사전에는 없는 너무나 길고 윤기나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캐릭터. 자, 정답 라푼젤이었죠. 딸이 어릴 때 라푼젤 공연 보러 갔는데 포토타임 때 아이가 인상을 쓰면서 엄마 라푼젤 언니 머리 냄새가 너무 심해. 아, 어쩜 좋지? 아, 뭐 향수 같은 거라도 좀 뿌리 관리가 어려운가? 하긴 긴 가발 쓰고 오랫동안 공연을 하니까 땀이 왜 안 나겠어요. 딸이 어릴 때라 할 말 못 할 말 구분도 못해서 민망했던. 아, 면전에 대놓고 한 거예요? 8881님. 아이고. 자,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때마침 남편분과 지금 모발 이식하러 가는 와중에 퀴즈 듣고 둘이 웃고 있습니다. 라고 7923님. 아, 예, 성공적으로. 뭐 요즘 뭐 성공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네. 풍성한 모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 드리고. 라푼젤은 헤어젤 쓰려면 몇 통을 써야 될까요? 갑자기 궁금하다고. 5966님. 뭐, 한 100통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치약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양현주, 심하연, 4281, 5966, 7923 이렇게 다섯 분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도퀴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커팅크루의 히트곡이죠. I just died in your arms.

0: 샘 스미스 I'm not the only one 안정숙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렸고요. 휴무라 피클 만들려고 했는데요. 집에 식초가 뚝 떨어졌어요. 다른 것도 아닌 식초. 예, 팥 없이 단팥죽을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트 잘 다녀오시고요. 사사이구님 주말 동안 일하고 오늘은 무조건 집콕하면서 쉬어야지 그랬는데 딸내미가 학교에서 하는 행사 기획단 파일을 집에 두고 갔다고 가져다 달래요. 양산 쓰고 더운 이 길고 긴 길을 오하윤 들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볕은 참 좋으네요. 예, 작가님 아직 번호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위에 좀 네. 4123님 뭐 어쩌겠어요. 저희가 다녀오시면 목을 좀 축이시라고 커피 한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3님 대학 동기들과 영월 레일 투어. 오, 지금 무궁화호 기차 아닌데 음악과 창밖의 풍경까지 어우러져서 앉은 자리가 그냥 꽃밭이 되는 것 같아요. 추억 많이 쌓아오겠습니다. 라고. 야, 월요일인데 어떻게 다들 동기들 분들 타이밍을 맞추셨네요. 0715님은 욕실에 청소용품 뿌려놓고 냉장고에 끓여서 식힌 보리차를 담아두고 수박도 잘 잘라서 정리해두고 그렇게 집안일 하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좀 덜 힘든 느낌입니다. 워낙에 바지런한 분이시네요. 예. 뿌려놓고 이제 한 2, 30분 있다가 청소하시면 되죠. 저는 중학생인데요. 오늘 학교 안 가고 가족들끼리 영덕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야, 학교만 안 가도 좋은데 우리 307호 학생. 그쵸, 요즘에는 옛날에 뭐 개근상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정말 빠지면 큰일 난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가족들과 함께 체험학습 뭐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니까 너무 잦아도 뭐 그건 좀 옳지 않지만 자, 안전하게 또 좋은 기억 많이 담아오시길 바라고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노래군요. 광고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날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9시 56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1부가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 이럴 때는 사연 좀 소개해드리면서 잠깐 BGM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50님 문자 주셨는데, 라디오는 이렇게 평범하게 세상 사는 얘기 소소하게 듣는 기분이 참 좋다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그쵸? 다 지금 나는 이렇게 어디도 가고 있고 오늘은 이런 일 하고 있고, 오늘 입대하는 아들 같이 차 안에서 듣고 계신 강소연님 기분이 좀 그러실 텐데, 그래도 예, 건강하게 네, 목말하시고요. 자, 잠시 후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8: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9: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대,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0: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0: 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요 캐나다 출신 뮤지션이고요. 이분의 독특한 이력은 백인, 그러니까 소울 트레인이라고, 왜 그 주로 흑인들이 나와서 말 그대로 소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추는 그런, 예전 그 AFKN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처음으로 출연한 백인 아티스트로 이색적인, 그만큼 소울풀한 음악을 보여줬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텐데, 백인이면서. 근데 이분이 이탈리아계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중미 월드컵에서 뭐 특히 북미 캐나다 그렇게 많은 경기가 치러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연히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에서 지금 월드컵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혹시나 캐나다에서 경기가 열릴 때 셀럽으로 혹시 카메라에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엄청난 인기, 현역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 지노 바넬리의 브라더 투 브라더라고 하는 엄청난 명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I Just Wanna Stop 이라고 하는 곡,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나서 지금 함께 들어요.

0: 야, 이 임방님께서 연주가 뭔가 벅차오른다고.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 브라더 투 브라더라는 앨범을 들었을 때 좀 무서울 정도로 이건 또 뭐지? 보통 이제 뭐 퓨전 재즈 그러면은 뭐 미국 중심으로 뭐 그런 GRP 뭐 이런 음악들은 알았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 지노 바넬리라는 뮤지션을 알게 되면서 이 형제들이 지노, 조, 로즈, 바넬리 이렇게 삼형제가 이 앨범을 78년도에 발표했고요. 거기 진짜 제 정말 좋아하는 브라더 투 브라더라는 곡은 러닝 타임이 한 7분이 넘어서 제일 히트한 곡이 또 이 곡이에요. 빌보드에선 4위, 또 자국 캐나다에서는 1위를 찍었던 I Just Wanna Stop 지노 바넬리였습니다. 다른 곡들도 정말 그렇게 뭔가 진짜 말씀 그대로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의 연주. 산책하면서 혼자 듣는데 너무 좋다고 유지영님도. 박현여님 생각나신다고 소울트레인. 부모님이 일 나가시고 낮에 혼자 보면서 외국 분위기 느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 보면은 그 누군지도 모른데 그냥 괜히 막 사람들이 자유롭게 댄스플로어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러면 그때는 저도 뭐 클럽 이런 데 뭐 가볼 일도 없고 갈 나이도 아니니까 디스코테크가 저런 분위기구나 막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3, 4부는 주식회사 그레인원, 키움증권,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람스 안마이자,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회와 꾸며드릴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시켜놨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0: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정말 데이식스 음악은 들을 때마다 청춘, 네, 청춘이란 이런 것이다. 확실히 70, 80년대 청춘, 90년대 청춘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싱그러움이 느껴진다 할까요? 같이 음악하는 선배로서 대견한 후배들. 이은희님의 신청곡으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였어요. 이게 지난주에 강릉 갈 때 신청한 노래인데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듣고 계셨구나. 예, 바로바로 들려드릴 때보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이 그 문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곡들 다 참고해서 저희가 선곡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5420님은 연차 쓰셨다고요. 오늘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좋아하는 빵집 가서 빵도 샀고요. 가끔은 이런 휴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연차 그러라고 있는 거죠. 예. 네, 알차게 잘 쉬시기 바라고요. 박효정님은 방금 곁에 사는 이모가 새벽밭에서 딴 살구를 잔뜩 주고 가셨는데 집에 좀 덜어두고 본가 엄마한테 드리러 가려고요. 경로당에 가져가서 친구분들과 함께 드시라고. 살구 향이 너무 좋으네요 라고. 아, 살구 사탕으로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초여름에 아주 잠깐만 맛을 볼 수 있는 과일이라고 하네요. 집에 있어서 몰랐는데 벌써 기온이 27도예요. 한낮에는 엄청 덥겠죠? 예, 네, 뭐 오늘 30도 넘는다고. 김주원님. 자, 신청하신 곡입니다. 여름날 유희열, 신재평이 함께합니다.

야, 제킹콩. 네, 작년 아침음악회에 출연해 주셨던 생각이 나요. 트럼펫을 양쪽에서 불던 그 모습이. 어딘지 그 80년대 음악적 DNA를 한아름 물려받은 듯한 정서. 제킹콩의 Summer for You. 최희원님의 오늘 듣고 싶은 노래 1번이라고. 박미경님, 지난 토요일 날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신랑 보러 갔다가 1시 출근을 해야 해서 새벽 5시에 출발해 김포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초구 차가 막히기 시작하네요. 지금 경부 쪽, 그죠. 예.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은데 또 출근 때문에 마음은 조급하고요. 1시인데 여유 있게 출근하실 수 있기를 응원 드립니다. 중독성 갑인 최송곤의 네가 좋아 꼭 오아윤에서 듣고 싶어요. 김선영님. 네, 오수려님도 신청하셨어요. 오정세 아니죠? 최송곤이 노래합니다. 네가 좋아.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6: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직장 맘입니다. 미혼 때처럼 일에 빠지고 싶은데 지금은 역할이 하나 둘 많아지다 보니까 한 가지에 몰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해내려고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 공허한 느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용히 넋두리를 해봅니다.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직장 맘이시면은 아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어리다면 몸이 많이 피곤하실 수 있고 또 학령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한참 바쁘실 테고 가정과 직장 모두 중요한데 이걸 어느 한쪽에 몰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좀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의 경중에 따라 그런 걸 파악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무튼 중간에 열심히 산다라고 적어주셨잖아요. 근데 스스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계신 거면 이미 훌륭하게 살고 계신 게 아닐까. 주변 분들도 아마 그 점을 인정하고 있으실 테니까 예. 너무 무리 마시고 틈틈이 몸도 마음도 쉬게 해주십시오. 6월 15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네, 오늘 2085님의 사연과 함께 윤상 한 걸음 더 들었어요. 새삼 이 노래 녹음할 때 트럼펫 연주했던 데이비드 스펜서라고 녹음할 때 말고는 그 후로 본 적이 없는데 당시 한국에서 근무하던 미군이었거든요. 영어 진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울렁증이 너무 심할 때라 예 그냥 고맙다 예 갑자기 네 너무 좋은 연주 해줘서 새삼 고맙네요. 저도 워킹맘인데 모든 걸 다 잘하려다 보면은 이도저도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타협을 스스로와 하고 놓을 건 좀 놓아야 살 수 있어요. 워킹맘들 힘내자고요. 라고 김은나님. 예, 너무 공감됩니다. 저도 그 비슷한 마음을 느끼다가 아이 두돌 때 지쳐서 일을 접었었어요. 살짝 내려놓지 못한 그때를 엄청 후회했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실 테니 너무 애쓰지 마셔요. 라고 3891님 넋두리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쌓아둬봐야 안에서 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I랑 얘기해요. 윤정호님 요새 이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AI하고 그냥 수다 떠는 거. 예. 저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드컵도 보셨죠? 김명희님이 공식 주제가가 한국어 가사가 들려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돼 난 다시 일어나 그죠 이거 개막식 때 이재씨 야 진짜 안드레아 보첼리 옆에 이재 자 이 노래에 함께한 아티스트들은 거기에 또 데이비드 게타 메간 트리 스탤리온 이거 다 그렇게 읽는 거죠 메간 트리 스탤리온 자 그럼 공식 2026년 월드컵 주제가 같이 들을까요? DNA입니다.

자, 월드컵 공식 주제곡 두 곡을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 월드컵 주제곡 DNA와 카타르 월드컵 때 정국이 노래한 Dreamers. 네. 그러고 보니 카타르 월드컵의 정국 이번에는 이제 다음 월드컵도 한국 가수가 또 등장할까요? 라고 김병덕님. 뭐 K-POP의 위상이 꺾이지 않는 한 네, 모셔가려고 오히려 그러지 않을까요? 김현정님이 체코와 경기할 때 외출 중이었는데 아들 둘하고 남편까지 막 흥분해갖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우 뭐 집에 국대 출신 하나 있는 줄. 네, 세계인의 축제 맞아요 라고. 예, 뭐 금요일날 딱 저희 방송 끝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괜히 막 아직 그 진행 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괜히 또 뭐 내가 보고 있으면 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그런 그거 뭐라 그러죠? 징크스. 예.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자, 다음 금요일 날 또 멕시코와 함께 어떤 경기를 펼칠지 일단 다치는 사람 없이 예 멋있는 멋진 경기 응원합니다. 자, 이어서 Chase and Status 그리고 Abigail Wiles와 나일 로저스가 함께했어요. What is right?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지친 날을 안아주라.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오후에 친정엄마하고 시장 데이트 약속이 있어요. 시장 안에 건강원에 들려서 부탁해놨던 엄마 약도 찾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건강원 그러면 혹시 뭐 흑염소 뭐 이런 거 맞추셨나요? 네. 출근 중에 듣고 계신 0016님, 네, 신청하신 태연의 사계 오늘 마지막 곡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엄마하고 데이트는 7057님이시고요. 자, 그럼 태연의 사계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아, 시간이 이 곡이 3분 8초인데 저는 빨리 끝내야 될 줄 알았더니 지금쯤 딱 시작하면 엔딩까지 무난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S 채연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생방송 MC와 연기 활동을 했던 경험은 지금의 저에게 아주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늘 실수나 사고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도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매 순간을 새롭게 맞이하는 첫 무대처럼 대한다면 모든 순간이 기대되고 모든 자리가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다시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내가 보냈던 시간들을 누군가 뮤직비디오로 찍어서 그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만들었다면 과연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까요? 이야, 각자의 삶이 다 짧은 시간 동안에 녹아들었을 텐데 어떤 장면들이 펼쳐졌던 지난 주말이었을까요? 그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이런 좀 역동적인 음악이 나간다면 훨씬 더 엑사이팅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배드민턴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뛰는 그런 장면만 아마 저의 주말을 편집했다면 그런 영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이 정적으로 바뀌더군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아마 이걸 뮤직비디오로 저희 주말을 이렇게 누군가가 찍었으면 정지 화면일지도 몰라요. 그냥 먹고 자고 쉬고 책 좀 들여다보다가 TV 요즘 괜찮은 드라마 하나 있던데 아 그거 봤는데 뭐더라?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요즘 제가 완전히 그냥 빠져있는 드라마인데 그런 드라마 보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빠져들고 뭐 그렇게 좀 정적인 그런 장면이 표현이 되는데 지난 주말하고 지금 방금 전해드렸던 본조비의 음악이 잘 어울렸다면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역동적인 일요일을 보내신 거겠죠? 그렇죠? 우리 이한재 PD는 수영하고 그리고 뛰고 뭐 그랬던 지난 주말이라고 아까 와가지고 아주 막 에너지가 차올랐던 주말이라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음악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비디오가 제작되지 않았을까. 아, 어쨌든 이렇게 신나게 운동을 했거나 최소한 어디 사람 많은데 외출을 했다거나 뭐 그 정도의 움직임이 있어야 어울리는 음악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지난 주말은 어떤 동적인 정적인 어떤 장면이 연출된 그런 주말이었을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비가 오질 않아서 몰랐는데 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곳곳에 소나기가 또 한바탕 몰아친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이 날씨가 요즘 또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 좀 제법 더워요. 예, 후덥지근하고 이번 주 내내 더울 거라고 예상하니까 각오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을 거쳐서 다시 월요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본조비입니다. 아주 힘있는 노래로 시작했어요. You Give Love a Bad Name. 예. 첫 곡이었습니다. 아,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의 주말은 그 영상으로 만약에 담았다면 막 등산 가고 땀 뻘뻘 흘리고 그리고 뭐 뛰고 뭐 족구도 하고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진짜 순면 100% 같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의 라울 미동의 블랙버드. 폴 매카트니가 작곡한 곡. 어제 저희 그 이 음악을 제발 틀어주세요 DJ 아티스트가 폴 매카트니였었는데 그 폴 매카트니가 여전히 이 정말 음악계의 전설이면서도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는 참 큰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블랙버드를 직접 작곡했고 노래도 한 폴 매카트니의 노래를 라울 미동이 커버를 한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형님 축구 내기 한 건 지셨겠네요. 심재동 씨. 아, 이거 언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우리하고 체코하고 경기에서 저는 2대0으로 이길 것이다라고 내기를 걸었는데 뭐 2대1로 이겼으니까 뭐 대충 좀 근접하게 졌으니까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국민이 또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경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멕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내기 한번 하실까요? 각자 어디가 일단 이길 것이냐 또 몇 대 몇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떠신지. 저는 1대1 봅니다. 예, 1대1.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상대적 평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전술 또 뭐 랭킹 뭐 이런 걸 쭉 비교 분석했을 때 그리고 또 멕시코는 거기가 이제 주최국이고 홈그라운드잖아요. 또 그들 그 멕시코인들의 그 열정과 열기 거기에 약간 우리가 좀 주눅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감안했을 때 1-1 정도로 비기면은 정말 퍼펙트한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샵 8000번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요금 추가가 되고요. 미니 메시지로 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성구 씨는 미안합니다. 저는 2-1 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한국에 대해서. 아니 뭐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뭐 예, 존중하겠습니다. 왠지 최상구 씨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언뜻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가 더 힘내서 더 잘할 수 있어. 결과는 뭐 정말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어느 누구나 그걸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자, 11시 16분 넘어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멜로망스의 멤버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민석 씨가 열흘 전에 자신의 새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여름 편지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써놓고 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연애 편지네요. 예, 약간 뭐랄까 사랑 고백을 못하고 그냥 쩔쩔매는 그런 순진한 또는 약간 찌질한 그런 심약한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 제목이 여름 편지예요. 감상하실까요?

Sunny, Sunny. 햇살에 좀 취한 것 같죠? 목소리가 Sunny. Montefiore 칵테일의 노래였습니다. 주말에 북한산 비봉에서 하산하다가 발목을 접질렀어요. 아이고 유송이 씨. 아니 이거 하산하다 발목 접질러지면 그 옆에서 이제 그 같이

이제 도와주고 막 이런 그분들도 힘들고 발목 접질러진 상태로 어쨌든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압니다. 그 고통을. 지금 경북 주황산 장군봉에 오르는 중이라는 3517님, 발목 접질렀다는 유성희 씨, 또 주말에 경북 상주에서 경남 하동까지 신나게 드라이브 하셨다는 9399. 네, 이렇게 세 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마마미아 OST 가운데서 영화 중에 소피의 엄마 역을 맡은 메릴 스트립하고 또 엄마 친구 두 명이죠. 줄리 월터스, 크리스틴 바란스키가 함께 부른 영화 맘마미아 OST 중에 슈퍼 트러퍼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하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앞에서는 대놓고 부르지 않지만 뒤에서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부르는 그들만의 별명이 있다. 재밌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예스님이라는 별명이 있다. 저분이 우리 팀 예스님이에요. 무조건 예스 예스. 자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스만 해서 예스님이라고 불러요.

회사에 예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스님이라고 부른다는데 본인을 그렇게 부른다는 걸 알면 예스님은 뭐라고 할까? 아유, 제가 뭐 생각이 없어서 예스라고 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예스라서 예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예스님인 거 마음에 들어요. 예, 예스. 그렇게 해맑은 얼굴에 예스님을 일하다 보면은 가끔씩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직장인들 중에 꼭 있는 별명은 센서 등이다. 저분이 우리 팀 센서 등이에요. 평소에는 일 안 하다가 부장님 오실 때만 그때 센서 등 켜지는 것처럼 반짝 정신 차리고 일하시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 계속 딴짓하다가 누가 나타나야 정신 차리는 센서 등 같은 사람이 분명히 우리 가까이에 한두 명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각 팀마다 물웅덩이도 한 명씩 있다. 애써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어지간하면은 피하는 게 상책인 사람들을 물웅덩이라고 부른다는데, 참 별명도 어쩜 그렇게 잘 짓는지. 가끔 얄밉고 종종 답답하고 문득 애처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차마 직접 부르지 못하고 뒤에서만 부르는 그런 별명이 혹시 내 뒤통수에도 달려있을까? 설마 우리 팀 물웅덩이는 아니겠지? 다들 날 피하고 있는 건 아니어야 할 텐데. 아닐 거라. 아니야, 아닐 거야. 그렇게 믿어본다.

턱시더의 Do It, Do It 셨습니다. 그 직장인 별명 중에 그 숟가락도 있대요. 숟가락? 뭐지? 일은 다른 사람이 다 했는데 그냥 숟가락만 얹은. 근데 다 있지 않아 이런 분들? 직장, 뭐 학교, 뭐 집에서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숟가락 같은 사람.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그런 별명을 받게 돼 있죠. 집에서는. 김진우 씨. 아, 진짜 숟가락이 있네요. 우리가 숟가락 같은 사람은 되지 맙시다. 진짜. 아, 진짜 자존심 상한다. 직장인 별명 중에 삼고초려도 있어요. 삼고초려. 같은 업무를 세 번은 얘기해야. 아, 왜 자꾸 찔리지? 아니, 사실 제 아내가 저를 저기요 정색할 때 있어요. 왜요? 제가 세 번 물어봤는데 못 들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왜 이상하게 다른 생각하다 보면 남이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전 그런 게 참 많아요. 뭐에 집중하면 옆에 와가지고 귓속말로 해야 네네 이렇게. 황승재 씨 맞아요. 삼고초려 있구나. 제가 근무하던 회사 후배 중에 아 맞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일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선배들이 확인하면 아 맞다 그러는 친구가 생각이 난다는 이혜진 씨. 참 무릉덩이. 문세 오빠는 당근 피하죠. 사람들이 피해야 되고. 왜냐 톱스타는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잖아요. 현은정 씨. 그래서 무릉덩이가 된 거예요. 저는. 저는 안 그런데 남들은 저에 대해서 그래도 선입견이 있으니까 뭐 배려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 사람의 뭐 그 리듬에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은 무릉덩이 대접받고 싶지는 않.

않는데 저는 진짜로 그냥 어떤 면에서는 평범하고 가장 평이롭고 뭐 큰 고집도 없고 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상대방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그런 게 있군요. 남편 동료가 입이 너무 동동 떠서 제가 가랑잎이라고 별명을 가랑잎 전경숙 씨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가랑잎은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부장님 별명은 데이빗 카퍼필드예요. 마술사 그 데이빗 카퍼필드처럼 순식간에 감쪽같이 사라져요. 이수민 씨. 아, 부장님이 그러시는구나. 야. 그러니까 사라져. 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부장님들. 이 직장 내에서는 이런 그 별명들이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고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어떤 별명을 나는 갖고 있나? 뭐 그거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요. 조니의 노래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Open Arms.

로이 킴의 다시 불러 봄 그 리메이크 앨범 가운데서 조용필 선배님의 그 명곡을 로이 킴이 겁도 없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겁 없을만 하네요. 네, 노래 깔끔하게 잘 불러줬다 생각한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0573 네, 휴대폰 쓰시는 분 아저씨 어쩌면 좋아요. 몇 년 전에 아저씨가 익산에 콘서트 하러 오셨을 때 저희 부장님께서 식당에서 문세님을 우연히 만나 받은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을 오랫동안 간직하시다가 오늘

한테 코팅 좀 해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코팅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엉망이 됐어요. 저 이제 어떡하면 되죠? 사표 쓰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진짜 사진까지 보내셨는데 뭐 아주 나쁘지는 않은 상태. 아, 예. 휘었구나. 그냥 구겨졌구나. 그냥 코팅지가. 어떻게? 그 한 가지 약간 희망적인 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다시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CD에다가 예쁘게 사표 낼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일 열심히 하시고 위로의 커피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아니 혹시 제가 사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가운데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혼자 일터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그 거기다가 혹시 제 사인을 걸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제가 열 분만 뽑아서 사인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지금 오늘 중에. 그러니까 미장원에 걸어두고 싶어요라든가 뭐 커피숍이라든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일수록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딱 걸어놓고 장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겠고 지금 신청하십시오. 샵 8000번으로. 네. 성혜숙 씨가 이 노래 한 번은 시즌이 올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하셨던 리틀 믹스하고 찰리 푸스의 Oops라는 노래.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이문세의 사인이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십시오. 그랬더니 저요 저요만 하셨어요. 주소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급하셨나 보다. 주소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일단 업장, 네, 뭐 상호 같은 거 필요하시죠? 그리고 본인의 이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양식을 갖추신 분에 한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좀 힘을 드리고 싶은 요즘, 예, 그래서 제 사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점, 뭐 정육점, 미용실, 식당, 택시 기사님까지 사인을 신청해 주셨어요. 어쨌든 저희가 잘 살펴보고 사인 필요하신 분들 또 계신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네. 이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그렇죠? 예, 월요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까지 구성 정미선, 박경향, 연출 이한재, DJ 이문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3310번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추억의 만화 슬램덩크를 다시 보는데 역시 이 대사 최고더라고요. 포기하는 순간이 시합 종료예요. 마침 6월의 중심이자 한 주의 시작이네요. 뭔가를 다시 도전하기 딱 좋은 날. 딱 요 날인 것 같은데, 그죠? 자, 포기를 모르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 명곡 김신영입니다. 6월의 딱 반. 예, 6월 15일 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슬램덩크 OST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슬램덩크는 사실 명대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요런 명대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포기하는 순간이 시합 종료다. 그렇죠. 예. 뭐 시간은 흐르지만 내가 포기하면은 진짜 이거는 게임이 끝인 거죠. 예. 우리 0202번님, 제가 좋아하는 슬램덩크 대사는 이거예요. 왼손은 거들 뿐.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다음에 먹을 반찬을 바로 집어야죠. 예스. 예, 정답이에요. 예. 계획이 있는 밥상. 너무 좋다. 예. 그리고 이은희 씨. 신디, 유퀴즈 봤어요. 모든 이야기에 진짜 공감 200% 했습니다. 젠슨왕님과 동기. 오늘도 달려봅시다. 라고. 아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젠순아님.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가죽 자켓이라도 악수라도 내가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어 근데 정말 그 앞에 우리 또 예, 우리 그 남매 예, 남매 이야기며 보면 일단은 초대해 주신 것만 해도 일단 그거에서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오늘 3, 4부. 많은 분들의 속을 정말 애간장을 태우는 시간이죠. 세계 입퀴즈! 예, 오늘도 미리.

0: 이 고막을 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박도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아마 오늘부터 느꼈을 거예요. 예. 이번 주가 그렇게 덥다고.
1: 맞습니다. 예. 뜨겁더라고요.
0: 아, 일단은 박도리가 반바지 개시. 아, 그럼 더운 날이에요. 박도리가 웬만하면
1: 맞아요. 긴 바지 계속 입고 다니다가 예. 오늘 개시했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집순이는?
2: 전 오늘 긴 바지 입고 왔어요. 근데 대신 얇은 걸로.
0: 얇은 걸로 입어야 돼요. 저는 반팔 반바지.
1: 아우.
0: 예. 여러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물, 예, 수분 보충을 진짜 자주 해주셔야 되고 웬만하면 그 선크림도 선크림이지만 양산
1: 맞아요.
0: 양산이 정말 필수예요. 요즘에 너무 뜨거워서 쓰러지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산 모자 일단 더위에도 우리가 더위를 이겨내면 다음에 또 장마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들뜨지 말고 예. 가장 중요한 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자. 예, 말씀드리면서 뭐 저희는 준비됐는데 이분들이 좀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른 마음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정우의 희망국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정우의 희망국 소중한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도드라만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3일제약
0: 멕시칸
2: 롯데렌탈
1: 오뚜기 카레
0: 백조싱크
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감사합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디 어실 원스야.

0: 시작하셨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김신영이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 업. 월드컵 특수 강력한 대박슛 매출 따따블 골인 기대해보며 오늘도 으쌰으쌰 여러분들께 힘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우리 소상공인 선생님들, 지금 어느 동네에서 무슨 업종,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그리고 으라차차 파워업이 필요한 이유까지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소개만 돼도 저희가 텀블러 세트 바로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됐다 그러면 저희가 건강 챙겨드려야죠. 녹용 홍삼 선물 세트 혐오 까지 빵빵하게 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는 주얼리의 어게인, 그리고 신화의 I pray for you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주얼리의 어게인 그리고 신화의 I Pray For You까지 듣고 오셨고요. 아, 지금 게시판에 이 노래 두 곡 들으시고 고품격 음악 방송 같이 또 예, 또 감상평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진 씨가 주얼리에 이어 신화라니 빨래 개면서 잠시 추억 여행 갑니다. 그때 날씨, 바람 냄새까지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굉장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유난히 딱 그 날씨와 바람 냄새까지도 기억이 나는 날이 또 있어요. 예. 옷 입은 것도 기억나요? 근데 또 어제 일은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예. 거기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우리 8318번님. 와, 연속 두 곡 과거 소환 장난 아니네요. 맞아. 이런 노래도 있었지. 아, 진짜 뜯어보면 명곡들 진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K-POP이 또 예, 역사를 쓰고 있지 않을까 또 말씀드리면서 으라차차 파워업 지금 월요일 대바람부터 우리 자영업자 선생님들 소상공인 선생님들께 응원드리는 시간이죠. 소개만두도 텀블러 세트 전화 연결되면 건강 챙기죠. 녹용 홍삼 세트까지 드립니다. 아, 우리 2109번님 대구 서문시장에서 누나와 함께 이불 가게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라 최근에 신상 냉감 이불이 또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올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어서 좀 사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 제 중학교 친구가 아동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었나? 예. 그 연락이 됐는데 예 어떠냐 장사 잘 되냐 그러니까 아 그래도 다행인 게 또 많이 또 예 또 그 시민 예 시민분들이 또 많이 찾아주신다 예가 또 말씀드리고요. 일단 대박 나세요. 냉감 이불 필요합니다. 예 우리 김혜정 씨 청년 농사꾼도 챙겨주시나요? Of course. 블루베리 새벽 5시부터 따고 지금은 선별 포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 블루베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 블루베리. 그리고 산딸기. 예, 요즘에 산딸기인데 파지 산딸기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모양이, 그러니까 판매 목적에 이걸로 땄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흐트러진 것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맛이, 당도가 지금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지 산딸기를 거의 한 2kg 먹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말 내내 예 산딸기 먹었다고 이제 또 뭐 말씀드리고 아 우리 이현숙 씨 신디 남양주 24시간 편의점이에요. 날씨가 더우니 술 판매가 늘었는데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네요. 직원들과 회식이라도 하고 싶은데 편의점은 그럴 시간이 없네요. 아 그러네. 왜냐면 24시간 편의점이니까 늘 계속 교대 근무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럼 또 마음으로다가, 예, 또 장사가 잘 된다면 물론 더 좋겠지만, 예, 마음으로다가, 예, 시원한 저기 커피 한 잔이라도, 예. 그리고 7049번님, 일산에서 오늘은 뮤직이라는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음악을 배우고 싶은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분들을 위한 학원입니다. 아, 다양한 정기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연락 주세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굴뚝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뮤직, 예, 이거 학원, 예,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렇다면 저는 저기 선물 시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은 그냥 누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친누나랑 가게 안 하거든요. 근데 아, 2대째 물려받았나? 아, 그리고 진짜 이번 주도 날씨 독하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덥더라고요. 저희는 전화 안 받는 게더 좋아요. 왜냐? 손님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5, 4, 3, 2, 1. 오케이. 예.

0: 하수리하. 오케이, 땡큐. 예, 그렇다면은 저 24시간 편의점. 예, 우리 현숙 씨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현숙 씨, 그러니까 편의점도 그냥 에어컨 바람에 그냥 시원하게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할 거 엄청 많아요. 예, 물건 내고 뭐 하고 막. 그리고 24시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1: 여보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우의 망국입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 한번.
1: 아, 나는 주의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0: 우리 또 우리 현숙 언니.
1: 네, 이거 블루투스 꺼야 되나요?
0: 그렇죠. 예,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1: 여보세요?
0: 예, 어생전화 좋아요?
1: 아,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0: 아유, 아니에요. 예, 우리는 늘 기회가 있다. 예. 남양주에 어디 쪽에서 편의점 하고 계세요?
1: 여기 그 진접 쪽이고요.
0: 아, 진접.
1: 예. 네, 네.
0: 진접 무슨 여, 동? 예.
1: 여기 말하면 아시려나? 여기
0: 예.
1: 여기 진접에 그 예? 부평리 쪽에 있는 그 편의점이거든요. CU 편의점.
0: 아, 저 죄송하지만 메이커는 얘기하면 안 돼요.
1: 아, 그렇구나.
0: 또 왜 이래요, 프로끼리. 예, 땡유.
1: 아, 근데 갑자기 이거 전화가 끊기면서 이게 네. 제가 블루투스로 듣고 있었거든요.
0: 그렇구나.
1: 청소하면서. 예.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제가.
0: 아, 또 우리가 또 깜짝. 예,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1: 아,
0: 예.
1: 대박.
0: 아니, 우리 현숙 언니.
1: 네.
0: 지금 편의점 운영하신 지는 한 얼마 되셨어요?
1: 그 여기는 직영점이에요.
0: 아,
1: 그래서
0: 네네네.
1: 저는 이제 회사 직원으로
0: 직원이구나.
1: 제가 점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0: 아, 네네네.
1: 지금 이제 뭐 여기가 사실은 조금 이 부평리라는 곳이
0: 예,
1: 조금
0: 예,
1: 약간 부평리. 고립돼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마트 같은 게 주변에 많이 없어요.
0: 그렇지. 예.
1: 그래가지고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 술이랑 맥주 이런 거 지금 월드컵
0: 그렇지.
1: 시즌이잖아요.
0: 예, 그럼요, 그럼요.
1: 너무 많이 사시러 오시니까는 제가 이제 그거를 주문을 할 때 발주를 넣을 때 술을 발주를 너무 많이 넣는 거야.
0: 어쩔 수 없어요. 예.
1: 그러니까는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0: 힘들죠.
1: 무거워가지고.
0: 고되죠. 왜냐면 그 상품을 계속 진열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것도 다 까야 되고
0: 까야
1: 무거운
0: 되지.
1: 거 옮겨야 되고.
0: 맞아요. 혹시 근데 술만 나가나요 혹시?
1: 네? 잘 못 들었어요.
0: 술만 좀 많이 나가나요 요즘에? 맥주 뭐 이런 거 주류로?
1: 아, 여기는 맥주 판매가 압도적인 것 같은데
0: 아, 그렇죠.
1: 지금.
0: 예. 아, 그래도
1: 다른 거는 뭐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마.
0: 고만고만하지만 그래도 예.
1: 네, 네.
0: 그것도 점주님답게 우리 또 점주 네. 언니가 이제 또 직원들이랑 좀 회식을 하고 싶다 했는데 만약에 회식을 하게 되면 누구 하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1: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0: 예. 아, 그러면 만약에 회식을 한다면 어떤 메뉴로 회식하고 싶어요?
1: 저희 그냥 시원하게 저희도 여기 손님들이 앞에서 그 테이블에서 그렇게 천맥을 하세요.
0: 그렇지. 예.
1: 천맥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 못한다.
0: 그렇지.
1: 제가 그냥 쿠폰 하나씩 날려드리고 그러고 있죠.
0: 아, 그럼 이미 잘하고 계신데 뭐. 예.
1: 아, 근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0: 근데 왜냐면 이게 여건상 누구 하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1: 맞아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0: 그렇죠.
1: 24시간은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0: 닫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잠깐 화장실
1: 네.
0: 가는 것도 엄청 빠르게 가잖아요.
1: 네, 막 엄청 진짜 맞아요. 30초 안에 갔다 와야 돼요.
0: 무조건 네. 가야 돼요. 그 상가 쪽으로 완전 뒤로 해가지고 탁탁탁 올라갔다가
1: 아,
0: 탁탁탁
1: 그러니까.
0: 빠져야 되고 예. 아, 저도 예전에 마트 예.
1: 아.
0: 마트에서 일해봐가지고
1: 아,
0: 예,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날 만큼 고된 일이긴 한데 그렇다면은
1: 네,
0: 또 회식은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요즘에 우리 또 점주 언니가 쿠폰 날려주신다고 하니까
1: 네 음료수 쿠폰 제가 좀 날려드리고
0: 네,
1: 있습니다.
0: 또 밤이든 뭐 낮이든 사실 열심히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1: 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0: 네.
1: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본사에서 말씀하시기를 매출이 조금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거는 제가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고
0: 그렇죠.
1: 직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0: 네.
1: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0: 화이팅! 사실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1: 아유, 감사합니다.
0: 왜냐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활력소잖아요. 쿠폰 이거
1: 네,
0: 하나가
1: 맞아요.
0: 사실은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예.
1: 아이고.
0: 고생하는 거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위안이 들잖아요. 예, 우리.
1: 저도 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0: 아, 그러면 우린 또 알지. 예.
1: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알죠. 아, 힘든 또, 거를.
0: 이 또 우리 점주 언니가 알바진하구나. 알바진아. 예. 승승장구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 네. 지금 한 1분 13초 남았거든요. 예.
1: 네.
0: 혹여라도 듣고 싶은 노래 짧게. 예.
1: 저 듣고 싶은 노래?
0: 네.
1: 저 세븐틴 캐럿이거든요.
0: 아, 캐럿이구나. 예.
1: 네, 저 캐럿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 딸이랑 같이 캐럿랜드 가요. 플로어로 돼가지고.
0: 오마나 아주 나이스 가요, 그러면?
1: 아주 나이스 한번 갈까요?
0: 오케이.
1: 저 너무 좋아해요. 세븐틴 사랑해요.
0: 오케이, 세븐틴 사랑해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아주 네. 나이스 아주 찔끔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에 지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지친 언니 오빠들의 심장을 낙낙하는 마법의 주문 원투 게더러 뛰어라. 자 오늘 신영라이트 예, BGM은요 이번 주는 응원과 가야죠. 말은 뭐합니까. 대한민국 대 체코 2대1로 역전승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힘들어도 언젠가는 승리한다. 조용필 우리 가왕부터 모셔.

오케이, 땡큐베리 감사. 땡큐베리 감사. 감사룸, 감사룸. 어, 우리 0914번님, 어, 이게 웬일이지? 옆 동네에서 잠시 놀다가 다시 이사 왔어요. 역시 12시에는 여기만한 곳이 없네요. 예, 정답이에요. 예. 나는 또 갔다 온다고, 예, 살짝 이제, 예, 미연에 화를 낼 뻔 했는데, 그렇지. 여기만한 데가 어딨어요, 스님. 예, 다들 훌륭하신데, 그 와중에 더 훌륭하다 또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1312번님, 신디, 저 지금 에어컨 청소해주시는 기사님이랑 어색해서 신디 라디오 틀었는데, 어깨춤이 납니다. 기사님도 신나시겠죠? 당연하죠. 예. 속으로 예, 될 거예요. 예, 우리 기사님에게 시원한 저기 생수 하나만 딱 주세요. 예, 우리 기사님 화이팅!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김민주 씨 비트간별 들어오셨네요. 비트간별 오케이 되면요 비트간별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가 있고요. 쿠키 세트까지 보내드린다 또 말씀드리면서 어, 듀크의 헤이보이 듣자마자 언니 생각이 났잖아요 라고 하셨네요. 자, 듀크의 헤이보이 한번 비트간별 갈게요. 컴온! 컴온!

아, 전주는 느낌이 있는데 뒤에 뭔가 팡이 터져야 돼요. 약간 스테리안처럼. 스테리안 아무 말 없는 그대가 확 올라가야 돼요. 확 올라. 넘버 5 아니에요 넘버 9이에요 또 말씀드리고요 아, 넥스트송 예 여러분들 하나와 예 의미 없는 것들이 없어요. 예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의미 갈게요. Come on. 자 리믹스예요. DJ 조리 Let's go. 자 추임새 준비하시고요.

해를 들고 허허허

0: 세도 세도 들려 세도 내도 아 여분 MC 갈게요 아 여분 MC 사랑해요 유유
1: 땡큐. 예. 우리 3880번님 너무 신나셨나 보다. 신디 지금 카페에서 이어폰 끼고 듣는데 너무 신나요. 내적 댄스 갈기입니다. 예. 내적 갈기다라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 예. 또 말해 뭐 합니까? 예, 우리 선생님. 예. 우리 과다. 예, 우리 과다.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오란순 언니. 신디 저는 잠시 후에 도어락 설치하러 기사님이 오세요. 어색할까 봐 미니를 크게 켜놓으려고요. 추임새 찰지게 부탁해요. 그렇죠. 어색할 때는 신형나이트. 예, 더 어색할 수도 있고 친해질 수도 있고. 예, 반반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아, 잠시만요. 비트감별 들어왔습니다. 3137번님. 제목부터 딱 신디 거예요. 진성의 오키도키야. 이런 노래도 있습니까? 오키도키야. 비트감별 부탁드립니다. 오키도키 메키토시 이다도시 남양주시에서 제가 홍보대사인데. 오케이. 오키도키야 갈게요.

그래서 자, 비트를 저 끌어당겨야 되는데, 예, 우리 0210번님 진성 아저씨 리믹스라도 했어야 되는데, 요거 리믹스 들어왔잖아요. 그럼 바로 비트 명예전당 들어갈 수 있죠. 아쉽다, 예, 말씀드리고요. 이승준 씨, 신디 여름이니까 라틴 계열로 또 비트 감별 도전합니다. 포지션의 짧은 인연, 포지션 노래 중에 짧은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구나. 와.

자, 우리 0212번님 불안하다 불안해. 자, 다음 박 가볼게요. 파 탈락. 예. 아, 우리 2340번님 터져야 하는데 그렇죠. 예. 아, 이걸로는 예, 저 비트감별에 들어보지 않아요. 정말 인연이 짧았어요. 예, 정말 짧은 인연이었고. 다음 곡 갈게요. 우리 박구윤의 뿐이고 갈게요. 요 정도 가야 됩니다. 컴온.

예, 예, 요 정도. 예, 저의 마음 고백. 예, 짤끔하게, 예, 마음 고백으로 갔어요. 왜냐, 앞에 2절치기를 다가가지고, 예, 짤치기 가서 지금 리듬을 쪼개고 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넥스트 송, 바로 이정현의 아리아리 갈게요. 아리아, 음악 틀어줘. 아우, 예, 예. 야. 자,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자, 이제 몇 곡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아직 아니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왼발

오케이, 땡큐. 예, 오케이, 땡큐, 베리. 땡큐, 베리. 우리 0144번님, 이거지, 이거. 주말 노래방에 가가지고, 이정현 언니 히트곡, 난스탑으로 불렀는데, 신디 추임새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좀, 그쵸? 우리 이정순 씨. 멕시코 전에 정현 언니랑 신디가 응원단장이면 100% 이긴다, 와, 라고. 멕시코 전 경기가 이제, 금요일 8시 반인가요? 예. 8시에요? 10시. 아, 10시에요? 예, 예. 그래요. 그때 저희가 이제 또 달순애 라이브에 또 출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멀리서나마, 예, 멀리서나마 이제 응원단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원찬 씨, 신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김현정님 1집을 듣다가, 이건 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비트감별로 김현정님의 진실과 테크닉 신청합니다. 느낌 너무 좋다. 예. 예복습을 하셨네, 주말에. 예. 진실과 테크닉 갈게요. 컴온! 좋다. 유로댄스 느낌 좋다.

맞출지 몰라요. 미안해요. 예, 우리 신지현 씨가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진실과 테크닉. 어 숨은 명곡이네라고. 아 근데 진짜 우리 0244번님처럼 김현정 언니도 분발해야겠어요. 그렇죠. 예. 예, 왜 그녀와의 이별이 타이틀이 왜 됐겠어요? 제일 빠르니까. 제일 빠르니까 또 말씀드리고요. 어 잠시만요. 우리 7258번님 신디 100% 좋아할 겁니다. 자밀라의 오빠 미워 비트감 별해서 자밀라 너무 반갑다. 미수다 미수다 그분 아니에요 자밀라. 어머나 오빠 미워?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오빠 미워?

예, 탈락이에요, 탈락. 아, 너무 앞에 간주가 너무 신나는데 뒤에 다다다다다다. 예, 우리 0211번님. 아, 자밀라 반갑지만 쏘리 굿바이라고. 이건 세이 굿바이가 아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예,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예, 우리 또 대한민국과 멕시코 아, 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또 오늘 또 예. 오늘 야구는 또 쉬지만 예예 예, 또 다음 야구를 위해서 화이팅이고요.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갈게요. 컴온! 자, 어깨 좀 마시고요. 우리는 승리한다.

사이드 코너에서 멕시코를 만난 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예, 이번에 바로 세 번째인데요.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예. 아, 우리 하승주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선제골을 넣었지만, 예. 아쉽게도 졌었고요. 예. 그 다음 경기도 사실은 치차리터와 이제 또, 예,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아쉽게 졌습니다. 예, 이번에는 다를 거라 믿습니다.

하기 바라겠습니다. 가자! 가자! 우리 선생님들! 이번 주 내내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0: 오케이, 땡기미리 감사. 예, 우리 김성희 씨가 멕시코 이기겠다, 이 에너지라면, 그렇죠, 이 톤이라면 이긴다, 이제는 시스템이 필요할 때다 말씀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0: 네, 아, 여러분들 신형 나이트, 예, 오늘 한 주를 응원하는 느낌으로 응원곡으로다가 또 달려봤고요. 2부 노래는, 2부 끝곡은 장나라의 고백. 예, 저희가 늘 듣던 노래. 예, 그대. 죄송합니다. 예, 이 노래 듣고 세계 입 퀴즈로 돌아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바로 마마무의 포 플라워스.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우리 5002번님이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세기의 입퀴즈 들으려고 놀이터도 안 들르고 바로 집에 간대요. 초통령 신디라고. 아, 놀이터 가지. 예. 아가 모를 수도 있는데. 예. 그래요. 우리 또 같이 즐기는 거지 뭐. 예. 우리 또 정의 퀴즈들이 똑똑해. 예. 말을 뭐 똑똑해. 지혜롭다. 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도 예. 놀이터를 거르고 기다리는 세계의 입퀴즈. 잠시 후에 예.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미리 볼륨업 부탁드리면서 박돌이.
1: 네.
0: 집순이.
2: 네.
0: 또 선물 소개 또 찰지게 한번 해봐야죠. 예. 6월 상품 소개 3, 4번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1: 비타 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2: 스페인 기미명과 벨라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1: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비드에서 문어크림,
2: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1: 내 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0: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2: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1: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0: 3, 4번께 하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빙그레,
2: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1: 키움증권,
0: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2: 슬림웨이 다이어트,
1: 현대해상화재보험,
0: 환인제약 감사합니다. 화동실 두둥실 두리두리 둥실
3: 두둥실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5: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6: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잠시만.

말라 알뜰 말뜰 올라라라라라라 고막을 야굴리는 세계의 입퀴 살찌고 호감상으로 돌아왔는데 이 코너 할 때만큼은 각종 원망, 하소연, 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과연 오늘은 제발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지금 제 눈앞에는 이 랜덤 오더통이 있습니다. 예, 어떤 오더가 걸려있는지도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 째째한 제작진도 모르고요. 일단 첫 번째 단체전 퀴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힌트를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 그리고 가수 이름이 떠올랐다 하시면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이 빠집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고요. 유리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선물은 과연 무엇이더냐. 바로 인기 선물이죠. 차량용 소화기. 자, 그렇다면 예, 차량용 소화기가 걸려있는 첫 번째 오다. 아, 예. 여러분들 오더를 모아서 아, 잠시만요. 아! 초록공이고요. 바로 이영자 달란트!

네, 이영자 교수님의 달란트로 저희가 한번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저기 야자나무 그늘 아래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에 빠져버릴 나인틴 때 나는 고생고생 정말 개고생을 했어. 우린 제법 어울리고 또 멋져. 첫눈에 좋아, 그래 좋아. 첫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자, 됐습니다. 자, 우리 강은혜 씨 촬영용 소화기 내 건데 헷갈려 라고 하셨고요. 우리 1407번님 안녕하세요. 신디 이모, 저는 8살 제인이에요. 저는 지금 엄마랑 오빠랑 강원도 고성으로 가고 있어요. 이모 웃겨요. 고마워 제인이. 땡큐. 아, 우리 3662번님 포지션의 썸머타임. 와, 심지어 틀려서 썸머타임이라고 했어. 와, 아닙니다. 예, 아, 잠시만요. 정답이 왔습니다. 예, 바로 레드벨벳 빨간맛 2621번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답 노래 한번 가봐야죠. 레드벨벳 빨간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스트로베리 그맛, 그 맛이 사람을 입맛을 땡기게 하는겨. 캔디샵 어딨니? 한 5개만 사와라. 나는 여름 그맛 그게 제일 좋아. 야자나무 그늘 아래 졸고 싶고. 요거였습니다. 예, 2621번님께 차량용 수화기 보내드리면서 노래 쭉 듣고 오시죠.

네, 첫 번째 단체전 정답 바로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었고요. 우리 6800번님. 아, 진짜 이영자님 개인기는 우리나라에서 신디랑 김영철 씨가 투탑인 것 같아요. 한편에 꽁트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김영철 씨가 하는 교수님은 약간 그 대중 앞에 섰을 때. 예, 그리고 저는 비하인드. 예, 비하인드 쪽으로 성대모사가 좀 결이 다르다. 예. 아, 그리고 제가 어찌 영철 선배를 따라가겠습니까?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2621번님, 저요, 제가.

아, 쳤어요. 대박. 이게 되네요. 그동안 입 퀴즈에 쓴 열정과 50원짜리가 몇 개인지.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는 때가 있다니까요, 선생님. 이분이 산증인이시네.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단체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물은요, 아, 휴가 때 요거 들고 가면 참 좋죠. 양념 와사비 세트! 자, 랜덤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핑크색 공이었고요. 주얼리 하주연, 우리 예, 베이비 제이 스타일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따라한 적이 있나요? 예, 그 선생님들이 오다를 좀 해보고 좀 하시지. 예, 우리 베이비 제이가 요즘 핫해서 또 오다가 들어왔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하주연 버전으로 저희가 입 퀴즈를 드릴 거예요. 문제를 잘 들으시다가 정답이 떠올랐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Yo, always a dream. 어느 순간이, 여기, right now, 내게 start 되고 있어. Yes. 그렇게 your love 했던 my heart를 받아주었어. Oh, feel 만큼 밝은 sunshine과 시원한 wind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happiness. Sky, rear 향해 open 있어. 그리고 my 곁엔 you가 있어. Okay, thank you. 자, 우리 1877번님,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웃겨요. You know, just like baby J. Thank you. 아, 잠시만요. 1209번님, 다시 여기 바닷가, 싹쓸이. 아, 심지어 또 틀렸어. 싹쓸이로 해주셨어요. 예. 와, 이분 고집 있다. 9599번님, 포지션, 썸머타임, 땡! 아닙니다. 예. 자, 지금 정답들이 오고 있나요? 예, 우리 7021번님, 정답자입니다. 바로 양념 와사비 세트 7021번님께 드리면서 정답은 듀스의 여름 안에 서갑니다. 컴온! 자, 여름 안에 섭니다. 이 정답 노래 한번 가볼게요. 컴온! Always, 언제나 꿈꿔온 시간이 여기 지금, 여기 right now 내게 start 시작되고 있어. 컴온! 쭉 듣고 올게요.

0: 네, 두 번째 단체전 이 퀴즈 정답은요 바로 듀스의 여름 안에서였고요. 우리 0004번님, 와, 이 노래 한 시간 전에도 들었는데 이걸 틀렸네, 까비까비 아깝소 라고. 아깝다. 예, 우리 6202번님, 나중에 진짜 베이비제이 하주연 씨한테 문제 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완전 웃길 듯. 회사원이기 때문에, 예, 그 쉬는 날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특집으로다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0027번님, 이 노래 들으니까 진짜 바다 가고 싶어요. 신디는 어떤 바다 좋아해요? 물론 신디는 차에서 보기만 하겠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바다 있지 않나요? 동해, 제주도. 저는 바다를 다 좋아해요. 예, 바다 다 좋아합니다. 동해, 서해, 뭐 남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그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좋아요. 예, 가장 가까운데,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으로 꼽자면 저기 제주도도 괜찮고, 예, 동해도 괜찮고. 예, 우리 0577번님 정말 바다의 기준을 주차장으로 생각하는 멋진 유자라고. 땡큐. 예. 근데 맨발로도 잘 못 들어가겠고 좀 그러더라고요. 예. 주차장과 특산물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예. 무코항 나이스. 무코항 나이스다. 또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단체전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번에 준비된 선물은요, 이 코너만큼은 제가 이거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꼭 입고 옵니다. 속옷 세트. 예, 이럴 때일수록 배앓이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 나쁘지 않다 또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오다가 나올지 오다공 빨리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자, 파란공 바로. 예, 아이고, 바비킴 달란트 나왔습니다. 바비킴 달란트. 자, 그렇다면은 바비킴의 목소리로 제가 입 퀴즈를 낼 건데요. 듣다가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예, 써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샷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자, 문제 나가요.
1: 내 품에서 흘린 눈물 너만큼 나 힘이 들었어. 잃어버린 너의 미소 찾을 수 없을까. 안녕하고 돌아서는 궁금 아니잖아.
0: 오케이, 땡큐. 아, 우리 0550번님, 우리 할아버지 말던데. 4888번님, 뭔지 모르겠는데 슬프다. 3540번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아,

자, 우리 최숙현 씨 볼빨간 사춘기 러브스토리. 아, 미안합니다. 우리 강민아 씨 쿨 해변의 여인 정답. 아, 미라미라 강민아 씨 이분께는요 속옷 세트 보내드리면서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올게요.

네, 아, 마지막 단체전 정답은요, 바로 쿨의 해변의 여인이었고요. 아, 지금 임채영 씨, 아니, 아니, 신디, 해변의 여인이 이렇게 슬픈 곡이었냐, 지금 발라드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 2631번님, 교회 권사님 찬양인가요? 저는 루시아입니다. 예, 그리고 아, 7903번님, 다 내가 아는 노래라는 게 더 열받는다. 킹 받지 마시고요. 예, 4부에 개인전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1: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2: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8: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9: 오케이!
10: 잘했네.

0: 올리라. 말도 말도. 올라라라라라라. 고막을 향올리는 세계 EP. 자, 여러분들 단체전과 개인전 또 예, 참여가 다르죠. 문자가 아닌 전화로 참여하는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은 오답 없이 예, 그냥 김신영이 필대로 문제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도 느낌대로 편하게 그냥 맞춰주세요. 개인전 선물 공개합니다. 바로 스멜 굿 핸드드립 커피. 자, 핸드드립 커피가 걸려있고요. 예. 일단은 뭐 첫 번째 문제에서 못 맞췄다? 그러면 핸드드립 커피가 바로 2월 돼서 두 번째, 두 개. 만약에 두 번째에도 못 맞췄다? 세 번째, 네 개, 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전화 두 대 열려 있고요. 지금 먼저 전화를 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를 낸 다음에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내드리는 소리를 잘 듣고 무슨 노래인지 가수와 제목 예, 정확하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핸드드립 걸려있는 예, 개인전 첫 번째 퀴즈 바로 문제 나갑니다. 아유, 세상에 나 뒤돌아 날 본다. 내가 셋을 동안 홧김에 꺼내다니 얘기 넌 거 뿐이야. 그래, 이대로 날 두고 까지 생각은 전혀 없어. 넌 그봐 너, 그봐 너 지금 너 또 오잖아. 아유, 불안해. 왜 불안해? 내 말을 왜 못 믿어? 그렇게 걔가 봐도 나를 몰라. 왜 몰라줘? 예, 됐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자, 이천만님 그냥 재밌다. 전원일기 느낌. 땡큐. 자, 여보세요? 전화. 여보세요?
1: 네.
0: 정답은요?
1: 이정현의 인형.
0: 이정현의 인형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 됐습니다. 말하시면 돼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자, 정답은요?
2: 이정현의 줄래.
0: 이정현의 줄래? 정답! 핸드드립 커피 당첨자가 되셨습니다. 예, 일단 자기소개 한번.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울산치타라고 합니다.
0: 아, 울산치타. 서울에 사는데 닉네임은 울산치타. 네. 아니, 네. 어느 부분에서 확실히 알았어요?
2: 아, 겉바다 나는 또 짰나?
0: 그렇지. 네, 여기 포인트. 아, 이 노래 좀 애창곡이신가 봐요.
2: 아, 원래 이정현 씨 노래 되게 좋아해가지고 노래방에서도 자주 불렀습니다.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을 때.
0: 그렇죠, 그렇죠. 아,
2: 지금 바꿔 와 같은 거.
0: 아, 그렇죠. 바꿔 와 반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2: 네네네. 예.

0: 있고.
1: 네네.
0: 그럼 혹시 그 지금 뭐 하다가 전화 주신 거예요 혹시?
1: 저 일하다가 잠깐 사무실 탕비실로 피신해가지고요.
0: 아 탕비로?
1: 네네. 커피 타임인.
0: 티타임 티타임.
1: 네네네.
0: 어 그렇죠. 여기 사무실 하다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일하다 네. 보면 일적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1: 많아요.
0: 예.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요? 아니면 일하다가 받는 스트레스가 커요?
1: 아, 이 약간 저기긴 한데, 근데 지금 회사가 조금 더 약간 새로 오신 분이 좀 통화, 커뮤니케이션 좀 안 돼가지고.
0: 아, 그렇구나. 벽이시구나, 네. 벽.
1: 네네.
0: 예. 핑 하면 탱 하고 이렇게 오죠. 퐁이 아니고.
1: 네, 그냥 마이웨이이신 분이셔가지고. 네.
0: 상사예요, 혹시?
1: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후임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0: 상사나 후임이어도, 네. 예, 핑 하고 네. 팽 하고 오면은 일단 서로 답답하다 또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예, 그분 또 안 듣고 있는 거 확실히 아니까, 그분께 한마디 네네. 해주세요. 애둘러서.
1: 같이 앞으로 올해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잘 맞춰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해봅시다. 화이팅.
0: 그래요. 지금 화가 그래도 많이 억눌렀네. 예, 또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짜증낼 때 서로 그냥 응원 한번 해주세요. 예,
1: 네네.
0: 하다
1: 알겠습니다.
0: 보면 열린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핸드드립 커피 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땡큐.
1: 땡큐.
0: 자, 지금 느낌 좋게 지금 예, 지금 첫 번째 개인전에 딱 기분 좋게 맞췄습니다. 이정현의 줄래 듣고 올게요.

네, 첫 번째 개인전 정답은요, 바로 이정현의 줄래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전 이제 두 번째 개인전 해봐야 되는데 선물은 역시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예, 02 368에 1562 1572 02 368에 1562 1572 전화 이렇게 두대 열려 있고요.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내드리는 소리를 잘 듣고 노래와 제목, 예, 아, 노래 제목, 그리고 가수, 예, 이름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0: 예, 요겁니다. 예. 이 느낌을 보면 알아요. 예, 우리 박도리가 갸우뚱하는데 저 친구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예요. 예. 안 놀아본 사람, 안 놀아본 사람. 예. 아, 1822번님. 아, 신디 코골았어요. 딸꾹질인가? 선아영 씨 심폐소생술. 아, 이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 전화가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1: 네, 언니.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정답은요?
1: 죄송한데, 큰일인 건 알겠는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언니, 아, 예. 사랑해요.
0: 네, 사랑해요. 들어가세요. 아, 예, 아쉽습니다. 바로 탈락이고요. 자, 두 번째 전화. 예. 어, 지금. 어, 그래도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딱 그, 뉘앙스만 들어도 딱 압니다. 예. 어, 여보세요?
2: 네. 네. 클론 정... 돌아와.
0: 자, 뭐라고요?
2: 클론에 돌아와.
0: 클론에 돌아와. 혹시 뒤에 라디오 켜져 있죠?
2: 아, 예, 지금 껐습니다.
0: 아, 지금 껐어요? 클론에 돌아와! 정답! 여보! 야, 클론에 돌아와. 정답이고요. 핸드드립 커피 주인공 되셨고요. 자, 자기소개 네. 한 번.
2: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지금 두 번째 연결된 건데.
0: 오, 네네.
2: 예, 여수에 살고 있는 신이 아빠입니다.
0: 아, 여수?
2: 신이 아빠요.
0: 신이 아빠? 맞죠?
2: 네네.
0: 예, 와, 시은이 아버지?
2: 네.
0: 아, 시은이 아버지? 아.
2: 네네.
0: 아유, 요번에는 또 어떻게 아셨어요? 이 코너 매니아셔.
2: 아, 저 자주 들어요.
0: 아, 오늘 딱 느낌이 오셨구나.
2: 예, 약간 오늘은 와이프랑.
0: 네.
2: 집에서 듣고 있다가
0: 네네
2: 연결돼가지고
0: 봐봐요 오늘 좀 쉽죠?
2: 네 쉬웠어요.
0: 봐봐요, 예, 그 다 쉬워하신다니까 이렇게 네. 정답자가 몰리잖아요 사실. 아, 사실 우리 시은이 아버지
2: 네
0: 예 오늘 서울은 무지하게 덥거든요. 여수는 어때요?
2: 아 여수도 지금 한여름 같아요. 엄청 더워요.
0: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도 그냥 코에 땀이 그냥 맺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네.
0: 예, 우리 시은이 아버지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2: 네, 오늘도 쉬는 날이어서.
0: 네.
2: 네, 이제 와이프랑 여기 집에서 쉬면서 지금 쉬는 날에 무조건 맨날 듣거든요.
0: 아,
2: 장모님한 거.
0: 예.
2: 네, 그리고 그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나 혼자 산다라 퀴즈 나온 것도 잘 보고 있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아형도 좀 많이 봐주세요. 아는 형님도.
2: 아, 예, 아는 예. 형님은 예, 시간 날 때마다. 예. 볼게요.
0: 챙겨보시고 돌려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예까지 또 네. 말씀드리고 아 우리 네. 또 사랑하는 아내분과 또 오늘 좀 편하게 힐링하고 있다가 이제 정답까지 맞추셨는데 아 네. 우리 시은이 아버지 우리
2: 네.
0: 아내분께 어떻게 한마디 네. 해보실래요?
2: 아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0: 아 해봐야죠 그래도 예 민망한 거 네. 표현 많이 해야 돼요.
2: 네. 아 뭐 한마디 할게요.
0: Let's go.
2: 지금 옆에 듣고 있는데
0: 예?
2: 항상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애써주고 또 이렇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0: 예.
2: 아무튼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한 마음뿐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랑해줄게 고마워.
0: 우리 여수 사랑꾼 우리 시은이 아버지
2: 네.
0: 저희가 또 쉬는 날 좀 예, 분위기 좋게 드시라고 저희가 핸드드립 커피 그리고 쿠키 세트까지 한번 또 드릴게요. 달달하게 우리 시은이도 아, 주고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0: 아, 좋아요. 예. 오늘 굉장히 비교적 쉬웠다. 예. 아, 정말 다른 곳에 가셨던 여의도나 목동 가셨던 분들 돌아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에 돌아와 시원하게 듣고 올게요.

네, 클론에 돌아와. 예, 개인전은 두 번째 문제였죠. 예, 여기까지 또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개인전 마지막 퀴즈 바로 갑니다. 자, 노래와 가수 이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바로 전화 주세요.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전화 두대 열려 있습니다. 예. 자, 핸드드립 커피가 걸려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케이, 땡큐. 자, 우리 공.

0: 공공머니 으허 차밖에 안 들리는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뉘앙스면 돼요. 예, 전화 안 와요? 어, 여러분들 저 너무 게으르네요. 예, 좀 많이 서운한데요. 자, 02-368-1562-1572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완전 후렴구 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1700님. 아, 나 아는데. 아, 사장님이 옆에 있어서. 그렇죠. 자, 여보세요?
1: 네.
0: 정답은요?
1: 싸이 챔피언.
0: 싸이 챔피언? 아닙니다! 자,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정답은요?
2: 버디의 가시.
0: 아닙니다! 탈락! 네, 자, 지금 지금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자, 세 번째. 자, 여보세요? 네. 정답은요?
3: 버즈의 겁쟁이.
0: 버즈 겁쟁이? 아닙니다! 아, 예, 아닙니다. 지금 두 번의 기회만 남았어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정답은요?
4: 버즈의 레즈 고 투게더.
0: 버즈의?
4: 레즈 고 투게더.
0: 레즈 고 투게더? 정답! 우! 커피, 예, 어우, 바로 보내드립니다, 예.
4: 아, 언니, 아, 언니래, 신디.
0: 아, 언니, 예, 예, 제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소개 한 번.
4: 아니, 기뻐가지고.
0: 예, 너무 기쁘죠?
4: 아니, 어디? 저 아까 울산 치타예요.
0: 어, 울산 치타 또, 진짜?
4: 아니, 그니까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침 또 마지막에 나오길래, 들리길래, 안 맞추네, 이러고 제가 전화했거든요.
0: 대박이다, 이거는 운명이야. 예, 우리 울산 치타.
4: 아, 저 근데 신디 저 울산 치타. 아, 제가 네, 네? 라이즈 원빈을 좋아해서 울산 치타인데 아까 말을 못 해가지고.
0: 아, 라이즈 좋아하는구나. 네. 예, 미안해요. 예, 나도 배로 기타 좋아해요. 금방 베이스 좋아하고. 예,
4: 네네.
0: 아, 우리 울산 치타. 예,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오늘 선물 싹쓸이. 오늘이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파이팅 해주세요.
4: 저 커피 하나는 양보해도 될까요? 어머! 다른 청취자분께?
0: 진짜?
4: 그러면... 네네. 제가 두 개를 받기는 좀 그러니까. 네네.
0: 와, 울산 치타 마음 진짜 너무 예쁘다. 예.
4: 다시 또 다 모신 분한테 하나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0: 아, 선한 영향력. 예. 저희가 네. 그러면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4: 아, 네. 감사합니다.
0: 화이팅! 라이즈 화이팅!
4: 화이팅!
0: 화이팅! 어, 예. 와, 근데 참 선하시다. 예. 제가 하나 또 배우고 끝내네요. 예. 오늘 마지막 개인전. 바로 정답은? 버즈의 렛츠고 투게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 바로 한국과 멕시코 경기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면서 요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니구나. 아직 깜짝 놀랐네. 예, 3분인 줄 알았어요. 예, 먼저 노래부터 쭉 들을게요.

0: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남도 곡성에서 초벌로 논을 메며 부르는 반개 타령입니다. 아예 철도. 무더운 여름 뙤약볕 아래서 논을 메는 농부들에게 노래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5: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My baby like to swing me
6: on. 좀 더 내게 다가와. 네, 아,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신나게 놀다 가는데요. 마지막엔 이렇게 서로서로 나누는, 예, 이 마음 따뜻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울산 치타가 좋아하는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아주 짧게 듣고요. 예, 한 주의 시작입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내일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용!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생활정보. 보조 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 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흔히 인생에는요 세 번의 터닝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계기, 그걸 붙잡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신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그냥저냥 뭐 밋밋한 인생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니까 두 번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네요. 희극인이 되면서 한 번, 그리고 엄마 안영미가 되면서 또 한 번. 그럼 앞으로 한 번 더 남은 거니까 그것도 신나겠는데요. 지금껏 난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전혀 없었다 하는 분들도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앞으로 세 번이나 남은 거니까요. 곧 다가올

6월 15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캐시캐시의 애프터샥 듣고 왔고요. 박효정님, 50세 초반인 저 터닝포인트 한번 남았다고 우기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보려고요. 그래도 되겠죠? 아, 그럼 언니죠. 그리고 지금 터닝포인트 한 번이라뇨. 더 남았지, 더 남았어. 요즘에 어떤 시대다? 120세 시대다. 앞으로 터닝포인트는 무궁무진하게 남았을 거예요. 아마 이 오프닝 멘트처럼 세 번이 아니라 더 많이 남아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터닝포인트 맞으신 분이 또 한 분이 또 계셔. 537번님께서 지금 심지어 새싹이신데 영미언니 지난주 금요일 나의 엑스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개벼운 마음으로 임태기 사러 갔는데 이럴 수가, 두 줄이 나왔어요. 심지어 둘째예요. 첫째는 심지어 6개월이랍니다. 혼자 집에서 아기 보면 너무 적막해서 미니 틀고 매일 즐겁게 듣고 있었는데 두 대는 진짜 본격 착상방송 맞나봐요. 아기 천사 기다리는 분들 모두 기운 받아가세요. 참고로 저는 39살이고 남편은 44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나 이렇게 파이팅 넘치시는 분들은 또 처음이야. 아, 6개월이면 진짜 미치도록 힘들 때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날 때예요. 옆에 남편이 나 살에 닿는 것도 귀찮고 화가 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두댕이들은 사랑꾼들이 이렇게 많어. 어쨌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앞에서 제가 엄마 안영미가 된 게 인생의 두 번째 터닝포인트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곧 2.5번째 터닝포인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둘째 딱둥이 출산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제왕절개를 해야 돼가지고 수술 날짜도 지금 이미 잡았고요. 아, 다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이제 디데이, 디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자,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21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아, 지금 또 딱둥이가 많이 자라가지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사이즈가 돼버렸습니다. 예, 잠시 출산 휴가 떠났다가 조리원에서 두 대 들으면서 바지런히 또 회복하고 또 금방 돌아올 거예요. 멀리 가지 않을 거고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벌써 나왔어? 라고 할 정도로. 아, 왜냐면 전 자리 오래 비우는 거 이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아 옳다쿠다 안염이 없으니까 이때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괜히 딴 데 기웃거리다가 저한테 걸리시면 아시죠? 예, 저 리스트 다 알고 있어요. 번호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고요. 두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두댕이들이 좀 지켜주세요. 두대 지켜주시면서 좀 예, 기다려주세요. 약속.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안영미 출산휴가 전 마지막 방송 막방 주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동안 묵묵한 응원 보내셨던 분들 이제 더 이상 묵묵은 없어요. 빨리빨리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 팍팍 보내주십시오.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낮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이번 주 딱 다섯 분 모실 수 있습니다. 리미티드 영어 퀴즈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이번 주도 요 코너가 조금 일찍 찾아왔어요. 고민 해결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MBC의 간판 아나운서죠. 정영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야 되는데 아 7805번님께서 영미 언니 두 대 단독 진행하시게 된 것도 또 한 번의 터닝포인트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제가 단독 진행 맡은 게 제 인생이 정말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전과 후로 안영미의 그 일할 때 그런 임하는 자세, 애티튜드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DJ 우리 신청곡 이소라 씨 버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미 씨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목이 쉴 일이 없습니다. 전 두성으로 말하거든요. 모빌 코리아, 윤활유, 알레스 아우토,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KB 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아, 저는

0: 게임에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에 빌어서 난 당신의 음악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0: 30팀 왔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Hey,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2: baby.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baby. 두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이시아님께서 언니 출산휴가 가면 그러면 그 자리에는 박보검님 나오시는 거예요? 에, 뭐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어? 박보검님 뭐 나와주시겠지 뭐. 에, 아이 그렇다고 뭐 긴장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박보검님이 앉아 계셔도 자신 있어요. 자, 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올게요.

3210번님, 영미언니 주말에 핑크 원피스 입고 한 두세 시경에 스타필 왜 가셨어요? 나 말 걸고 싶었는데 언니 통화 중이셔서 말 못 걸었어요. 아쉬워요 힝. 오랜만에 또 아이 낳기 전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아웃에서 만찬을 좀 즐겼습니다. 아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통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통화가 길어져가지고 통화만 2시간 반을 했네. 죄송합니다. 일부러 통화를 오래 한 건 아닙니다.

5786번님, 장원용도 모르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유일하게 아는 연예인은 영면이라 배철수 아저씨 뿐이거든요. 그중에서 영면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출산하러 가면 한동안 라디오 못한다고 하니까 슬퍼하네요. 영면이 빨리 돌아오기. 아, 너무 자랑스럽다. 그 배철수 선배님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뿌듯하다. 감사해요. 앞으로 이렇게 가둬놓고 라디오만 들어주세요. 2728번님, 남편 출장 따라와서 점심 먹고 카페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두대들어요. 저도 곧 출산이에요. 현재 7개월 셋째랍니다. 하하하하. 셋째도 아들이라 우리 집에 남자만 넷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요. 아들 셋 제 청춘 불태우면서 키워볼랍니다. 박수 치고 갈게요. 아, 졌다. 졌어요. 이 정도면은 우리 2728번님도 뭐 거의 남성 호르몬이 풍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들맘들 파이팅 해보자고요. 지치지 말자. 5578번님, 아이가 수학 분수 단원에 들어가서 약분, 통분, 기약 분수를 배우는데 이해가 안 된다네요. 사실 엄마도 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약분이 뭐고 통분이 뭐고 기약분수가 뭐야? 뭐 대분수 뭐 이런 건 배웠어. 대분수 맞나? 어? 저 금시초문인데 이게 있는 단어예요? 있는 단어입니까? 두댕이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난 당체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6397번님, 주말에 템플스테이 다녀왔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왔는데 월요일 반나절 만에 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아, 속세에서 마음 비우기 어렵다. 그럼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 낳고 많이 비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 계속 자동으로 채워지더라고. 내가 원치 않아도, 아니면 다른 데에서 욕심이 나거나 뭐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아, 조금 시간을 더 두자고요. 이건 장기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미야오의 띠로리.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미 영어 프로젝트 100% 영국의 프로젝트 퀴즈죠. 날 학창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스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 대름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한 사람 누구인가?
1: Hi, young me. My name is Moenu. Nice to meet you.
0: Moenu?
1: 네.
0: Oh, why your name Moenu?
1: Bird like.
0: Bird like?
1: 네, yes.
0: Bird? 새?
1: Bird?
0: Bird? 새?
1: Yes, yes.
0: Oh. Ah, you look like bird.
1: Yes, yes.
0: Oh, bird가 그러면은, 그.
1: 짹짹짹짹.
0: 짹짹, 뭐 해, 너?
1: Yes, yes.
0: 아.
1: French language.
0: 아, you, 그래서, 저기, 새 같다고?
1: Yes, yes.
0: Okay, okay, okay. Are you 요즘 홀릭? What 홀릭?
1: I'm holy. I'm watching baseball game.
0: Baseball game?
1: Yes.
0: 어떤 팀? What team?
1: 삼성 라이온즈.
0: 삼성 라이온즈?
1: Yes, yes.
0: 그럼 라이온즈 응원가? 유 혹시 지금 나우 할 수 있겠어요? You can do it? Hey, come on.
1: I forgot. Forget.
0: 자, 셋, 넷.
1: 최강 삼성 승리를 모두 외쳐라. 하나 되어 달려간다. 최강 삼성.
0: 오, 오케이. 나이스 okay, 샷. Okay. 나이스 샷.
1: thank you. Thank you.
0: Now, 지금 where are you?
1: I'm company.
0: 아, 컴퍼니. 아, 그래서 이렇게 유 샤이 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어요.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자, 그럼 캐스터 렛츠 고.
1: 렛츠 고.
0: 자, 사람 이름입니다. 투 스트롱 퍼슨.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
1: 이철수?
0: 어느 투 스트롱 퍼슨.
1: 이힘이용
0: or 투 리버 퍼슨?
1: 이강인.
0: 오케이. 노래 제목이에요. Up and down.
1: Up. 아, 위아래.
0: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Day break.
1: Day break.
0: Day break.
1: 위아래?
0: 응.
1: Up.
0: Up down, up down. Pick, pick and. 아, 오케이, 오케이. 자, 6월 제철 음식입니다. 캔들 스위트 콘.
1: 캔들?
0: 응. 캔들 스위트 콘.
1: 초당 옥수수?
0: 오카이.
1: 아니요?
0: 맞췄어요, 맞췄어요. 영화 대사입니다. 맞네. Your boss.

0: Ah!
1: Oh, no!
0: Oh, my God! Oh, 뭐해노, 뭐해노! 안 맞추고 뭐해노! 아, 나 진짜 내 답답해서 그러지, 나는. 아, 내 안타까워서, 나 안타까워서 그래.
1: I don't know.
0: 아, 그럼 나가기 전에 삼성 응원가를 한 번만 더 불러 제껴주 있어.
1: 아, 똑같은, 괜찮나? 어. 오케이. 나, 아, 뭐지? 최강삼성 승리를 모두 외쳐라. 하나 내어 달려간다. 최강삼성.
0: 오케이. 삼성 화이팅.
1: 화이팅. 땡큐.
0: 오케이. 바이.
1: 바이. 영미.
0: 자, 우리 모에누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하이고사 주워먹기 퀴즈. 자, 노래 제목이에요. It's a single day break.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자, 아시겠죠, 여러분?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츠 프리 무료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최경모님, 아, 삼선 경기만큼이나 들었다 놨다 하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세상에 쓸데기 없는 질문은 없다.
1: 그간 입 밖으로 꺼내놓기 부끄러웠던 질문들 이곳으로
0: 오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신 답을 찾아드립니다.
1: 비공인 대리지문서
0: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저와 함께 대리조사하실 분이죠. MBC의 간판 정영환 아나운서 어서오사.
1: 월요병 저리 가라. 오늘은 월요일이다.
0: 네. 0130번님께서 정영환 아나운서님은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1: 에?
0: 얼굴만 보고 있어도 피로가 싹 풀립니다. 하트 라고 했는데 어떻게 0130번님 누군지 아세요?
1: 아, 제가 주소록에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0: 내가 볼 때는 측근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아니야 달빛요정님은 아니야.
1: 아 확실해.
0: 우리가 알고 있는 달빛요정님 스타일은 아니에요.
1: 우리 어머님은 이런 말 안 하십니다.
0: 그렇지. 이런 거 그냥 낯간지러우셔가지고
1: 절대 안 하시죠.
0: 문자 보내실 분은 아니에요.

0: 가족은 아닙니다 일단.
1: 자, 요런 극찬 왜 이렇게 잘생기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당연히 기분은 좋겠지만 네. 어떤 리액션이 나오나요?
0: 좀 그러니까
1: 아 아닙니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0: 근데 이게
1: 아,
0: 참 예. 어려워요. 아닙니다는 네. 아니 상대가 좋다는데 뭘 아닙니다.
1: 그렇지.
0: 겸손한 척하는 것 같고
1: 그렇지,
0: 그러면 에 감사합니다. 이건 거만해 보이고.
1: 그렇지 이게 사실 예.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더 잘생겨지겠습니다.
0: 성실히 하겠습니다.
1: 예 네,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0: 기대 부응하겠습니다.
1: 아, 1129번님께서 영화나나 처 입사해서 두 대 처음 나왔을 때 마이크가 올라가기는 커녕 스튜디오 문을 열자마자 자기소개하는 바람에 정작 자기소개를 안 들리고 끝에 반갑습니다만 들렸던 아, 게 생각이 나네요.
0: 저 기억나요. 그때 뮤지님도 같이 하실 때.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밖에서 막 멘트 준비했어요. 기합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1: 아, 맞아.
0: 그걸 몰랐던 거죠.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간다는 걸 몰랐던 거죠.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1: 맞아요. 야. 그때 그 한창 그 긴장 많이 한 그 모습이 아직도 떠올라요.
0: 그게 2022년도면 4년 전이에요.
1: 와 벌써 그렇게 됐나?
0: 4년 더 됐어요.
1: 그 더운다나 또 뮤지가 좀 까탈스러웠어요. 예.
0: 아,
1: 뭐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0: 그때 막 퀴즈 맞추는 걸 라이브를 했는데 제가 첫 문제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3초 출연했어요 그날.
1: 맞아 얼마 안 돼가지고.
0: 진짜.
1: 맞아 맞아요. 아 근데 지금은 뭐 달라졌죠 4년 만에 지금.
0: 아유 뭐 이제는 여기가 제 안방 같습니다.
1: 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편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져요.
0: 지금 들어 누웠어요 지금. 예.
1: 항상 본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는.
0: 배 긋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럴 때 아니면은 MBC 방송하면서 제 얘기할 예. 기회가 잘 없어요.
1: 테이블
0: 이게.
1: 위에 다리 얹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예. 편해 지금.
0: 춤추고 있어요 위에서.
1: 예. 예. 박 가연님께서 전 아직도 그 첫 방송 저장해서 듣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1: 아, 이게 소장용이었나 봐. 소장용.
0: 감동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안 하시는 걸 이렇게 해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신 물어봐드릴 질문 소개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 가시죠.
0: 7933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휴, 소시민으로 세상 살아가기 힘드네요. 제가 완전 극 내향 극 소시민인데요. 오늘 버스를 타서 졸다가 안내방송을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하차벨을 눌러가지고 문이 열렸는데 하필이면 거기 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차벨 눌러놓고 왜 안 내려? 기사님이랑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저 거기서 내렸어요. 땡볕에 두 정거장 걷고 땀에 쩔고 나니까 현타가 오네요. 저 같은 소시민 또 있나요? 저랑 붙어보실래요?
1: 자 질문 주신 7933번님께 칼국수 밀키트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도 소심하신 분 치고는 용기 내서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 이것도 이것조차도 안 보내신다고 진짜 소심하신 분은.
0: 사실 이거 내리시는 것도 용기거든요.
1: 아 그럼요.
0: 내가 눌렀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1: 예.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렇지 않거든. 진짜 소심한 사람은.
0: 창밖만 봐야죠.
1: 끝까지 모른 척하고 눈 딴 데 보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소심하게 행동해 본 적 있나요? 정영아 나와서는? 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0: 아, 저도 막 되새겨보면은 당연히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럴 때 있죠. 저도 비슷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수치스러운 장면인데, 제가 중학생 때, 그, 남중, 여중이 정류장 하나 차이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필, 그 원래 학교 시간이 한 30분 정도 텀이 있어요. 네. 충돌을 막기 위해. 근데 제가 좀 늦게 학교가 끝나가지고, 버스 탔는데 나만 혼자 남학생이고, 다 여학생인 거야.
1: 어떻게?
0: 사실 그때는 막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막 잘 보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죠.
1: 하니까.
0: 그래서 내가 너무 쿨한 척하면서 내리려고 하다가 그 마을 버스 거기 그냥 멋진 척 내리려고 하다가 물을 팡 치면서 목이 꺾인 상태로 내려진 거야.
1: 아 어떡해.
0: 그래서 근데 너무 아팠어요. 그때 진짜 거의 피멍들 정도로 아팠는데 창 밖으로 모두가 쳐다보는 걸 느껴져서 근데 아무도 날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하나도 안 아프죠. 쿨하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거 있었어요.
1: 아, 저 같은 경우는 저 진짜 극 내향인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건 방송에도 한 4만 번 얘기한 거긴 한데 진짜 미용실에서 스포츠 머리로 제 머리를 밀어놨는데 예. 제가 이거를 말을 못했어요. 정말로 말을 못해서 중학교 때 여중이었는데 반상 머리로 다녔어요.
2: 아 근데 저
1: 스포츠
2: 이거
1: 머리로.
2: 와 심지어 여성분이면 쉽지 않을 텐데 저도 그거 있었거든요. 미용실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1: 네.
2: 항상 너무 많이 잘라주셔가지고.
1: 근데
2: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미리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1: 그쵸?
2: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0: 왜 휴발을 못했을까?
1: 그냥 눈 감고 못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덜 짧게 잘라주세요.
0: 저는 맞죠.
1: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0: 진짜 그날에 하늘에 맡기는 거야. 하늘에 네, 맡겨.
1: 진짜.
0: 운에 맡기는 거야.
1: 어떻게 잘라주세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앉으면 눈 감고 기다리는 거지.
0: 그래서 항상 심장이 진짜로 머리 자를 때마다 심장이 떨려가지고 왜 커튼뽀 이거 할자 치잖아요.
1: 아,
0: 그러면 이게 움직일 정도에서 보가 움직일 정도에서
1: 두근두근.
0: 심장 오늘은 네, 어떻게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줘.
1: 끌어당김의 법칙.
0: 근데 말은 못 하고.
1: 아, 그런 거 있어요.
0: 저도 진짜 이렇게 극 소심이었는데 자 그러면 7933번님이 궁금해하신 나 이 정도로 소심하다 소심인 대결해보죠. 자 요거 한 분이라도 더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사연으로 받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나 이 정도로 소심하다 소심인 대결 받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소심과는 거리가 또 먼 분이죠. 이분은 또 비의 feel it 듣고 올게요.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비의 필이 듣고 왔고요. 정영한 아나운서와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나 이 정도로 소심하다. 소시민 대결 다양하게들 도착하고 있죠.
1: 자, 2832님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버스벨 누르고 눈치 보여서 야, 누르는 게 눈치 보여서 누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점까지 간 적도 있어요.
0: 이런 분들 계세요.
1: 와, 아니 저는 내릴 때는 그거 있어요. 잠시만요를 못 하겠어서 지하철 지나신 적은 있는데 네. 벨 누르는 게 눈치 보이는 거 이거
0: 이런 쉽지 분들
1: 않아요.
0: 계세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배달 어플이 없었을 때는 그렇죠. 왜 그냥 직접
1: 전화로.

0: 가게로 전화해서 주문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주문하는 게 쑥스러워가지고 그 제가 아는 분은 남편한테 항상 시키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내분이 항상 그 남편이니까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항상
1: 집에 와야 해.
0: 집에 와야 돼. 빨리 예. 와야 돼. 저녁 시간 때 와야
1: 시켜줘.
0: 돼.
1: 예.
0: 어, 그래서 남편이 시켜줘야 되는 거야. 나는 차마 전화를 못 걸고 그 정도로 소심한 분도 전 봤어요.
1: 요즘 어린 친구들 그거 심하잖아요. 폰 포비아라고 전화를
0: 못 걸어. 맞아. 이혜림님, 저 헬스장에서 관장님이 저 자주 온다고 커피를 사주셨는데 커피를 주셨는데 저 부끄러워서 운동하다가 집에 갔어요. 그날 이후로 못 갔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냐. 괜히 커피는 아니, 사줘가지고.
1: 아니, 이거 좀 뭐 두근거리거나 설레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니, 칭찬해준다고 선물 줬는데, 이거. 그날 이후로 못감. 이 음슴치여서 더 쑥스러움이 느껴지네요.
0: 아니, 네. 왜 그런 건데?
1: 예. 아, 제발 없는 사람 취급해달라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네요.
0: 왜냐면 주목받으니까. 아. 아니, 왜 그러는 건데? 아니, 그냥 커피만 줬을 뿐이잖아요.
1: 그죠. 근데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아울렛 같은 데 갔을 때, 어, 저기 브랜드 옷 구경하고 싶은데, 딱 봐도 손님이 없어서 나 가면 100% 말걸음 당할 때.
0: 아, 그리고 계속 쫓아다닐 것 같은.
1: 네, 그럼 그 브랜드 안 들어가요.
0: 옷 구경하는 동안에 계속 따라다닐 네. 것 같은.
1: 직원들 바쁜 데만 들어가요. 네, 그런 느낌 있습니다. 7922님. 아. 도를 하십니까? 한테 붙잡혔는데, 거절을 못해서 따라가서 제사 올린 적 있어요.
0: 그래, 이런 분들도 계셔.
1: 저는 음료 대접까지는 따라간 적 있어요. 이게 코스가 있어요. 음료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승합차 타고 제사 지내러 가는 건데
0: 아 맙소사다.
1: 제가 단번에 거절은 못하고 최소한의 성의는 보인답시고 얘기 다 듣고 그거 어 저 급히 가야 할 것 같아서 수고하세요 하고
0: 아 진짜 있어요. 와 저는 진짜 소심한 사람인데도 요 이건 정말 과감히 저는 거절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어. 와 2030번님 백반집에서 공깃밥을 받았는데 압력 때문인가 밥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거 바꿔달란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밥이랑 반찬만 먹다가 그러니까 반찬만 먹다가 나왔어요.
1: 그러니까
0: 밥은 못 먹고
1: 밥 뚜껑을 못 연 거죠.
0: 어, 못 열어서 그냥 반찬만.
1: 사장님은 와. 아니 밥을 한 숟갈도 안 먹고 갔네.
0: 아니 뭐지 요즘 예. 뭐 다이어트를 하나 뭐 이게 그냥 그렇게 아 찌개랑 반찬만 드셨대요.
1: 그래, 국만 드신 거야. 네, 그럼 오해하실 수 있겠다. 아 탄수화물 안 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0: 어, 아 요즘 사람들은 이렇다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셨을 예. 거 아니에요. 와 진짜.
1: 8550번님 우리 집 남매 동네 보습학원 보냈는데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해서 학원 망할 때까지 보냈어. 아, 근데 이게 특히 아이들 학원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정이 붙어가지고.
0: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막 부끄러워하고 막 내성적이고 막 그러다가도 아이 낳고 나면 사실 부모가 되면 그렇죠. 그런 거 없어지거든요. 아... 근데 그 지금 부모님이 그 아이 학원 그만둔단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끝까지 다닌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지?
1: 여러 핑계라도 좀 대시 이사를 간다거나
0: 네. 진짜
1: 여행을 간다거나
0: 와
1: 야, 쉽지 않네요. 네. 4850번님 같은 맥락으로 저는 버스 안에서 다 앉아있고 혼자 서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그냥 내린 적
0: 아니 왜
1: 아 그러니까 차라리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해.
0: 아니 왜
1: 나만 서 있으면은 그냥 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0: 아니 어차피 다 핸드폰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개 숙이고
1: 아 이것도
0: 근데 왜
1: 나만 서 있으면 그냥 내린다.
0: 아 정말 6519원님 친구가 옷가게 할 때 저한테 한 시간만 대신 가게 봐달라고 했는데 손님들 올까봐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었어.
1: 아니 그러면은 부탁을 안 했지 그냥 잠그고 갔지.
0: 그래 어쩐지 그날 매상이 안 올랐더라. 네. 어떻게 된 거야.
1: 그 사이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다고 문을 잠궜던 거죠.
0: 진짜 이거 어떡하냐.
1: 예, 백진원님 병원에서 아프면 말하라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한 번은 너무 심하게 아프길래 정말 큰 용기 내서 저 좀 아픈데요 라고 했더니 그거 원래 아픈 거예요 라고 하셔서 그날 이후로는 절대 더 못함. 그게 10년도 전 옛날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그래 이런 말 못한 사람 있어. 저도 그래요. 뭐 아프면 말씀하세요. 뭐 하다 못해 마사지 받을 때도 예. 너무 세면 아 좀 살살 해주세요. 예. 이 살살 해주세요라는 말도 못해가지고 나중에 마사지 받고 일주일 더 알아놓았던 적이 있어요.
1: 근데 이거 비슷한 거 가까운 직장 내에도 있었어요. 예, 저희 아나운서국 부장님이 신입사원 때 네. 또 이제 선배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되게 공기가 무겁잖아요. 네.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내 참았는데

0: 알고 봤더니 탈장을 한 맹장이었나 탈장이었나.
1: 어머 어머 어머. 예. 그럼 어떻게 참어? 어 세상에 미치겠다 진짜. 강은하님 지금보다 더 슈퍼 소시민이던 시절 독서 동아리에서 제 이름을 계속 잘못 부르는 선배한테 제 이름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동아리 그만둘 때까지 그 이름으로 살았어요.
0: 오 그런 학생 없는데.
1: 어 만약 강은하면 강 예. 강은영으로 부른 거야. 예. 모르고 강은영 근데 그냥 계속 그냥 강은영으로 산 거야.
0: 예. 예. 아, 저 은하인데요.
1: 어, 그 말을 못한 거야 도저히. 예. 와 진짜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계셨었네요.
0: 예.
1: 이렇게
0: TV는 사랑을 싣고도 못 나가겠네요. 어, 이름이 들렸으니까 계속 이거.
1: 강, 어, 강은하라는 사람은 저희 학교에 없는데요 라고 예. 할 수 있어.
0: 졸업앨범 다니져도 안 나와. 미스테리한 은하님이 되셨습니다.
1: 네.
0: 김지연님 저 전남친한테 마음 다 식어서 헤어지자고 하고 싶었는데 소심해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겠어서 6개월을 더 사귀었어요. 오. 아, 근데 이거 제일 슬퍼. 아, 어떤 면에서 제일 나빠.
1: 어.
0: 아, 근데 이
1: 그러니까 정도
0: 많아요.
1: 없고 아무 감정이 없는데 6개월을 더 네. 연장한 거예요.
0: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든 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같아서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건 소심해서 말 못한 거면 뭐 이해하기도 하고.
1: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안타깝긴 하다. 네. 0566번님, 저 소시적엔 이분들처럼 소심소심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 나이 53, 버스 문 안 열리면 제가 소리 질러줍니다. 기사님! 여기 내린대요! 문 열어주세요! 아, 아줌마는 또 다른 차원으로 대인배가 됩니다. 저희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0: 이런 분들 있어요. 이게 뭐 어머님분도 계시고 또 꼭 아버님분들이 또 있어요. 학생 내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를 내립니다. 자 공주님들 조심히 가시고.
1: 왜 이 말을 못해 왜?
0: 아 기사님 오라이 하는 아저씨도 있어요. 꼭 손에 검은 봉다리 하나 들고 계세요.
1: 근데 그래 맞아. 근데 네. 이게 진짜 어머님이 되면은 이게 막 그 오히려 더 나서려고 하는 게 생기는 맞아, 것 같아. 맞아.
0: 그런 어머님이 많이 계세요. 예.
1: 자, 나 이 정도로 소심하다 소시민 대결 소개 더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하 피처링 에스쿠시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용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우리 소시민 대결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두댕이들. 아니. 저를 이렇게 조롱을 잘해주셔가지고 난 이렇게까지 소심한지 몰랐네.
5: 그러니까요.
4: 자, 5411번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각을 했는데 문을 열면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저를 다 쳐다보는 게 걱정돼서 아예 결석을 했습니다.
5: 학교 안 가버려.
4: 선생님이 왜 늦었냐 묻는 것도 걱정이었던 사람입니다.
5: 아, 그러네요. 예, 지각이 두려워서 결석을.
4: 차라리 그냥 야, 결석을 해버리자.
5: 부모님 입장에서 쉽지 않았겠는데.
4: 주목받느니.
5: 예. 9644님. 회사에서 회식 때 경품 추첨으로 삼겹살에 당첨됐는데 부끄러워서 못 나갔어요. 한우였으면 나갔으려나?
4: 아니 왜 추첨 받았는데 왜?
5: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막 박수 받고 한마디 하라 하고 이러니까.
4: 아 나 그 뭔지 알겠다. 네. 그 어떤 부담인지 알 것 같아.
5: 그 밥값 하라고 다시 뭐 장기자랑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4: 맞아요. 특히 왜 연예인들도 네. 왜 돌잔치 가면 그치. 경품 추첨하면 그냥 그 경품만 받으러 갔는데 네. 꼭 이렇게 자 이제 개인기 한번
5: 그러니까 딱 걸렸다 싶어가지고 그죠?
4: 맞아 어떤 부담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박소윤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자애한테 고백받고 사귀었는데 너무 소심하고 부끄러워서 100일 사귀면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사귀는 내내 버디버디로 채팅만 했어요.
5: 아 잠깐만 고백은 오프라인에서 받은 게 맞는 거죠 이거? 랜선 남친 랜선 여친 한 거지.
4: 진짜 계속 채팅만 했어.
5: 예.
4: 이런 분들 꽤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버디버디 했을
5: 때. 저도 초딩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데이트라는 건 없었죠.
4: 그래. 그러니까
5: 사귀긴 하는데.
4: 편지.
5: 그렇죠.
4: 편지 주고받는 게 다였지. 뭐 사귄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5: 화이트데이 사탕 주고 뭐 이런 거였죠.
4: 맞아.
5: 4484번님. 중고차 사러 갔을 때 예산은 소형차였는데 딜러분 권유 거절 못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대형차 풀업으로 몰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계신 분은 제가 또 이 입담 엄마무시 하거든요.
4: 네.
5: 예.
4: 아, 요런 케이스 있죠. 요즘에 보면은 저기 강남역 쪽에 있는 러시.
5: 아, 그런데 가면 쉽지 않죠.
4: 네,
5: 한 바구니 그 들고 나오죠.
4: 파워 2쟁이들만 거기 다 있잖아요.
5: 예.
4: 네, 거기 가면은 내가 정신 차리고 오면 내가 손에 떼밀고 있다니까. 거기서.
5: 오죽하면 어떤 매장에는 오늘 상주 직원 아이 몇 명, 이 몇 명 이거 써놓기도 해요. 그 내가 봤어.
4: 예. 그 저희 같은 아이 같은 사람 들어가잖아요.
5: 그죠? 오늘 아이 손님이 많다. 근데 당하면은 또 한 바가지 들고 나온 거예요.
4: 끝난 거야.

0: 우리 소시민들 조심합시다. 강남역 조심합시다. 자, 저희는 3부에서 또 전화 연결로 한번 돌아볼게요. 돌아볼게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용환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는데 소심의 문자가 또 계속 소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1: 네, 안기영님입니다. 케이크를 조그마한 거 샀는데 초17개랑 폭죽을 달라고 말 못해서 두 개만 주세요 라고 하고는 집에 와서 초 두 개 꽂고 하나를 7자로 꺾었네요.
0: 아이고.
1: 폭죽은 입으로 펑. 그냥 아이디어 좋으시다. 아 그러니까 그러네. 17처럼 보이게 하려고.
0: 근데 너무 귀엽긴 한데 네. 좀 짠하기도 하다.
1: 아 요거 그냥 주는 건데.
0: 생일 축하합니다. 자 펑.
1: 펑. 김 빠져불어.
0: 4241번님 20년 전 대학생 때 미용실 실장님이 특별히 직접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등줄기로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도 말을 못해가지고 등이 다 젖었던 기억. 실장님이 물 온도는 괜찮으시냐 물어볼 때 네 좋아요 대답만 했습니다.
1: 이거 진짜 공감. 아까 그 눈 감고 머리 기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0: 첫째, 목에 힘 빼세요. 힘 절대 안 빠지고요.
1: 맞아.
0: 그리고 더 가려운 곳 있으세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11시 방향의 귀 위쪽에 살짝
1: 그래.
0: 가렸고요.
1: 예. 더 박박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고 아 예 괜찮습니다. 네,
0: 좋습니다.
1: 예, 예.
0: 물은도 거의 뭐 지금 두피 다 얼었어요. 지금. 근데도 그냥 다 괜찮다.
1: 다들 이렇게 무해하셔.
0: 그러니까 요구해도 됩니다.
1: 착해. 근데 이제 우리 두댕이

0: 보내주셨어요. 아, 4588번님, 저도 소심한 편이라 생각했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짐을 느낍니다.
1: 웅장까지예요?
0: 나는 완전 대범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요. 사연이 다들 도와주고 싶은
1: 아,
0: 분들이네요.
1: 자신감을 심어주셨어요.
0: 그러니까 저도 저만 그렇게 소심하게 살았나
1: 네.
0: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1: 저는 오늘 버스에서 서 있다가 눈치 보여서 그냥 내렸다는 거에 좀 감동받았습니다.
0: 우리 좀더 한번 뻔뻔해져 봅시다. 예. 다들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1: 맞아요.
0: 타인에게 관심 없어, 그렇게까지.
1: 나만 손이야.
0: 예, 그러니까 우리 손해는 보지 맙시다.
1: 당당하게.
0: 자, 이제 두 대인들께 질문을 또 직접 드리는 시간이 됐는데, 전화 몇 번으로 걸고 있죠?
1: 네, 02368번입니다. 02368번으로 오는 전화 바로 저희 두 대니까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대신 물어볼 질문 소개해 주시죠.
1: 2196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2: 영미 언니, 저 하루하루가 너무 초조해요. 언니의 출산 휴가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자꾸 생각나서요. 영미 언니 언제 출산 휴가 가요? 그리고 얼마나 기다리면 돌아와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22일 정도 쉬었다가 나오는 건 어때요? 전에 기사 보니까 영미 언니 절친 정경미 언니가 출산 23일 만에 라디오에 복귀했대요. 이겨보자 정경미, 신기록 세워보자 안영미. 물론 제일 바라는 건 영미 언니가 충분히 회복하고 건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언니 목소리가 빨리 듣고 싶으니까 희망사항으로 22일 던져봤는데, 아니 다들 두댕이들한테도 물어봐요. 며칠 만에 언니 목소리 다시 듣기 원하는지 말이죠. 궁금해요.
0: 네, 우선 질문 주신 2196번님께 두뇌 영양제 보내드리겠고요. 우리 정경미 씨 23일 만에 복귀했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리고 라디오를 그만두셨습니다. 예, 너무 빠른 복귀가
1: 예.
0: 사실은
1: 큰 화를 낼 수 있다.
0: 화를 났어요.
1: 아, 이거 아차면 22일 했다가 이게 방송을 접으시는 거 아닙니까?
0: 체력적으로
1: 예.
0: 이게 잘 추스리고 와야 되는데 이 뼈가 뼈 마디마디가 붙기도 전에
1: 예.
0: 바로 복귀하는 바람에 결국 라디오를 그만두셨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어감이 22일이 참 좋잖아요. 투투.
0: 투투.
1: 예. 그거 둘째니까
0: 아.
1: 투투.
0: 너무 좋긴 하다. 예. 또 2시에 데이트니까 투투.
1: 오 그러네요.
0: 그렇게 예. 한정원님께서 22일 만에 복귀 좋다. 곽기호님께서 나 아는 분은 14일 만에 복귀함.
1: 아니 어떤 분이신? 어떤 분이 어디에 복귀하신 거예요? 14일 누구예요? 예.
0: 그분은 웃다가 배 다시 찢어졌을 것 같은데. 1295번님 애초에 가질 마세요. 실시간 출산 라이브 찍어주세요.
1: 라방으로 갑시다.
0: 아, 진짜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1: MBC 라디오 무휴주로 어떻게 생중계 한번 가시죠.
0: 아, 남현주님께서 가든 스튜디오를 조리원으로 꾸며봅시다.
1: 아니, 근데 조리원 느낌 좀 있어요 거기. 예, 통창 딱 햇빛 잘 들고.
0: 조리원으로 꾸미기에는 그러면은 가든 스튜디오에 에어컨 다 꺼버려야 되는데.
1: 예.
0: 그러면 피아노 그 값비싼 피아노가
1: 아, 녹아,
0: 망해요,
1: 녹아.
0: 망가집니다.
1: 아 장비를 위해.
0: 예, 제 몸값보다도 비싸요 그 피아노가.
1: 여기 어디 회사 어딘가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리원.
0: 아 9121번님께서 DJ 바뀌면 저 소심해서 문자 못 보내요.
1: 이제 낮, 친해졌는데.
0: 그 낯가리는 두댕이들이
1: 그래요.
0: 있어.
1: 몇 년 걸렸는데.
0: 그래,
1: 이거 방송에 큰 타격이 됩니다.
0: 왜냐면 조로 우리. 서로 맞조롱하면서 지금까지
1: 그러니까요.
0: 강하게 자랐거든요.
1: 칭찬만 하게 된다고요.
0: 그래서 예. 아, 낯가리면 큰일인데 진짜.
1: 아 이거 데이트가 아니게 돼버리는데. 자 일단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날은 뭐 오늘 앞서서 밝히셨습니다.
0: 네.
1: 이번 주 21일까지 우리 안영미 DJ의 목소리 두 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뭐, 복귀는 언제 하실지 좀 정해졌어요?
0: 글쎄요. 그냥 저도 지금 제 컨디션을 봐야 돼가지고 왜냐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니까
1: 그쵸.
0: 왜냐면 자연분만은 금방금방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 예.
0: 첫째도 제왕이고 둘째도 제왕이라서
1: 아하.
0: 이게 아 이게 회복이 빨라야 될 텐데 회복되는 거를 봐서 저도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1: 그러니까
0: 같은데
1: 말 그대로 뚜껑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군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아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지금 복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1: 마음만큼은 최대한 빨리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0: 저는 그냥 아이 낳고 바로 다음 날 올까 생각했어요.
1: 아 제가 어제 아이를 낳고 왔는데요.
0: 네.
1: 바로 출산 후기.
0: 아 제가 어제 낳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1: 예.
0: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그 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기운까지 넣어드려야 해서 아. 자 우리 두 대들 일어나 십시오. 다가 어. 아 다시 꼬매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아.
1: 갑자기 음악 나오고.
0: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1: 예.
0: 아,
1: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0: 네.
1: 1543님.

0: 사장님인데요. 그 신땡 호텔의 이부진 사장님. 네. 아, 또 에너지 어마무시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출산 후 3일 만에 출근하셨다고 합니다.
1: 예.
0: 예, 4일 만에 오신 거예요.
1: 예. 아니, 잠깐만. 아, 재벌이시잖아요.
0: 아니, 재벌도 3일 만에 출근을 하는데.
1: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야, 도대체?
0: 근데 대단하긴 하시네요.
1: 3일 만에 출근, 아, 이렇게 해야 재벌이 되나 보다.
0: 저 그것도 궁금하네요. 출근하셔서 뭐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무슨 일 때문에 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아우, 정말 아무리 사무가 바빠도.
0: 근데 직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긴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던 직원들이.
1: 그치.
0: 싹 들어갔을 것 같아요, 조용하게.
1: 아니, 왜냐면. 이부진 씨가 지금 당장 애 네. 낳고 3일 만에 왔는데 네. 여기서 저 출산휴가 좀 쓰겠습니다라는 말 누가 할 수 있겠어. 아, 이것도 살짝 좀 민폐다 직원들한테. 야,
0: 이 전략이라면 어마무시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하지만 자, 두댕이들의 바람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두댕이들은 출산휴가 떠나는 저 안영미가 얼마 만에 복귀하길 원하시는지 예상 외로 그냥 푹 쉬다 오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0: 잘 지내세요.
1: 네, 그냥 푹 쉬다가요.
0: 예.
1: 저희가 까먹을 때쯤 되면 나오세요.
0: 좀 신박한 답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한번 알아볼까요? 예. 그 속마음 좀 알아볼까요?
0: 자, MBC 라디오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분들 중에요. 두댕이로 추정되는 분들께 무작위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02368번으로 오는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 자, 그럼 광고 듣고 전화 돌려볼게요. 왜?
2: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일

0: 지친 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Let me catch my breath.
1: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키비치의 Catch My Breath 듣고 왔고요. 남현주님, 이 노래 첫 부분에 영미님 심호흡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산통은 상황인 줄. 저도 제가 지금 그렇죠. 산통이 왔는 줄 알았어.
2: 살짝 준비하는 느낌. 자, 라마제 호흡법.
1: 저도 깜짝 놀랐어. Can you catch
2: my breath? 비슷했어요. 와. 호흡이 좀 가파랐어요.
1: 자,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용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두댕이들은 출산 휴가 떠나는 안영미가 얼마 만에 복귀하길 원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2: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전화 바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 과연 받아주실지? 또 소심한 우리 두댕이들 많아가지고 또 전화는 안 받는 거 아니야.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네.
1: 안녕하세요. 두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3: 아, 예. 반갑습니다. 예.
1: 안녕하세요.
3: 우리 네, 안녕하십니까.
1: 두댕이 맞으시죠?
3: 네, 맞습니다. 일하다가 제가 저 딴 데로 숨어 나오느라고.
2: 아, 예. 그러셨어요. 그럼 통화 지금 괜찮으신 거죠?
3: 예, 숨었습니다. 회의실에.
2: 다짜고짜 죄송한데 저희가 좀 두댕이 확인 절차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두대 들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3: 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 예?
3: 30년? 그러니까 제 중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2: 거의 뭐 정동 MBC 시절부터 함께 하신 겁니까?
1: 두대가
3: 김기덕님 계실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2: 와, 골든마우스 김기덕 대 선배님?
1: 와, 정말요? 네. 와. 그럼 진짜 찐 두댕이 완전 찐인데 진짜?
3: 예. 진짜 예, 찐이죠 찐.
2: 시조세신데요 거의?
1: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3: 아, 나이는 아마 예, 비슷하시지. 예, 죄송합니다. 예.
1: 와, 그래도 진짜 거의 두대 전문가 분이신 예. 거예요. 왜냐면
2: 두박입니다 두박.
1: 그동안에 DJ분들 바뀌실 때마다 그렇죠. 다 그걸 듣고 그 차이점들도 아시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2: 예.
3: 많이 들었습니다.
2: 아니, 왜 한 번도 안 갈아타시고 어떻게 그렇게 두 대만 고집하셨어요? 네.
3: 아, 갈아탄 적도 물론 사실 좀 있긴 있었는데.
1: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언제?
3: 솔직히 제가 저쪽 S본부 잠깐 갔다가
1: 대기업으로 예. 가셨었구나.
3: 예. 그 이제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2: 돌아오셨어.
1: 예. 예, 두 대만의 색깔이 예. 있어요.
2: 연어처럼 돌아오셨어.
3: 예. 예. 돌아왔습니다.
2: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안영미 씨가 곧 출산 휴가 떠나시는 거 알고 계시죠?
3: 예. 들어서 알고 있고 축하드립니다. 예.
1: 감사합니다.
2: 자. 그렇다면 우리 네. 두댕이께서는 출산 휴가를 떠나는 안영미 씨가 이거 솔직히 얼마 만에 복귀하시길 바라시나요?
3: 아, 저는 3개월이라 봅니다.
2: 3개월.
1: 3개월.
3: 네.
2: 석 달.
1: 예. 왜 3개월이라고 생각하세요?
3: 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네. 이제 회사에서 이제 3개월 정도를 이제 출산 휴가 기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야 되지 않을까?
1: 그래.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게 가능하긴 한데.
2: 근로 표준에 맞춰서.
3: 예. 3개월 지나면 예, 위험합니다.
1: 위험하죠.
2: 자리가 위태위태합니까?
3: 위험하기 때문에 예, 3개월.
2: 예.
1: 근데 그 저기 회사에서는 3개월로 잡지만 이 방송 쪽에서는
2: 더 짧아.
1: 3개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존재가 사라지더라고.
2: 나.
3: 그러면은
1: 존재가 사라지더라고.
3: 30일.
1: 예. 네,
2: 같은 3자를 그대로 가져오셨습니다.
1: 예. 숫자 3을 좋아하시네.
2: 한 달.
3: 네. 네, 존재 사라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1: 예. 네. 자, 그러면 안영미가 만약에 30일 동안 없으면 이 네. 자리 없으면 네. 어떤 게 제일 그리우실 것 같으세요?
3: 저는 사실 그 정영아 선생님 요 방송도 듣곤 하는데 사실 직장인이다 보니까 팟캐스트로 주로 듣거든요.
1: 예.
3: 근데 제가 사실 좀 빠져 있는 거는 예. 금요일입니다, 사실.
1: 나의 엑스 이야기. 그쪽이셨네.
3: 저는 금요일이 가장 좀 두렵다.
1: 그러면 혹시 나의 엑스 이야기 사연도 보내주신 적 있으세요? 엑스 이야기 보낸 적 있어요?
3: 사실 빠진 게 최근에 빠져가지고 지난 1년치를 지금 다 몰아듣고 있습니다.
1: 그러셨구나.
3: 너무 재밌어요.
2: 예.
1: 이게 그리고 왜냐면 저희가 정말 뭐 말이 뭐 X 이야기지 사실

0: S 이야기라 다름 없는
1: 삐삐삐삐삐
0: 토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거든요.
2: 예. 네, 그래서 제가 애기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1: 같이 듣기가 쉽지 않은. 네. 아, 복잡 미묘한.
0: 취향, 어떤 취향인지 알았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30일 동안. 그래, 그렇지. 너무 예. 오랫동안 비우면 안 돼.
2: 30일.
1: 살이 나옵니다.
2: 하고
1: 그 시간이.
2: 돌아오시고요.
0: 예, 예, 예, 예.
1: 자, 그러면 아까 두 대를 김기덕 선생님 때부터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2: 네네.
1: 예, 그럼 안영미 씨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2: 제가 뮤지 형님하고 할 때 이제 들어가지고 그때도 사실 전화 연결이 예전에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1: 오! 오! 예.
2: 예, 무슨 퀴즈 하는 거 해가지고 했었고. 예. 근데 그 뒤에 또 잠깐 다른 분 하시다가 다시 혼자 오셨잖아요.
0: 네.
2: 아, 제가 금요일 방송 들으면서 아, 이래서 뮤정에 빠지셨구나.
1: 아, 그러면 어떻게 단독 진행은 만족스러우십니까?
2: 네. 아, 매우 만족스러워요.
1: 매우 만족이다.
0: 예, 예, 예.
1: 아.
0: 다행입니다. 예. 왜냐면
2: 정말 재밌게 듣고 있어요.
0: 뮤즈 오빠는 깍쟁이라서 절대 자기 얘기 안 하거든요.
1: 나하.
0: 만약에 이 코너를 같이 했었으면은 본인은 쏙 빠졌을 거야. 그리고 나만 네. 나쁜 사람 만들었을 거야.
1: 예. 가감 없는.
2: 예. 아, 예. 아, 너무 가감 없어서. 예.
0: 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기 기왕 저기 팟캐스트로 들으시면 제가 네. 예전에 했던 안영미 귀르가즘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취향에 맞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 아주 매우 흡족하실 겁니다.
2: 아, 예.
0: 예.
1: 제가 다 쑥스러워지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끝으로 네. 우리 출산휴가를 네. 떠나는 안영미 DJ에게 음성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이가 쑥스럽구만.
2: 예, 예. 죄송한데.
0: 네. 예.
2: 출산휴가 떠나시는 안영미 DJ님 정말 순산하고 오시고요.
0: 네네.
2: 제가 어제 와이프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갖고 요자리를 드렸죠.
1: 아 인정.
0: 나 혼자 오늘.
1: 찐두댕이면 이런 기회 드려야죠.
0: 알았어요. 아내한테. 예. 아내한테 한
1: 방송을
0: 말씀.
1: 이용하시네요. 예. 예. 예.
2: 그거 한번 좀 부탁.
1: 예. 30년 두댕이시니까 특별 찬스.
0: 예.
1: 렛츠고.
2: 예. 서연아 어제 내가 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의도한 실수는 아니었고 정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가 그렇게 큰 좀 기분이 안 좋게 했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사과하고 정말 정말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평생 애인같이 내가 잘 대해주면서 살게. 이번 한 번은 좀 넘어가주라.
1: 지금 사랑한다. 학교 종소리가 들리는데요?
2: 예, 우리 참 쉬는 시간이라서.
0: 아니, 아니 지금 안영미 네. 고별방송 주간에 지금 본인 아내한테 잘못해가지고 지금 사과방송
1: 전국에다 석고대절을 하고 계시면 이거
0: 아.
1: 아니, 사연이나 좀 들어보면 안 됩니까 이거?
0: 근데 원래 이게 두댕이 색깔이에요. 우리가 네. 서로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1: 집단적 독배.
0: 사실은 서로한테 관심도 없어. 예. 네, 감사합니다.
2: 나 먼저 살고 봐야 되니까.
0: 아니 그럼요. 네. 내가 볼 때 어제 실수로 뭐 전 애인 이름 얘기하거나
2: 아,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0: 그런 건 아니고요.
1: 실언을 하신 것 같아요. 실언을.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2: 다시 한번 이제 사과한다.
0: 예.
2: 사과한다 서연아.
1: 아 끝까지
0: 철저히 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 예,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도 뿌듯합니다. 예.
2: 예, 정말 순산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네요.
2: 네, 아나운서 정한아나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예, 고맙습니다.
0: 예.
1: 예. 예.
0: 자, 저희가 선물로 서리태 두유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1: 평화로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1: 예, 자, 첫 번째 두댕이와의 전화 연결해서 출산휴가 떠나는 안영미 씨 30일 만에 복귀하기 원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0: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분께 전화 걸어볼게요. 아 뭐 아, 감동이고 뭐가 없다 그냥
1: 기다렸다는 예. 듯이 바로 예.
0: 예 바로 아내한테 사과 방송을. 아 4931번님께서 영미 언니답게 69일 후에 복귀 어때요?
1: 기사는 나갈 것 같아요.
0: 69일.
3: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3: 네.
0: 안녕하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네. 아나운서 정영원입니다. 오 잠깐만. 자 일단 호흡 가다듬으시고요. 예.
3: 네. 네.
1: 예. 우리 두댕이 맞으시죠?
3: 네. 맞아요.
1: 예. 예 짧게 통화 괜찮으실까요?
3: 네. 완전 괜찮죠.
1: 예. 그렇다면 완전 괜찮으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 네.
1: 자,
3: 네.
1: 우리 두대를 들어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3: 아 저 2년 조금 넘었어요.
1: 아. 2년 차 넘으셨고
3: 앞전에 예. 있는 회사는 예. 뭔가를 듣는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해서 못했어요.
0: 아 그러셨구나.
1: 여건상 들을 네. 수가 없었고
3: 네 예. 회사를 옮기면서 이제 그 라디오를 들어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1: 아, 환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영미 씨 곧 출산휴가 떠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3: 네.
1: 예.

0: 선생님께서는
1: 네.
0: 출산 휴가 떠난 안영미 씨 솔직히 얼마 만에 복귀하길 바라시나요?
1: 아, 이 정도쯤이면 그냥 뭐 출산 당일에 라이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마취 깨자마자 아 맛있겠어요. 아,
1: 본격을 통해서
2: 네. 본격 마취 방송.
0: 예, 네, 당일 복귀. 네.
2: 당일날.
0: 당일 복귀입니다. 영일이에요, 영일.
2: 그래, 애기 방 빼자마자 그냥 그죠, 바로.
0: 그렇죠.
1: 애기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0: 네, 네. 라이브로. 네.
2: 때마침 네. 이제 수술도 아침 첫 시간으로 잡았거든요.
0: 아, 그래요? 아, 네. 되겠네, 드시니까.
1: 네, 이름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0: 아, 이름 지어주신대요.
2: 아, 탯줄도 잘라주세요, 그냥.
0: 네. 아, 그럼 탯줄 커팅실.
2: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자, 안영미가 자리를 뭐 한 달 정도 비운다. 그러면 네. 이제 어떤 게 제일 그리울 것 같으세요? 어떤 코너 또는 뭐, 안영미 어떤 점, 뭐 다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1: 저는 뭐 광고 소개부터 뭐 다 재밌어서.
2: 그렇죠. 제가 광고를 또 평범하게 또 하지 않죠.
1: 예. 아, 이런 방송 없습니다.
2: 예, 그렇죠. 그렇죠.
0: 광고까지 재밌는 방송.
2: 예.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나중에 제가 복귀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여러분 저 이번에 또 셋째가 생겼어요. 막 이러면
1: 네.
2: 자, 어떨 것 같아요? 작작해라데 그래도 축하해. 어떤 본인 어떤 리액션 나올 것 같아요?
1: 아, 뭐 속마음이야 작작해지면.
2: 그래. 저도 사실 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저도 이제 그러거든요.
0: 이제 둘째까지.
2: 어, 그만 예. 좀 해라.
1: 아, 예. 네.
2: 저도 셋째는 없습니다.
1: 나 네. 예.
0: 자, 안영미 씨가
1: 축하드려요.
0: 네. 아, 예. 아, 뭐 축복하는 마음은 네? 예, 가득하신 것 같은데.
2: 네.
0: 자, 그러면은 우리 영미 씨 출산 휴가 떠나시기 전에 안영미 네. 씨의 뭐 유행어라던가 개인기라던가 뭐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멘트 있으면 아쉬움 없게 네. 저희가 지금 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 약간 느끼한 그 여자.
0: 약간 느끼한 여자.
2: 네. 우리 뱀이양 선생님 말씀하신 아, 네. 거죠.
0: 예, 박정장님과 뱀이양님이 있는데.
2: 네, 네.
1: 예. 네, 그분 목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3: 안녕하세요, 뱀이양입니다. 네, 이제 제가 출산 휴가를 가게 됐어요.
0: 심야 라디오가 됐습니다.
3: 네, 저희 2시의 데이트가 착상 방송인 건 알고 계시죠? 우리 두댕이도 저의 기운 받으셔서 꼭 착상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착상할 때는 애교가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애교 보여드리겠습니다.

0: 설다 똥따또. 네, 두시의 데이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아, 이거 새벽 2시, 새벽 2시의 네. 데이트로 틀어놓으면은 예, 착상될 것 같은 그런.
2: 아, 네, 찐 두댕이 맞으시네. 이제 배미야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3: 네.
2: 자, 그럼 전화 끊기 전에 저희가 네. 이행시 순서가 또 있거든요.
3: 네네. 네,
2: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애정을 좀 담아주셔서
3: 네.
2: 저희가 앞서서 다른 두댕이 분한테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용만 당하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팬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3: 아, 네.
2: 자, 영미, 영미 두 글자로 이행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네.
1: 자, 바로 가겠습니다.
2: 영!
3: 영! 영차!
2: 미!
3: 미치게 빼고 바로 복귀하자!
2: 알겠습니다.
1: 바로 복귀.
2: 네, 네. 무조건 지금 우리 두대이는 안영미 빨리 복귀야.
1: 당일 복귀.
2: 어, 지금 졸이고 뭐고 하지도 말어. 다, 네. 다 사치니까.
1: 아, 여기 와서요. 스튜디오에서요.
2: 아, 그래. 예. 와서.
3: 네, 죄송해요. 이기적인 방송 너무 죄송합니다.
2: 그래, 우리 두대이들은 다 이기적인 거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기적이거든요.
1: 예.
2: 자, 통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선물로 서리태 두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3: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예. 너무 축하드려요.
2: 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행복한 하루
2: 네.
1: 보내세요. 정말 우리 두댕이들 들어보니까요. 우리 영미 DJ 방송도 중요하지만 건강 챙기세요가 아니라 건강도 중요하지만 방송 챙기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2: 그래.
1: 예, 두 분께 여쭤봤는데요. 우리 두댕이들은 출산 휴가 떠나는 안영미 씨 30일 아니면 그냥 그날 당일에
2: 야 와라.
1: 하루도 아닙니다. 오전에 낳고 그래. 2시 와라.
2: 예. 어딜 가냐.
1: 예.
2: 일하라, 노동하라.
1: 조리도 중요하지만 방송부터 챙기세요. 그래. 예, 강 방송 놓치지 마시라고.
2: 그래요. 예. 산후조리는 나중에 무덤에서나 하겠습니다. 나 여울님께서 영면이

0: 출산 후에 소변줄 빼자마자 생방 보고.
1: 박효정님, 아... 가스는 나와야 하니까 하루만 쉬고 오셔.
0: 아, 예예. 4931번님, 방송인 박슬기님은 출산 다음 날 방송하셨어. 어, 진짜요?
1: 어, 진짜요?
0: 정말요? 와, 진짜.
1: 야,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네. 예. 아, 2400님. 영민님, 저는 4월에 둘째 낳고 5월에 첫째 따라 갯벌 소풍 갔어요. 그냥 한 달 뒤에 돌아와요.
0: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영한 아나운서 고생 많았고요. 제가 돌아오는 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1: 기대하고 있을게요. 안녕 순산 파이팅.
0: 네, 안녕.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 듣고 왔고요.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후 2시 땡 하면 생업을 적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말도 안 듣는 분들이 또 계셔. 9831번님 뭐야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영미 누나 고별 아니 출산 휴가 좀 막방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고 아니에요. 예. 네. 이번 주까지 제 목소리 계속 들으실 거니까 아직 마지막 아니에요. 네. 자, 김정우님 지금 들어왔는데 영민이 이번 주까지예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 목소리 계속 들릴 거예요. 걱정 허덜 마셔요. 신지영님 영한 아나운서도 출산휴가 같지 않아요?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떤 휴가를 떠날지 모르겠네요. 3844번님 작년 연말에 영민 누님이 소개해 주신 베이글집 사장입니다. 기억나죠. 그때 날씨 때문에 시장에 사람이 안 다녀서 장사 안 된다고 하소연했었는데 이제는 지금보다 더 바쁘면 몸이 못 따라줄 정도로 잘 됩니다. 와, 소개해 주신 덕분에 두댕이들도 많이 다녀가시고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순산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봬요. 너무 잘됐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 기억나요. 그때 시장 안에서 베이글집 하시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대신에 두댕이들 오면 서비스 주시겠다 그러셨는데 예, 제 면도 세워주시고 두댕이들 갔을 때 서비스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이호승님 세 달 정도는 푹 쉬고 오세요. 대신 90일치 녹음해 놓고 가세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할 수 있어? 아, 요 방법이 있었네. 아, 이게 있었네. 약간 그 드라마 사전 제작하는 것처럼 라디오도 그날 그냥 사전 녹음했던 거 코트로 되는 거였었네요. 예. 네, 조금 빡셀 뿐이지. 아, 8918번님. 한의원 진료 왔는데요. 대기석 안마 의자에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다들 입 벌리고 주무세요. 근데 비슷하게 세 분 다 자꾸 휴대폰을 떨어뜨리시네요. 그런데도 안 깨심. 영미 씨가 좀 깨워주세요. 저기요. 저기 안마의자 앉아계시는 분들. 에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일어나. 얼른 일어나. 잠 좀 그만 자고 다음 사람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예은의 D9.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예은의 디나이에 이어서 마마무 포 플라워스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7566번님, 자꾸 노래 시작 전에 숨소리가 들리는데 이번엔 영미 누나인가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 안예은 씨는, 그러니까 아까는 좀 약간 섹시한 신음이었다면 안예은 씨는 이게 있어. 어디 급하게 달려 나갔다가 들어오셨나 봐요. 네, 급하게 오셨나 봐. 4601번님, 아까 영미님한테 한마디 하라고 했는데 와이프한테 사과했던 이창준입니다. 아, 네. 아, 너무 제가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뒤늦게나마 죄송스럽네요. 아, 근데 일단 저도 좀 살고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순산하고 오시고요. 전 언제나 다시 돌아올 영미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뭘 얼마나 큰 죄를 지으셨길래 그러실까. 전 그게 더 궁금할 뿐입니다. 자, 와이프분 요거 들으시면은 그래도 좀 풀어주세요. 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사죄를 하는데. 김주윤님, 아이가 아프다 그래서 부랴부랴 학교 가서 데려왔는데 집에 오는 순간부터 완치가 됐나 봐요.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저를 따라다니는데 이럴 거면 다시 학교 가! 참 이상해.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똑같아요. 분명히 아팠거든. 컨디션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병원을 가야 되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은 말짱해진단 말이야. 이게 참 희한해요. 1659번님, 오늘 현장 점검 나갔는데 오전에만 물을 3리터를 마셨는데 땀을 너무 흘려서 화장실 한 번을 안 가네요. 야외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아, 진짜 오늘 날씨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 분리수거하러 잠깐 나갔는데도 오늘 숨도 못 쉬겠는데 너무 더운데 이랬는데 세상에나 물을 3리터를 드셨는데 땀으로 그 다 나오셨어.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쏠게요. 9763번님, 언니 저는 6월 29일에 제왕절기 잡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랑 며칠 차이가 없네요. 다다음 주면 언니도 저랑 거의 비슷하겠네요. 일주일 남았다니 벌써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출산하고 금방 다시 만나요. 그러십시다. 예,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 아이도 건강하게, 산모도 건강하게 그것만 생각합시다. 예, 그 다음 일은 내일 걱정, 내일 모레 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자, 박지영님. 10월에 결혼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출산 준비를 시작하려고 해요. 주변에서 마음 편히 먹으라는데도 솔직히 한 번에 예쁜 천사가 찾아와 줬으면 좋겠고 욕심이 나네요. 든든한 우리 영미 언니, 저 한 방에 성공할 수 있게 기운 좀 팍팍 주세요. 언니 기운 받아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말이 쉽지. 옆에서 막 아, 됐어. 마음 편하게 먹어. 그 편하게 먹으라는 게 어떻게 먹는 건데요, 도대체. 근데 또 그건 있어요. 내가 그 신부, 그러니까 여자의 몸이, 마음이 정말 편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숙제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신혼이니까 즐기십시오.

그것만 생각해요. 아이는 그 다음에 일단 즐기자. 요 마음만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소란 피처링 미연의 세레모니 듣고 올게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0: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9: 1일 1짬뽕 오케이?
11: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데이브레이크의 Up and Down, 들었다 놨다 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7344번님, 홍종묘님, 0231번님 세 분께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오늘따라 노래들이 앞에 이렇게 숨소리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투댕이들이 뭐예요? 용미 씨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숨소리는 바로 이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숨소리의 대가시죠. 그리고 목이 쉬지 않는 분.
12: 그대요? 뭘 망설이나요? 슬림웨이 다이어트, 오뚜기 카레, 브람스

주식회사 이비가 아프기도 있죠. 네, 3195번님 오늘 선곡은 라마주호위원회 회장님이 고르셨나요? 저는 임신도 안 했는데 노래 도입부만 들어도 마음이 안정이 되네요. 이너피스. 안정이 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흥분이 되시는 분도 있고 하실 텐데, 자, 박지훈의 성인식 계속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0: 더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 근린공원. 파주 출판단지 안에 숨어있는 작은 공원인데요. 완만한 잔디 언덕이 있어 텔레토비 동산이라 불리는 곳으로 피크닉을 즐기거나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출판단지 근린공원은 들어서자마자 탁 트인 잔디밭이 펼쳐지는데요. 초록색 언덕과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로 아이들과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고요. 공원 옆으로는 갈대숲과 색강이 흘러 자연 그대로의 분위기도 즐길 수 있는데요. 해가 질 무렵 넓은 하늘이 붉게 물든 노을도 정말 아름답다고 하네요. 텔레토비 동산이라는 별명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곳이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굉장히 신나기도 하고 아주 무슨 약간 개구쟁이가 부른 노래 같아요. 목소리를 아주 개구쟁이처럼 내는 그런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콜렉티보 다 실바의 돈데 에스타라. 이 콜렉티보 다 실바는 스페인의 7인조 팝밴드죠. 이 곡은 작년에 나온 곡이네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주 조금 예전에 약간 모던 락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사운드에 아주 신나는 리듬과 보컬로 이루어진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주 스페인은 참 덥죠. 스페인도 덥잖아요. 그래서 점심에 이렇게 낮잠을 자는 시간까지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신나는 노래로 아주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5159 쓰시는 분이 순디 무지하게 오랜만에 들어요.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인데 파란 하늘에 여우비가 내리는데 순디 목소리가 엄청 잘 어울리네요. 오.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이 있나 봐요. 서울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은 아주 오늘 이제 여름이구나. 아주 더웠어요. 아주 저도 강아지들 산책하러 갔는데 참 날씨는 맑고 좋지만 조금 덥고 땀이 좀 이렇게 나는 그런 날씨인데 여우비가 좀 내리면은 그래도 좀 잠깐이라도 좀 시원해지기도 하네요. 했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 신민희님 요즘엔 월요일에도 문자 많이 오지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보내봅니다. 어디 봅시다. 그래요. 신민희님의 바람대로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신민희님이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월요일. 자, 여러분들 많이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셔야지 우리 완벽한 하루가 더 풍성해지고 더 좋은 곡들 그리고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꽉꽉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3일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브람산머

0: 의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멕시칸, 올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김광석의 변에 관해 들으셨습니다.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 그리고 좋은 노래. 이게 김광석 다시 부르기 앨범에 95년도에 나온 앨범이에요. 정말 그런데도 지금 들어도 굉장히 세련됐네요. 보니까 프로듀서가 조동익 씨예요. 이때도 참 음악을 너무 세련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프로듀서가 조동익 씨는 아마 사운드 전체적으로 사운드를 만들고 연주, 편곡도 같이 하고 이런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지금 들어도 참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163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매일 차 안에서만 듣다가 오늘은 작업실에서 블루투스 연결해 고양이 다섯 마리랑 듣는데 라디오 무드 왜 이렇게 평화롭죠? 좀 큰 스피커 아니면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인가요? 이렇게 차에서 나오는 거랑 들을 때랑 좀 큰 스피커랑 이렇게 차분하게 운전 안 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거랑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게다가 고양이가 다섯 마리가 같이 듣는다면은 참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1088 쓰시는 분, 제가 들어가면 텅 빈 식당도 금방 가득 차는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완화 시작했으니 기대하세요. 오, 그래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 아내도 그래요. 제 아내도 어디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어디 뭐 옷가게 같은데 아무도 없어서 구경 좀 해야겠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손님들이 막 몰려와요. 1088 쓰시는 분 계속 여기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제 아내도 몇 번 왔는데 그다지 큰 변화는 없네요. 안 보이는 거죠 변화가. 물론 뭐 1088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하루를 들어올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유진님.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너무 졸려요. 주말에 요즘 핫한 참교육 드라마 보느라 늦게 잤더니 훅폭풍이 휘몰아치네요. 엄청 시끄러운 음악 틀어주세요 라고. 아, 정말 준비되어 있는 음악이 정말 우리 차유진님을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될 텐데 어떤 곡일지 한번 죄송한다는 말 먼저 드리고요. 이게 선곡이 돼 있던 곡이에요. 근데 최유진님이 때마침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그거를 소개해드린 겁니다. 노래 듣죠. 조소정의 노래입니다. 제목부터가 최유진님하고 좀 안 맞는 노래인 것 같아. 그래도 한번 최유진님 한번 눈을 딱 살짝 감고 들어보세요. 나의 초록.

조소정의 나의 초록 들으셨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다들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죠? 이세희님이 시작부터 노곤노곤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3824 쓰시는 분은 잠 쏟아지겠어요. 잔잔하네요. 깔깔깔 이렇게. 이렇게 이 시간에 잠 오시는 분 많을 텐데 그래도 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잠을 자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기들.

아이들이 자야 어머니들이 조금 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한 번씩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음악을, 그래도 좋은 음악이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8871 쓰시는 분이, 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죠? 월요일이면 저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있네요. 소소한 선물로는 문자값도 못 메워요. 문자를 많이 보내셨네요, 월요일날.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8871 쓰시는 분께 너무 제가 선물을, 소소한 선물 제가 좀 챙겨드렸었나요? 그래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너무 많은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김치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월요일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9927 쓰시는 분. 상순영님, 야호. 야호 이거 맞나요? 야호도 요즘에 또 유행한가요? 야호 아닌가? 야호는 원래 야호 이렇게 하는 거죠. 월요일이라 문자 챙겨드려요. 여기는 제주 함덕이에요. 상순영님 목소리 들으며 밀린 설거지 시작합니다. 설거지 싫어요? 그럼요. 설거지 좋아하는 분 없죠. 그래도 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이왕 하시는 거 즐겁고 깨끗하게 설거지, 아주 좋은 음악 들으면서 제가 설거지 하시라고 레드 시런의 캐슬 온 더 힐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듣고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요요마의 세 가지 사우다지입니다. 요요마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첼리스트죠. 클래식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장르를 넘나드는 협업으로도 유명합니다. 2003년 여름에 오브리가도 브라질, 고마워요 브라질이라는 제목으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브라질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보사노바와 삼바 같은 장르를 담았습니다. 이 앨범에 실린 세 가지 사우다지는 보사노바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곡이기도 한데요. 호제 파수스가 노래를 맡았고요. 요요마의 첼로는 원곡 느낌을 그대로 살려내면서 부드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요요마와 브라질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한 세 가지 사우다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요요마의 세 가지 사우다지였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보사노바, 정말 보사노바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곡이죠. 이 곡을 요요마,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가 오브리가도 브라질이라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에 브라질 음악을 많이 채워넣었습니다. 그 중에 호자파스와 함께한 이 곡, 너무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보사노바의 형식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첼로가 차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보사노바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좀 고집스럽게 굉장히 정통 클래식으로 이렇게 클래식만 고집하는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도 많지만 또 이렇게 요요마처럼 다른 장르를 오가며 다른 장르들도 많이 실험적으로 연주를 하는 클래식 음악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 이런 같은 장르를 넘나드는 이 연주를 하는 요요마가 참 너무 멋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7403 쓰시는 분이 첼로 소리 들으려고 볼륨 가득 올려봅니다. 여러 시도를 하며 음악의 반경을 넓혀가는 요요마 아저씨 멋집니다. 아, 맞아요.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는 분이죠. 너무 멋있어요. 이은지님은 편곡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춤추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이렇게 주황질베르토가 혼자서 하는 음악을 들을 때는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데 지금은 정말 아주 흥겹게 춤추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곡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브라질 음악을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춤추기 위해서 만든 음악들이 보사노바조차도 사람들이 그 공연장에 가면은 그

살랑살랑한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이렇게 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보여요. 춤추기 위한 곡인 것 같습니다. 보사노바도 제가 볼 때는 잘 들었고요. 김세희님이 취향의 공유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제 취향은 아비어의 탱고입니다. 오늘은 또 탱고로 또 그쪽 남미 음악으로 다들 가는군요. 제가 수험생일 때 자주 들었던 노래거든요. 당신의 무기력했던 나, 그리고 극복한 뒤 첫 연애를 시작했던 나, 서툴러 이별한 내가 모두 담겨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제목은 탱고지만 제목만 탱고라고 하네요. 아비어는 모로코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라고 합니다. 탱고라는 이 곡은 2018년에 발표한 이별 극복을 담은 노래 넌 내가 혼자서 춤도 못 출 거라 생각했겠지만 난 두 다리 쭉 뻗고 잘 지내라는 가사처럼 이 탱고가 의미하는 게 그 장르, 이 곡의 장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저도 이 가사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노래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김세희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아비어의 탱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희님의 취향곡 아비어의 탱고에 이어서 357을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정엽의 Nothing Better. 이 정엽의 Nothing Better는 기타 버전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비어의 탱고, 이것도 탱고는 아니네요. 근데 아주 감각적인 곡이에요. 너무 잘 들었고요. 김세희님께는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닭가슴살 그리고 뷰티 상품권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재현님이 엄마랑 부산에서 강원도로 여행 가는 중이에요. 엄마가 운전 중인데 상수님 라디오 좋아해서 미니로 틀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에서 강원도, 부산에서 강원도는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에서는 요즘에 강원도 가는 게 한 2시간 반? 2시간에서 2시간 반 빠르면은 굉장히 이게 단축이 됐는데 부산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운전.

0: 일어나시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가면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고속도로로 가겠죠. 알겠습니다. 1322 쓰시는 분. 퇴근이 6시라 상순 DJ님과 항상 같이 퇴근했는데 오늘은 회사 쬐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차에서 듣는 형님 목소리와 노래는 더 좋네요. 아, 회사를 쬐다는 거. 일찍 나오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차에서 들으면서 퇴근하는데 더 기분이 좋다. 회사를 아예 안 간 건 아니군요. 그냥 쓱 나왔어요. 알았어요. 이은지님, 월요일에 제 루틴. 퇴근 시간에 세차장 들리기. 세차는 8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시간은 운전 말고 오직 라디오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그렇군요. 세차, 자동 세차 그 말씀하시는 거죠. 탁 이렇게 세워놓으면 쫙 이제 세워놓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차는 저절로 가고 운전대 손 놓고 조금 볼륨을 크게 틀어야겠네요. 아, 좋습니다. 깨끗하게 세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세차하기 아주 좋은 날이네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고윤희님이 보내주셨어요. 연차 휴가인데 오전엔 병원 투어하고 나이 먹으니 안 아픈 곳이 없네요. 발 뒤꿈치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 족저근막염이라고 발꿈치에 주사 두 대. 죽은 사람한테 발바닥에 침을 넣으면 벌떡 일어난다더니 비명이 절로 나오는 주사였어요. 아 정말요. 와 발꿈치에 주사 저는 안 맞아본 것 같은데. 야 너무 아프셨겠다. 그러니까 참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이제 오래 쓴 곳들이 기능이 이렇게 좀 저하되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냥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오래 썼다 받아들이시고 조금씩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고윤희님 근육도 키우고 이렇게 움직여 줘야지 그래야지 녹슬지 않죠. 아 참 이렇게 발꿈치에 주사는 참 저도 처음 들어보는 주사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필터 샤워기 하나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1320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권순관의 Keep Going 2부 끝곡으로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3부 첫 곡 스매시 마우스의 Walking on the Sun 들으셨어요. 마치 해가 쨍쨍 내리쬐는 거리를 이렇게 쫙 걷는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사운드가 아주 멋있네요. 그런 뮤직비디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9788 쓰시는 분이 나무 그늘에 주차하고 에어컨 1단 켜고 완벽한 하루 듣고 있으니 더위를 모르겠어요. 아, 최고네요. 그늘에다 주차하고 에어컨을 살짝 켜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정말 모르죠. 진소희님, 저 어제 10km 마라톤 대회 뛰고 왔는데 한 번도 안 걷고 제 페이스대로 열심히 뛰어서 완주하고 왔어요. 누군가가 마라톤이 대단한 게 어차피 1등이 내가 아닌 걸 알고도 열심히 뛰어서 완주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또 그렇군요. 어쨌든 완주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10km, 야, 어제 날씨 더웠을 텐데 정말 대단하네요, 진소희님. 10km를 저는 마라톤을 달리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엄두가 안 나요. 이 핑계 저 핑계.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엄두가 안 나고 봄에는 좀 봄 가을에는 좀 날씨를 좀 만끽하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안 하고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도 진소희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동서,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빙그레,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헤리자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윤종신의 그래도 썸머 들으셨고요. 그 뒤로 임현정의 사랑이 온다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윤종신의

Red Summer는 아주 시원한 노래입니다. 여름에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은 노래예요. 박희정님, 허리 시술하고 하체 부분 마비가 깰 때까지 누워있어야 해서 이상순님 목소리와 기분 좋아지는 음악들 들으려고 왔습니다. 병원이지만 여행 중인 것 같아 기분 좋아지네요. 아, 또 하체 부분 마비가 깰 때까지 어떤 시술을 하셨길래 심각한 건 아니죠. 어쨌든 병원에서 누워서 시원한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자님, 순디, 17살 먹은 할아버지 개랑 산책하며 들어요. 실외 배변만 하는 데다 소화를 잘 못해서 밥 먹기 전에 산책 다녀와야 하거든요. 아, 이렇게 나이가 많은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반려견을 키우는 건 참 손이 많이 간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자님 정말 17살 사는 동안 그 반려견이랑 참 많은 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 조금 더 부지런히 강아지를 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고생 많으세요, 김은자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거 닭가슴살 보내드리면은 그 17살 먹은 할아버지 걔랑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닭가슴살 저희는 이렇게 삶아다 주고 하니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9927 쓰시는 분, 그리고 7629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여름 되면 이 곡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이상순의 노래입니다. 다시 여기 바닷가.

0: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83년 오늘 6월 15일은 한국의 뮤지컬 작가 박천휴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어쩌면 해피엔딩 등의 극본과 가사를 썼고 한국인 최초의 토니상 수상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토니상은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토니상의 토니는 사람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토니상, 토니 사람 이름이잖아요. 토니 많잖아요. 토니 베넷도 있고 또 H.O.T.도 토니가 있고 많은 토니가 있어요. 토니는 사람 이름이죠. 근데 이게 이것도 심리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쉬운 느낌 아닙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사람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은 요즘 너무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보너스 문제를 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참 헷갈리는 문제가 굉장히 토니가 사람 이름 말고 또 뭐가 토니 그래요. 저는 오늘 뭔가 월요일이고 기분 좋게 오로 하려고 했는데 당연한 문제가 나와서 저도 참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래요, 월요일은 그냥 오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사람 이름인 거 맞는데 토니 베넷을 따서 한 건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그냥 저는 긍정적으로 5로 찍어보겠습니다. 유혜숙님도 이렇게 갑자기 보내주셨어요. 너무 당연한데 웃잤을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X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5로 오늘은 그냥 순리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꼬는 것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5로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시죠. 토니상의 토니는 사람 이름이다. O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듀란 듀란의 Hungry Like the Wolf 드셨습니다. 아주 듀란 듀란 언제 들어도 멋진 밴드네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토니상의 토니는 사람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너무 당연해서 좀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저는 당연히 이런 사람 이름일 것 같은 토니라는 어떤 그 뮤지컬계의 어떤 인물을 뮤지컬의 큰 획을 그은 어떤 배우나 감독의 어떤 이름을 따서 토니상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5로 찍었습니다. 3848 쓰시는 분 저도 5로 가겠습니다. 월요일이라 깊은 생각을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깊게 생각 안 하는 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탁 떠오르는 사람들의 어떤 직관이 있잖아요. 저의 직관은 오늘 5로 갔습니다. 정대원님 정답 5. 토니상 일본 사람 이문이다. 아 정대원님 제가 화는 못 내겠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유머는 구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조언과 원만한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런 유머는 구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호님 컨닝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X라고 보내주셨어요. 찍었다는 거죠. 어쨌든 김광호님도 찍은 거죠. 제가 O라고 찍었지만 컨닝하지 않고 찍겠다.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배영옥님 정답 X. 탑 오브 어쩌고 저쩌고 N T O N Y가 탑 오브

오브 뭐뭐의 약자일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는 생각이 안 나나요, 배웅님?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T-O-N-Y, Top of New Year. 이 올해 최고, 새로운 해 최고, 최고봉. 에게 주는 톤이상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어쨌든 그래서 톤이 아닐까요? 탑 오브 어쩌고 저쩌고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배영욱님 알겠습니다. 정답을 알아보죠. 정답은 바로 오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톤이상의 톤이는 사람 이름이 맞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연극계에서 활동했던 배우이자 연출가 마리 앙투아네트 페리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어디 토니가 있나요? 평소 미들네임인 앙투아네트를 줄여서 토니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앙투아네트를 토니로 애칭을 또 만드는군요. 그녀는 토니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아메리칸 시어터 윙의 설립자 중 한 명으로 연극계에 남긴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애칭인 토니를 따서 상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와, 그래요. 정말 사람 이름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람 이름이 맞네요. 뭔가 오늘 이건 보너스 게임인지 한 번 더 꼬라는 얘기인 건지 제작진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정답을 맞춰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5690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들을게요.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뭔가 오늘 이 보너스 문제가 제작진이 저에게 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를 또 선곡을 해놨네요. 아이유의 노래 듣죠. 마음을 드려요.

0: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에 이어서 장종석님이 시청해 주신 이한철의 슈퍼스타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 이한철의 슈퍼스타는 언제나 이렇게 참 힘이 나는 노래예요. 잘 들었습니다. 4008 쓰시는 분이 상순 DJ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퇴근길 라디오 들으며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제 곧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퇴근입니다. 하, 이제 저 기분 좋으시죠? 월요일 참 힘드셨는데 이제 퇴근해서 편안하게 또 식사하시면 또 밤에 또 쉬셔야죠. 퇴근 아마 6시에 퇴근이신 분들, 아직까지 회사에 계신 분들은 6시에 퇴근하시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꼭 좋은 음악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순정님, 순디는 오늘 저녁 메뉴 뭘로 하실 건가요?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돼지 두루치기와 양배추찜 하며 듣고 있어요. 이야, 돼지 두루치기에 양배추찜 아주 너무 맛있겠네요. 저희는 요즘에 조금 저녁을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뭐 감자 샐러드라고 그랬나? 오늘 저녁 메뉴를 말해줬는데 간단하게 먹을 예정입니다. 밤에 좀 이렇게 저희가 요즘에 참 일찍 자요. 가가지고 저녁 먹고 조금 쉬다가 좀 일찍 자는 패턴이 됐는데 좀 저녁을 많이 먹으면은 좀 잘 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자는 잘 지켜지진 않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맛있는 거 에너지 넘치는 걸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한명수님이 저는 돼지고기 고추장 스팸찌개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맛있겠네요. 야, 이거 샐러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5690 쓰시는 분, 울 아들은 저녁으로 간단하게 짜게치 해달라고 3시간 전부터 예약했어요. 전 그것마저 귀찮아지네요. 짜게치, 짜장라면에 계란후라이 넣고 치즈도 추가하는. 아, 간단하지 않네요. 그리고 아주 뭔가 뭔가 많아요. 맛이 많을 것 같아. 그래도 맛은 있겠습니다. 짜게치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퇴근하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참 열심히 일하셨어요. 저도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완벽한 하루 마지막 곡은 와와와의 Alternate Universe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올 건데, 내일은 여러분들 특별한 스페셜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저희가 처음 홍보를 안 했네요. 내일은 노영심 씨 그리고 하림 씨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라이브 무대를 또 갖게 될 거니까 보이는 라디오로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 꼭 와서 좋은 노래 또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좋아하는 신범이,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0: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더 재미있게 축구 관람을 합니다.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드러내고 신나게 보여줍니다. 개인의 취향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존중받으며 보존될 만하지만 그것을 주위에 퍼뜨리면 좋은 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나누면 더 멀리 향기가 퍼지며 취향의 세계도 덩달아 드넓어집니다. 취향은 전가의 보도처럼 꽁꽁 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멋진 거일수록 소문내며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아, 멋쟁이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살만하고 멋진 곳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멋진 거, 재미있는 거, 의미 있는 거를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아야겠죠. 좋은 거일수록 적극 공유에 나서야 합니다. 자,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Come Together. 자, 오늘은 에어로스미스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은규 씨가 에어로스미스 공연 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 꿈은 영 못 이루게 돼서 너무 슬퍼요. 예. 아니야 몰라. 예. 스티븐 타일러가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저도 못 봤거든요. 저도 에어로스미스 공연 꼭 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막 한 번도 안 왔고요. 일본에서 공연할 때 가려고 했다가 안 갔는데 그 후회되네. 뭘 할까 말까 할 때는 역시 해야 돼요. 저 원곡은 비틀즈의 에비로드 앨범에 있습니다. Come Together, 에어로스미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3일 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IS동서 도드라만돈,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에서 함께합니다.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웬

0: 마지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8013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네. 반겔리스의 Conquest of Paradise. 유수희 씨가 아이고 저희 부장님이요. 철수 아저씨가 어디서? 지하철에서? 아니, 제가 일요일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잠실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차 몰고 가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지하철을 이용해봤습니다. 예. 제가 지하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호선 토요일 아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 PD도 했던 김용관 PD 아들 결혼식이었거든요. 예. 토요일은 진짜 차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갔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1호선 예전에 종로 3가에서 주한주공 아파트 살 때 매일 타고 다녔거든요. 이거 와, 근데 1호선 이후로 처음으로 여의도에서 9호선을 타고 종합운동장역까지 가서 거기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잠실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스크 딱 하고 딱 앉아있는데 지하철 무료 맞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타봤습니다. 양순옥 씨. 예. 근데 야 제가 이번에 지하철을 보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사람을 관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책을 보는 분을 딱 한 분 봤어요. 한 분이 딱 여성분이었는데 책을 보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여성분이었는데 화장을 하고 계시더군요. 야, 지하철에서 화장.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아무도 몰라보게 왔는데 딱 한 분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딱 한 분. 제 옆에 앉으신 분이 그것도 이제 제 옆에 앉은 분하고 저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목소리를 듣고 마스크하고 있어서 몰라보는 건데 목소리 듣고 와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또 아마추어 밴드 하신다고 송골매 노래를 주로 연주하고 노래하신다고 예. 그 반갑습니다. 그날 저 지하철 아니라 너무 그렇게 제가 반가운 표현은 못 냈습니다만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유수희 씨 부장님은 저를 보셨군요. 아, 본 분들이 여기 또 있네. 7907번. 아, 제가 배달 일 하는데요. 상암에서 횡단보도에 서 계시는데 너무 멋있다 생각했습니다. 선글라스에다가 옷도 멋있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너무 길게 했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5444번, 2444번. 주로 444를, 번호가 444. 이분들이 신청하셨네. 예. 자, 반조비, Living on a Prayer.

0: ACDC 유승미 All Night Long 들었습니다. 353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번조비의 Living on a Prayer였고요. 0939번입니다. 아저씨, 이번 주 금요일 12시에 시험 보는데 그래도 10시 멕시코전은 봐야겠죠? 아니 이 시험 때문에 지금 10시로 옮긴 거 아니에요? 원래 11시인데. 아니, 아, 이거 애매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9시 55분까지 준비를 딱 마치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준비 딱 마치고 경기 쫙 보시고 12시부터 시험 보면 어떨까? 야, 그러면 이거 이거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아서 하시고. 2021번 금요일 멕시코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 사이비 축구 전문가 아빠 2-1로 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자세한 얘기는 내일 배철수의 축구 캠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노 코멘트입니다. 예. 내일 질문하시죠.
1: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6도를 기록하면서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은 하루 만에 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33도가 예상되고 내일도 하늘이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같이 짙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오존이 심해서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지방에 안개도 조심하셔야겠고요. 모레까지는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언제 비를 만날지 모르니까요. 당분간 가방에 우산 챙겨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반세기 전에 프랑스의 한 사회학자가 재수 없는 소리를 냈다. 나의 문화적 취향이 곧 내가 속한 계급을 말해준다. 그 말이 재수 없게 들린 건 50년 전 한국인의 사정이 문화적 취향 같은 걸 갖기엔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다. 밥 먹고 살기에도 어려운데 무슨 취향. 피에르 부르디에의 구별짓기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학 서적 중 하나인데도 당시에는 솔직히 좀 빈정상하는 책이었다. 아니, 상처를 후벼 파는 책이었다. 당시 한국인은 대개가 문화국민으로 살고 싶은 열망을 품고 있었으나 현실이 그를 받쳐주지 못했다.

부르디외는 음악 취향만큼 한 사람의 계급을 분명하게 확정해주고 그것만큼 틀림없이 한 사람을 분류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했다. 1970년대에는 음악회에 가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서민 계급에겐 쉽게 가능하지 않았기에 그의 주장은 타당했다. 연극을 보러 가거나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는 건 그보다는 다소 쉬웠다. 그 시절의 음악적 소양은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양 또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과는 좀 달랐다. 여유가 없는 사람이 취향을 키워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김경애, 나는 항상 패배자에게 끌린다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가난한 청년이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에 꽂혀 그날부터 차비와 점심값을 아껴가며 중고 클래식 LP를 사 모을 수 있다. 결국 취향이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기호나 규율이 아무리 방해해도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어 그것들과 함께 삶을 더 잘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철수는 오늘 부르디외가 수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조사해 분류한 이유를 생각한다. 그는 1200명에게 25개 항목의 질문들을 던졌다. 그를 단순한 사회학자를 넘어 사회철학자로 여기는 이유는 취향의 차이가 사회적 신분을 구별짓는다는 그 조사 결과에 있지 않다.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는 취향이 계급적 구별짓기에 남용되는 것을 경고한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온갖 취향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세상이다. 삶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취향이 일종의 상표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 누군가에겐 자신을 증명하는 한 방법이 되고 있다. 취향을 키워나가는데 온갖 것들이 방해 공작을 펼쳐도 누군가는 끝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 지킨다.

아, 예, 막 오랜만에 들었죠. 예, 로즈의 A Taste of Neptune 들었습니다. 아, 뭐 앞에 파도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여름에는 예, 가끔 듣던 곡이죠. 예, 로즈, A Taste of Neptune. 예. 자, 6시 43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9629번으로 아,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영혼이 낡지 않게 열심히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야, 철수는 오늘 얘기는 제 얘기 같아서 유독 좋네요. 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사비나 씨도 버스를 탔습니다. 엄청 돌고 돌아가는 버스 오랜만에 타고 가면서 바깥 구경 중. 에어컨이 좀 세긴 한데 아까 낮에 더웠던 거 생각하면 어이 버스가 극락이에요. 취미가 당구와 영화뿐인 제게 조금 전 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어쨌거나 뭐 예. 취미를 또 취향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재미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예. 우리는 행복해질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운명의 지배를 덜 받게 된다잖아요. 아, 제 얘기 아니고요. 버틀란트 러셀 얘기입니다. 예. 아, 9577번 풍경이 예뻐서 보냅니다 하고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0: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손시켜놨다.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5: 휴무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438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여름에는 역시 도나 서머죠. 도나 서머 더 원더러 3부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4: 061-241-8800.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도자캣 페인트 타운 레드 들었습니다. 최지용 씨가 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220번으로 와 무지하게 더워도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노래가 아 날씨까지 선선해지고 웃자요. 네. 아니 7시간 끝났으면 집에 가는 거죠. 뭘 웃자요. 네. 백캠 들으면서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도우자켓의 페인트 타운 레드 들었고요.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

0: 전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3: 김세윤 씨는 뭐 저 월드컵은 보고 계신 거죠?
4: 네, 그럼요.
3: 어.
4: 아, 물론 아침에 일본 경기는 너무 일찍이라
3: 네.
4: 후반전만 봤네요.
3: 그래도 후반전을 일어나... 보셨어요?
4: 네, 후반전.
3: 이야, 대단하십니다.
4: 어,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골을 넣어갖고
3: 어.
4: 그 가만히 서 있다가 자기 머리 맞고 들어간 선수는 그게 무슨 복인가 싶기도 하고.
3: 저는 9시 반에
4: 네.
3: 9시에 일어나거든요.
4: 네.
3: 그래서 9시 반에 정치 차리고 딱 스포츠 채널을 쫙 돌렸더니
4: 네.
3: 바로 경기 시작하더라고요.
4: 어.
3: 국가 나오면서 아, 네. 제대로다. 그때부터 본 거죠.
4: 아, 전 어쨌든 오늘 밤에 카보베르데.
3: 어.
4: 예. 카보베르데가 과연 골을 넣느냐가 사실도 궁금하긴 합니다. 키라소가 골
3: 넣었어요. 한 골 넣었잖아요.
4: 예.
3: 독일을 상대로.
4: 예, 한 골 넣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3: 어.
4: 약간 마음이 뭉클하면서 카보베르데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3: 정말 인구가 몇 명 안 되는 나라인데
4: 네.
3: 월드컵 본선에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4: 아니, 카보베르데라는 나라는 진짜 세자리아 에보라 덕분에
3: 어.
4: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저는 그 덕분에 알았거든요.
3: 네네.
4: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그러니까 문화나 스포츠라는 게 그런 역할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라소라는 나라를 우리가 언제 한번 그 이름이라도 뭐 입에 올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월드컵 덕분에
3: 어.
4: 피라소라는 나라의 존재도 알게 되고 문화와 스포츠의 힘은 그런 것 같습니다.
3: 아니 그러니까 김세윤 씨가
4: 네.
3: 그래도 축구를 어느 정도 좋아하신다는 게
4: 저 축구 좋아합니다.
3: 다른 나라 경기까지 보시는 거 보니까
4: 그럼요.
3: 보통 저 축구를 대충 좋아하는 분들은
4: 네.
3: 우리나라 경기만 보거든요.
4: 아, 스페인 경기 같은 건 또 잘하는 팀은 또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3: 아, 네. 그렇죠.
4: 네. 아, 스페인 경기는 저는 늘 재밌습니다.
3: 아.
4: 네.
3: 아, 좋은 경기들이 많았어요.
4: 네.
3: 브라질 모로코전도 아주 재밌었고요.
4: 야말인가 라민 야말?
3: 스페인의 네. 라민 야말.
4: 네. 네. 봐야죠. 그 친구 잘하더만. 네.
3: 그런
4: 아닙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4: 네.
3: 아, 우리나라 경기가 제일 재밌긴 하죠.
4: 일단 아, 그럼요.
3: 아슬아슬하고 마음을 조이니까
4: 아, 우리나라
3: 조이니까.
4: 경기만한 도파민은 나올 수 없습니다.
3: 아우, 저는 뭐 진짜 와, 그 역전골 넣는 순간에
4: 네.
3: 하긴 동점골부터 와, 역전골 어 정말 아우. 네. 아우,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아우, 네. 도파민 너무 나와 가지고
4: 그래서 지금 이제 극장 가는 지금 약간
3: 아, 야.
4: 그 전전긍긍.
3: 극장이 문제네. 지금 월드컵에다
4: 복잡한 마음인 거죠. 예. 네, 한국인이니까 한국 팀이 잘하기를 응원하는
3: 어.
4: 동시에 너무 잘하면 우리 큰일인데 하는 마음도 함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
3: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극장에서 마음. 같이 모여서 축구를
4: 네네.
3: 보기도 하던데.
4: 그렇죠. 그런 것도 하죠. 예.
3: 네. 어.
4: 이제 극장이란 공간이 영화만 상영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3: 어
4: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같은 곳을
3: 네.
4: 함께 모여 보기에도 좋은 공간으로
3: 괜찮은데?
4: 어필한 지가 좀 돼서 네 이제 그렇게 이 극장가 입장에서는 이 난국을 이제
3: 아.
4: 그렇게 헤쳐나가는 거죠.
3: 하긴
4: 거예요.
3: 극장에 오전 10시에 뭐
4: 네.
3: 관객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4: 그렇죠. 평일엔 특히 그렇죠.
3: 한 관을 딱 축구 전용관으로 해가지고
4: 네.
3: 쫙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4: 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이맥스에서 한번 축구 경기를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갑자기.
3: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4: 어, 일단 그 지난주에 개봉했으나 화요일에 시사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었던 스필버그 감독의 디스클로저 데이 얘기를 잠깐 하고
3: 네,
4: 이번 주 개봉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3: 디스클로저 데이를 잠깐 해야 돼요? 길게 네. 하면 안 되고?
4: 아니요, 길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3: 아니, 하세요, 일단.
4: 이게 이미 개봉을 해서
3: 어
4: 이게 외국에서는 평론가들 평점이 80%까지 나왔어요.
3: 네네.
4: 근데 국내 관객의 반응이 지금 매우 안 좋아요.
3: 별로예요?
4: 네.
3: 왜?
4: 근데 제가

0: 외국 평론가들이 80% 가까운 그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마음도 이해를 하겠고
1: 네.
0: 국내 관객들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도 사실 납득을 하겠어요.
1: 아,
0: 왜 그 두 가지 마음을 좀 동시에 다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관객인데
1: 네.
0: 일단 기대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외계인 이야기라면 스필버그가 약간 좀 뭐랄까요? 족발집으로 치면 원조 족발집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외계인 얘기 많이 했지만 그래도 조스 만들자마자 77년인가요? 미지와의 조부터 시작해서
1: 미지와의 조 좋았죠.
0: E.T. 네. 우주전쟁을 거쳐 이제 디스클로저 데이 까지 만드는 스필버그가 외계인 영화를 만들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다라는 기대치가 사실 엄청나게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번 영화도 저 되게 재밌었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동안 음모론으로만 존재했던 외계인 관련 이야기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근데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정부가 숨겨왔다면 근데 누군가 그게 그 진실을 폭로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어냈는데
1: 네.
0: 문제는 영화가 딱 끝났을 때 저 어떤 느낌이 처음에 들었냐면 이게 만약에 6부작 시리즈에 한 2화 엔딩이면 너무 좋았겠다. 아니면 10부작 시리즈에 한 7화 엔딩 정도면 괜찮았겠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걸로 완결되는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이 흔히 말하는 열린 결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끝내면서 스피버 감독님은
1: 근데 우리나라 관객들이 대체로
0: 네.
1: 열린 결말을 싫어해요. 뭔가 확실하게 이 매듭을 지어줘야 돼.
0: 그러니까 열린 결말인데도 괜찮으려면 그 앞에 뭐가 어마어마한 볼거리가 막 스펙타클이 있었으면
1: 네.
0: 열린 결말도 이제 받아들이는데 뭐가 계속 벌어질 것처럼 하다가 열린 결말로 끝나니까 이게 지금의 현재의 영화 평점이라는 건 사실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관객의 기분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그 식당 평점을 쓸 때나
1: 네.
0: 배달 어플에서 음식 시켜 먹은 다음에 평점을 쓸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단무지가 않았어요. 1점. 예를 들어서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사장님이 불친절해요. 1점.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좀 기분이 좀 상했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 기대한 바가 충족 안 됐을 때의 나의 기분을 표시하는 게 일종의 그런 별점 문화이기 때문에
1: 네네.
0: 지금의 영화 별점이라는 것도 영화를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냐도 물론 그 안에 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일단 내가 기대한 결말이 아닌데 1점. 기분 나빠. 1점의 별점도 사실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차가 평론가의 편차와 관객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좀 아쉬운 결말이었어요.
1: 그랬어요?
0: 그 외국에서도 그 엇갈리는 평가 중에 하나는 이야기가 출발해야 되는 지점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디스클로저 데이는 이제 폭로하는 날이란 뜻인데 뭔가를 폭로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관객들에게 스필버그 감독님은 조금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맡길게요 해서 끝나는 엔딩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다 보니
1: 네네.
0: 지금 디스클로저 데이에 대한 이 평점은 관객 평점은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1: 엇갈리고 있구나.
0: 하지만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그렇게 막 떨어진다는 생각은 저는 하진 않아요. 스필버그 감독님인데요. 뭐.
1: 저도 스필버그 영화를 보고 실망한 네.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0: 네. 재밌는데 결말이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라는 게 디스클로저 데이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사실은 디스클로저 데이와 함께 연달아서 개봉하면서 한국 관객의 반응이 좀 궁금한 작품인데요. 토이스토리 5편입니다.
1: 네, 이거야말로 뻔한 거 아니에요?
0: 그럴 줄 알았는데 재밌던데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미국에서도 평론가들이 지금 자세한 얘기는 못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저 역시 사실은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뭐 이 시간에 뭐 줄거리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토이스토리 5편 이전에 4편까지의 얘기를 살짝은 좀 정리를 하고 5편을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나온 시간을 좀 돌이켜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토이스토리 1편이 나온 게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0: 막연하게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995년에 1편이 나왔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20년 전도 아니고 30년 전에 시작된 시리즈라는 거를 새삼 확인할 때 오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현타라는 게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근데 1995년에 토이스토리 1편이 나왔고 1999년에 토이스토리 2편이 나왔고요.
1: 네네.
0: 그러다가 좀 시간이 꽤 흘러서 2010년에 이제 3편이 나왔고 3편의 엔딩에서 다들 펑펑 울면서 아 뭔가 완벽한 마무리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완결은 없다. 라고 했는데 9년 뒤에 4편이 나왔죠. 2019년에. 네. 그리고 이제 2026년에 5편이 나오는 건데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의 그 사람은 그때의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앤디라는 아이였어요.
1: 네.
0: 앤디라는 아이가 그 집에 있는 장난감 중에 이제 가장 리더 역할을 하는 게 톰 행크스가 목소리를 연기하는 카우보이 우디였죠.
1: 우디.
0: 근데 1편의 얘기는 뭐였냐면 우디가 사실 왕이었는데 이 집에 새로운 장난감이 옵니다. 최첨단 신제품, 네. 버즈 라이트 이어라는 신제품이 오면서 우디가 느끼는 위기감이 토이스토리 1편의 시작이었어요.
1: 왜 기억이 확 나지? 왜?
0: 네. 그러다가 2편부터는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들어오고 어쨌든 그 앤디의 장난감들이 앤디를 위해서 우리 힘을 합쳐서 그 닥쳐온 위기들 이겨내는 게 2편, 3편의 이야기였고
1: 네.
0: 3편에 가면 앤디라는 아이가 이제 다 커서 이제 더 이상 장난감을 갖고 놀 나이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보니라는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장난감을 넘겨주는 게 3편의 마무리였고 거기서 우리가 모두 펑펑 울었죠.
1: 3편까지 봤네 제가. 네.
0: 사실 저도 4편 나올 때는 약간 그 옛날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이 있잖아요. 그 수필에서는 세 번째는 아니 만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였는데 저는 네 번째는 아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갔고
1: 네.
0: 재미는 있었지만 내가 알던 토이스토리의 결에서 살짝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4편은 우디의 홀로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간을 위해서 우리 장난감들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장난감이 우디가 그렇다면 나의 삶은 이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우디의 자아찾기로 이제 4편의 이야기는 어쨌든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5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1: 네.
0: 5편에서 여전히 본인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1: 아.
0: 그 영화를 둘러싼 시간을 흘렀지만 영화 안의 시간은 그리 많이 흐르지 않아서 3편에서 처음 장난감을 물려받을 때로부터 별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여전히 장난감을 갖고 노는 본이라는 아이로부터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1: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0: 그리고 5편은 이제 시작하면 왠지 익숙한 선율로 이제 오프닝 스코어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 음악의 그 스코어가 나오거든요. 이 음악의 연주곡 버전. 토이스토리 2에 나와서 우리 모두를 울게 만들었던 사라 맥락클란의 노래죠. When She Loved Me 준비했습니다.
1: 자, 사라 맥락클란 When She Loved Me 듣겠습니다.

0: 세라 맥락클란 When She Loved Me 들었습니다.
1: 네. 그래서 토이스토리 이제 4편에서 우디는 자아 찾기를 위해서 이제 뭐 홀로서기를 한 상태라
0: 네.
1: 지금 이 장난감들의 리더는 이제 제시예요. 카우걸 제시.
0: 어허.
1: 바로 지금 들려드린 When She Loved Me가 나오던 토이스토리 2에 등장했던 캐릭터죠. 뭐 제시, 버지 뭐 비롯한 장난감들이 있는데 이제 토이스토리 5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고편에 공개된 정도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스마트 기기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 우디를 비롯한 아날로그 장난감들에게 닥친 최초의 위기는 버즈라고 하는
0: 네.
1: 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제품 장난감이 자기들의 좀 존재를 위협하는 그 새로운 등장이었다면 이제는 약간 차원이 다른 상대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릴리 패드라고 하는
0: 네. 태블릿. 그쵸. 하고 이제 스마트폰 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1: 그러니까 태블릿과 과연 싸워서 이 아날로그 장난감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던 차에 그래도 역시 경험이 많은 우디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디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디가 함께 이제 그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게 토이스토리 5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구조고요.
0: 네.
1: 결론부터 저의 감상을 말씀드리면 3편보다 재밌는 작품은 난 앞으로도 못 나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뭘 만들어도 3편만큼 완벽할 수는 없는데
0: 네.
1: 4편보다 저는 재밌었습니다.
0: 아, 4편보다는 낫다?
1: 네, 4편보다 재밌었고 저는 이거 토이스토리 약간 그 억지로 생면연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늘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4편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5편 때는 나 이거 6편도 나오면 보겠는데 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야기를 기대 이상으로 잘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태블릿은 나빠. 그래도 애들은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지라고 하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도 태블릿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어쩌면 태블릿과 장난감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에까지 이야기를 풀어내는 걸 보고 역시 픽사 스튜디오는 우리가 그 회사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그림도 그림이고 재미도 재미지만 언제나 그 이야기의 깊이가 확실히 좀 다르구나 하는 그게 좀 핵심 포인트인데 이번 작품에서 그 힘을 좀 보여줘요.
0: 아니,
1: 그 저력.
0: 영화에서의 얘기만이 아니라
1: 네.
0: 실제 우리 생활에서 실제 상황에서는 장난감들의 판매량이 확 준 건 맞지 않나요?
1: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태블릿이 없으면 사실은 거의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도 당황스럽고 부모도 당황스러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이를 키우는 어떤 부모들이라면 훨씬 더 재밌어하고 공감하고 끝나고 나면 생각해 볼 이야기를 많이 좀 던져주는 작품일 것 같고요. 바로 그 새롭게 등장한 그 강력한 경쟁자 릴리 패드라고 하는 그 태블릿 기기의 목소리 연기를 한 건 그레탈이라는 배우고 패스트 라이브즈의 그 주인공 바로 한국계 배우 그레탈이가 릴리 패드의 목소리 연기를 하고 있고요.
0: 네네.
1: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게임과

0: 놀이의 차이란 무엇일까? 네. 태블릿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게임의 재미인데 장난감이 줄 수 있는 건 놀이의 즐거움이고 놀이의 즐거움이라는 건 결국 상상력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어릴 때 장난감 갖고 놀 때 나머지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다 그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놀았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다 태블릿이 채워버리는 시대에 아이들의 상상력은 그럼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너무 재밌게 풀어낸 게 토이스토리 5편이더라고요.
1: 5편. 네,
0: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1: 네. 음악 들으면 마치죠.
0: 이번 영화의 주제곡은 무려 테일러 스위프트가 불렀습니다. I knew it, I knew you. 예, 이게 엔딩곡이에요.
1: 자, 영화 토이스토리 5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6월에 더위가 절

0: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내일도 33도까지 올라서 다시 한번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에 아주 뜨겁거나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씨가 계속될 텐데요. 양우산 챙겨서 외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 또 오존 농도까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오존 농도가 짙어서 더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에 약하게 비가 지나겠고 오후에는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또 호남 지역 곳곳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소나기 자주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BTS의 DNA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BTS의 부산 투어가 있었죠.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진짜들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예, 외국에서들 보러. BTS 야, 재밌네. 이거 신경환 씨가 신청하셨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번버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신경환 씨. 아, 오늘 손님의, 오늘 온 손님의 딸이 저보고 BTS 닮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수줍어 했답니다. 야, 사실 마흔 중반에 접어든 전혀 닮지 않은 아저씨인데, 뭐 닮은 거라곤 한국인의 DNA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BTS의 DNA 신청합니다. 누구 닮았는지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 외국인이죠? 이 꼬마가. 아,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인은 다 비슷해요. 그리고 BTS 멤버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 비슷하게 뭐 닮은 거죠, 뭐. 신경환 씨, 반갑습니다. BTS, DNA 들었고요. BTS 이 노래는 백캠에서 처음 듣는데요. 류한종 씨. 아, 엄청 많이 나갔는데 방송 자주 안 들으시나요? 네. 많이 나갔습니다. 자, 7시 36분 36초 막 지났습니다. 0740번으로 청해 주신 영화 스타 탄생, 스타 이즈 본 사운드트랙에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셜로우.

이쯤 잘 있나 모르겠네. 에릭 벤의 예. Still with you 들었습니다. 499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A Star Is Born 사운드트랙에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샬로우였고요. 아, 이 음악 감성 축입니다. 예. 불고기에 양배추 쌈 싸먹으면서 음악에 취해버렸네요. 예. 너무 좋다고. 이소리 씨. 불고기에 양배추 쌈이라서 그래도 그나마 음악에 어울리는 거네. 그냥 배추 쌈이면 안 어울리는데, 예. 양배추 아니에요. 서양 배추. 서양 음악 어울리죠. 1007번으로는 오랜만에 온 1인 자수합니다. 초딩 육아하느라고요. 저도 요즘에 스타 이즈 본 사운드트랙 매일 듣는데, 와, 저랑 통한 분이 계시네요. 자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뭐 경찰서도 아닌데 자수하시고. 고맙습니다. 자, 지정현 씨가, 아, 여름엔 해리 스타일스죠. 예. 해리 스타일스 골든.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I was born by the river.
3: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5: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3: 자, 윤난영 씨가 청해 주신 Ben Folds의 Still Fighting.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채연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생방송 MC와 연기활동을 했던 경험은 지금의 저에게 아주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늘 실수나 사고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도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매 순간을 새롭게 맞이하는 첫 무대처럼 대한다면 모든 순간이 기대되고 모든 자리가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서 헤엄만 치던 올챙이에게 다리가 생겨나고 꼬리가 사라지면서 원하는 곳으로 뛰어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로 인해 초심을 잃은 사람이나 현재의 성공을 취해 과거의 어려움을 잊은 사람을 꼬짖을 때 주로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다시 꺼내보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만 하다가는 지금처럼 높이 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롭게 뛸 수 있게 되어 반경이 넓어진 만큼 변화된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바쁠 테니까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해도 개구리가 올챙이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에 거짓이 되지 않을 거고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5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기현의 Youth였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 표현으로 오프닝 열었어요. 이수미님께서 사람이 자기 기어다닐 때 기억 못한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쵸? 설마 그때 기억난다고 막 나 무릎 쓰라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려나?

뭐 그게 또 진짜 막 진짜 아주 희귀한 확률로 있을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평균치보다 더 어릴 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은 있긴 있더라고요. 손원웅님께서 올챙이 시절을 간직한 채 개구리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0: 쓰는 건 되게 별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아 하긴 나 진짜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왜 이래 하고 좀 꾸짖을 때는 몰라도 남한테 쓸 때는 참 별로인 말이라고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던 말이었는데 뭐 속으로 이런 평가를 할 수야 있겠죠. 아무튼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긴 하네요. 아니죠. 하긴 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종류도 있는데 인간이 제일 무난하네요.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 형태의 변화가. 오늘 3, 4부에는 절찬 이상형 중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좋은 문학 작품 소개하고 거기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의 사연도 받을게요. 이따 9시부터고요. 그 전에 월요일인 오늘 부엉이들에게 어떤 하루였는지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세요. 특별한 일 없이 평범했던 하루라도 여기선 충분히 사연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휴렉.

0: 안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토리 켈리의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듣고 왔습니다. 아주 이 기량 좋은 보컬들이 자기의 그 탤런트를 뽐내기 참 좋은 멋있는 곡입니다. 조은성님께서 지난 토요일부터 라디오 앱 깔고 열심히 라디오 듣는 중3입니다. 라디오가 주는 안정감에 기운 빠지는 월요일도 산뜻해지네요. 은성님도 월요일부터 기운이 빠진나요? 하긴 주말에 루틴이 좀 다르다가 월요일로 복귀를 하면은 좀 몸이 좀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게 기운이 빠진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내일부터 좀 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진님, 대장부엉 스트레스 엄청 받고 머리 식힐 겸 산책 나왔어요. 걸으면서 듣는 별밤 낭만적이야. 대장부엉은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잘 듣고 갈게요. 아, 저도 요몇 주는 엄청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뭐다? 하루살이다. 예, 뭐가 스트레스가 많고 할게 많을 때는 그냥 매일매일에 주어진 일을 하며 타조가 땅에 머리를 묻고 사는 듯이 이렇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실한 하루 보냈습니다. 백유정님, 고등학생 부엉이에요. 기말고사는 2주 남았고 수행평가도 몰려있는 시기라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네요. 정신없어서 아까 자습실 오다 넘어졌어요. 아유, 그래도 별밤 들으면서 열심히 야자하고 있어요. 졸지도 않고 풀 집중. 체리필터의 달빛 소녀 신청해요. 잠을 자야 효율이 오르는데. 그래도 고등학생 시절에는 또 나름대로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겠죠. 근데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크게 다치면 어쩌려고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 집중력이 부럽습니다. 유정님 멋있어요. 신청곡 함께 듣죠.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은 더 보내주시고요. 체리필터의 달빛 소년.

체리필터 달빛소년에 이어서 라이즈의 Do Your Dance. 아하하,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래요. 요즘 아이돌 회사들 곡 뽑는 퀄리티 무엇입니까, 진짜. 족족 좋으네요. 네, 요거는 상상도 못했던 스타일인데 라이즈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이홍현님께서요. 대장봉, 저 이번 주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시간이 다 별밤할 때예요. 별밤 하루 빼고 영화 보러 가도 되죠? 허락해주세요. 어, 홍현 지금 제가 허락 안 하면 진짜 안 가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요일에 가시라고 얘기해드렸면 그때 하는 건가? 농담이고 당연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다녀와서 어땠는지도 얘기해주세요. 어떤 영화 보고 싶은 거예요? 요새 뭐가 좀 있지? 최근 박스오피스 1위가 뭡니까? 알 수 없군요. 예, 아무도 모르는군요. 영화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785님, 저희 집은 치킨을 시킬 때 꼭 순살만 주문해요. 오늘도 동생이 주문하고 박스를 열어봤는데 헐, 뼈 치킨이 온 거예요. 확인해보니 동생이 순살 아닌 뼈로 주문한 게 맞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동생이 좋아하는 퍽퍽살이 없는 겁니다. 어, 다리가 왜 이렇게 많지? 여긴 또 왜 날개가 한가득이지? 하고 주문 내역 다시 보니 뼈에 다리와 날개만 오는 콤보를 주문했더라고요. 그러고 좌절. 어쩌겠어요?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양념은 그래도 맛있다 하면서 결국 먹었습니다. 아니, 그 콤보 되게 맛있는데? 이거 완전 꿀 콤보 아닙니까? 예, 약간 저게 더 오히려 비쌀 텐데 제 기억에는. 어, 지금 어, 군침이 돌리지 않았습니까? 2785님. 아, 저에게 다리 하나만 좀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어떤 치킨인지 예상이 갑니다. 예예. 4686님. 이번 주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라 아직 주차가 서툰 초보는 웁니다. 오늘 주차한 곳 내일 찾을 수 있겠죠? 버스 타고 다니기엔 4주라 너무 길어요. 이번엔 주차 실력이 쭉쭉 늘어나기를 응원해 주세요. 아이, 전 그 운전 경력이 그렇게 오래됐어도 주차장 내가 세워놨던 데 찾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저는 항상 찍어놔요. 찍어두세요. 4686님. 그러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류수환님께서, 전 오늘 두 달을 기다려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집 근처 분식집 사장님이 아프셔서 한동안 가게를 못 여셨거든요. 가끔 안부를 묻곤 했는데 오늘 몸이 나아졌다면서 가게 문을 여셨더라고요. 제일 먼저 가서 찾아뵙고 별밤 들으면서 떡볶이 맛있게 먹고 있답니다. 야, 거기 떡볶이 사장님, 수환님 이런 마음 아시죠? 예, 두 달 기다렸다고. 그 아쉬움 진짜 너무 기운 나실 것 같아요. 내 분식집에 너무 먹고 싶어서 기다리고 걱정하고 했었던 마음, 그게 너무 기뻐서 라디오에 사연을 남기는 마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912님, 오늘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마음이 이상해요. 민혁아, 엄마가 항상 응원해. 건강하게 잘 지내다 보자 라고. 민혁씨, 민혁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0912님 허전할 때마다 별밤에 마음 보내주세요. 부영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미니로 더 보내주시고요. 함자의 홈 듣고 2부로 올게요.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여행 가방에서 꺼낸 옷을 세탁기에 넣고 동작 버튼을 누른다. 여기저기 물감이 묻은 아이 옷을 보며 잠시 웃음이 났다. 언젠가 해봐야지 하고 바라고만 있던 여행을 실행하게 된 건 아이의 울음 섞인 외침 때문이었다. 이제 8살인 첫째는 두 명의 동생이 태어나면서 일찍 마지노릇을 해야 했다. 엄마인 나도 그 점이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네가 누나니까 양보해야지, 언니가 동생을 더 챙겼어야지 이런 모진 소리를 내뱉었을 거다. 그러다 첫째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동생들이 밉다고, 엄마랑 아빠랑 셋이 살 때가 좋았다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에게 두 아이를 맡기고 첫째와 단 둘이 떠나는 1박 2일을 계획했다. 활발하고 몸쓰며 놀기를 좋아하는 둘째와 셋째 때문에 가족 외출은 항상 놀이동산이나 공원이었는데 이번엔 오직 첫째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다. 첫째가 하고 싶다던 미술체험 학습을 시작으로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뮤지컬도 보고 교회에 있는 호텔을 예약해서 첫째와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잠들기 전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말하는 아이를 보며 다짐했다. 누구의 누나도 언니도 아닌 너를 너로서 온전히 사랑해주겠다고.

킴이 부른 리틀 스타 듣고 오셨고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5892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첫째라고 해도 이제 겨우 8살인 아이에게 제가 너무했던 것 같아요. 1박 2일이었지만 엄마를 오롯이 차지하는 기쁨에 행복해하던 아이 얼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엔 동생들이랑 잘 지내겠다고 의젓한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고마우면서 또 마음 아팠습니다. 맞아. 아이가 의젓한 소리 하면 부모님들은 그렇다더라고요. 너무 기특한데 왠지 모르게 아이가 성숙해 했을 그 과정은 이게 아픔 없이 성숙하진 않잖아요. 아이가 겪었을 그 혼자만의 그 외로운 시간. 그게 떠올라서인지 왠지 좀 아프기도 하다고. 어른스러운 내 자식을 보면 왠지 마음이 아리다고 하던데. 3696님이요. 잘했어요. 필요해요. 첫째를 챙겨야 해요라고 보내주셨고. 근데 저는 5892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이 셋을 키운다라는 것은 안 해본 사람들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없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러면서 좀 그래도 비교적 더큰 아이 마음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막 캐치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럴 겨를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겨를이 없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할수 없는 그런 육아의 시간이었을 텐데, 또, 참, 그 첫째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주시고, 늦기 전에 제 시간에 그렇게 탁, 타이밍 맞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아이는 아마 이 기억이 평생 남겨질 겁니다. 물론 더 좋은 기억도 생기겠지만, 이맨 처음으로 엄마랑 단둘이 가졌었던 그 시간은 정말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겨질 거예요. 5892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부엉이들의 안녕했거나 그러지 못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받는 동안에 잔나비의 쉬 들을게요.

잔나비의 쉬 이어서 비비의 신경 쓰여 듣고 오셨는데요. 김혜원님이 어플 받아서 러닝하다가 지금은 걷는 시간이에요. 힘들어요. 유유유라면서 아주 오타가 엄청 많이 난게 이거 러닝 아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러닝을 하신 모양입니다. 아, 힘드신 거 보니까 러닝 아주 잘하셨나 봐요. 지금 숨 고르게 하면서 땀쫙 빼는 그 타이밍인가요? 실내 러닝, 야외 러닝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9929님, 작년에 남편이 암 진단 받고 너무나 힘든 치료를 끝냈어요. 얼마 전 이제는 추적 검사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늘은 남편 생일 기념으로 여행 다녀오는데 운전은 힘들지만 행복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네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알록달록하게 정말 보이실까요? 그런 모든 기분을 진짜 빼곡하게 하나도 잊혀지지 않게 담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The Script의 The Man Who Can Be Moved.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김현지님께서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나서 OTT를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라디오를 청취하는데 이거 참 낭만의 밤이네요. 코드 콘서트 피처링 크러쉬의 서클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TV 또는 인터넷 등등의 문제가 생겼거나 이사하시면서 아직 연결 안 돼서 그래서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이거 참 그래 라디오 매력 있는 매체였지 라면서 부엉이가 되어주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현지님도 앞으로 자주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 함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박상영 작가님 모셔올 텐데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소설, 작가의 상상력 또는 사실에 기반하여 창작으로 꾸며낸 이야기.
2: 상상 속 이야기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3: 상상 속 이야기를 현실로 데려옵니다. 절찬미 상.

0: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상영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0: 우리 오늘 멜란지 그레이 티셔츠 커플입니다.
1: 그러게요. 저희 오늘
0: 약간 회색으로. 작업복으로.
1: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게 좀 뭐 묻거나 늘어나도 티가 좀 덜 난다.
0: 티가 안 나. 낡아도 티가 안 나.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 해저도 이 멜란지 이 그냥 그 톤으로 보이지.
1: 맞아요.
0: 낡은 느낌이 안 나.
1: 저도 그래서 너무 좋아. 이거 사실 이 티셔츠도 거의 10년 된 티셔츠거든요.
0: 저 이거나 오트밀도 마찬가지로 좋아해요.
1: 맞아요. 저 근데 티가 다 그런 색이에요.
0: 낡은 티 안 나는 게 짱이죠.
1: 네네. 어제 산 건지 10년 전에 사서 건조기에서 100번 구른 건지 전혀 그렇지, 구별이 안 되는.
0: 예. 자, 그리고 우리 6월에는 박상현 작가님 우리 자주 봐요.
1: 네네.
0: 은근히 고정 코너인데 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봤을 때도 있고
1: 약간 스티커 같은 코너죠. 여기 뗐다가 저기 뗐다가
0: 네,
1: 그런 느낌이 있는데
0: 이제 그 네. 조금 좀 정비를 좀 해야 돼요.
1: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그 제 스케줄 바뀌어서 이번 달은 별로 없나 했는데 그 달에 갑자기 GD가 나오고
0: 그건 좀 그래서, 인정이죠.
1: 그래서 이렇게 잘 비켜드렸다. 예,
0: 작가님이 비켜주시는 날에는 그럴만한 분이 오시는 날입니다.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동갑내기 그래서, 친구이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올 걸 그랬어요. 그냥
0: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겸. 아니 그거는 아니고 예, 아무래도 제 절친이 나오는 날이었다 보니까 작가님은 좀
1: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비워드린 걸로.
0: 네. 예. 자, 아무튼 우리 박상현 작가님이요. 그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1: 네.
0: K본부의 다큐 인사이트 소설은 언제나 20살 요 방송이
1: 네.
0: 18일 목요일 밤 10시에 나와요?
1: 네, 밤 10시에 나오고요. 우리 별밤 스튜디오가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동고동락한 요 스튜디오가 타사에
0: 와.
1: 네, 전파를 타게 됩니다. 공영방송에 전파를 타게 됩니다.

0: 있는데 작가 굉장히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 네네. 썸네일이고요. 아무튼 6월 18일 한번 뭐 다른 회사 방송이지만 요 작가만 뭐 채널 돌리다가 휙 네. 네. 이날 셔츠 입고 왔어.
1: 그러니까 저 거의 7년 만에 처음으로 깃이 달린 옷을 입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0: 나도 너무 낯설었었잖아요, 그날.
1: 그렇죠.
0: 심지어 반바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긴 바지였어요.
0: 살이 안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1: 네, 놀랍게도 제가 다 가리고 온 날이었다.
0: 예, 예. 자, 이제 절찬이 상영주 코너로 들어갈 텐데요. 이 시간에는 제목은 들어봤지만 내용은 가물가물한 문학 작품 함께 읽고 그 속에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영문고에서 꺼낸 작품 상영 작가님이 소개해 주세요.
2: 어느 금요일 밤 웬디의 집 창가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왔다가 강아지에게 그림자를 물려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걸 되찾기 위해 온 소년이었는데요. 사정을 딱하게 여긴 웬디는 그림자를 찾아 잘 꿰매줬고 소년은 자신을 피터팬이라고 소개합니다. 저 멀리 있는 동화의 섬 네버랜드에서 왔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 웬디 그리고 동생 존과 마이클은 피터팬을 따라 네버랜드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네버랜드는 마냥 즐겁고 행복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피터팬 때문에 악어에게 한쪽 손이 잘린 후쿠 선장이 있었고 수시로 아이들을 위협하는 해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피터팬이 날 수 있도록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는 팅커벨은 피터팬 옆에 새로운 친구 웬디가 생긴 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웬디는 집이 그리웠지만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동생과 아이들을 돌보며 네버랜드에서 지냅니다. 그러다 피터팬이 잠시 자리를 비운 어느 날 해적이 쳐들어오면서 웬디와 아이들이 붙잡히고 맙니다. 화가 난 피터팬과 후크 선장은 최후의 결투를 벌이고 엎치락 뒤치락하던 두 사람의 싸움은 결국 후크 선장이 악어의 입속으로 떨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웬디와 동생들, 웬디를 따르던 네버랜드의 아이들까지 다 함께 영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웬디가
3: 우리와 함께 지내지 않을래?
2: 하고 제안했지만 어른이 되기 싫은 피터팬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대신 1년에 한 번씩 웬디가 네버랜드에 놀러 가기로 약속하는데요. 세월이 흘러 웬디는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제인이라는 여자애를 낳습니다. 여전히 소년에 머물러 있는 피터팬은 제인에게도 네버랜드를 보여줍니다. 제인이 자라 마가렛이라는 여자를 낳고 마가렛 역시 피터팬을 따라 네버랜드에 놀러가죠. 언젠가 마가렛이 어른이 되면 또 여자아이가 태어날 테고 그 아이도 네버랜드에 가게 될 겁니다. 영원히 소년의 모습 그대로인 피터팬과 함께요.
0: 상영 문고에서 꺼낸 14번째 작품 피터팬이었습니다.
1: 네.
0: 아, 이 작품이 엔딩이 이렇게 났었구나.
1: 약간 으스스하지 않나요? 저는 좀 그 여고괴담 최강희 씨 생각도 나고 절대 아니, 늙지 않는 내 친구. 예.
0: 진짜 그리고 이거 이 생각보다 되게 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네요.
1: 그러니까요. 그 심지어 이 어떤 살인과 네. 그 악어에게
0: 맞아.
1: 그 뭐랄까요?
0: 왜 그리고 피해자였네 애초에 피터팬 때문에 손목이
1: 그렇네요. 아까 이게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호크 선장님 너무 애석하게도
0: 그리고 약간 네. 모두에게 친절한 남자 피터팬 팅커벨 속도 모르고
1: 그렇네 다른 여자 데려와서 가루 진짜. 뿌려주고
0: 야야 얘한테도 좀 뿌려봐라 야 막 이러고
1: 그러니까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곁에 평생 머무르게 만들어 놓고선
0: 와
1: 네, 잡은 물고기에게는
0: 그러면서
1: 파리 아 팅커벨에게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먹이를 주지 않는
0: 그러니까 네. 웬디한테 그 평생 지내고 싶진 않았던 거야.
1: 그렇네. 그렇네. 쿨하잖아 또. 웬디가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되게 쿨하게 놔줘요.
0: 맞아.
1: 네.
0: 가는 사람 안 맞고 네. 나는 그냥 모두의 피터팬으로 살고 싶은 거야.
1: 근데 웬디의 딸과 손녀까지 다 꼬시고 있어요 지금. 문제적 남자. 피터팬. 지금 연프였다? 그럼
0: 와,
1: 빌런이 돼서
0: 완전 초빌런입니다.
1: 화형을 당했을 겁니다.
0: 야 네. 이거 피터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네. 작품입니다. 정호현님께서 줄거리 알고 나니 생각보다 동심 파괴네요.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피터팬 와 진짜
1: 안 되겠네.
0: 친하기 좀 안 된 스타일.

0: 딱 보면
1: 그러니까요.
0: 누구 왜 되게 왜 손목 정도 나가게 할 만큼 엄청 사고 치고 근데 자기는 되게 그냥 해맑고 그저 동심에 그냥 난 왕자일 뿐이라고 자꾸 우겨.
1: 그러니까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기는.
0: 정확해요. 아, 근데 명작으로 지금 등극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근데 원래 이런 그 우리의 어떤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룬 존재들이 명작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피터팬이 대표적으로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어린애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해만 떨어져도 부모님이 또 바깥에 못 나가게
0: 맞아요.
1: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밤에 나가서 날아다닐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0: 맞아요. 네. 저 그리고 저 웬디라는 주인공 이름을 딴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1: 지금도 있잖아요.
0: 아마 근데 막 많이는
1: 미국에,
0: 안 보이는데.
1: 미국에 있는 것
0: 그래요?
1: 같아요.
0: 네. 한국에 있는. 네. 근데 그게 어릴 때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이게 식판처럼 종이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색칠을 하게끔 돼 있는 게 있었어요.
1: 그 테이블에 크레용 같은 게 있고
0: 그것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지고 와도 되고 그래서 그걸 항상 색칠을 하면서 이 피터팬 스토리에까지도 되게 매료가 됐었던 기억이
1: 아, 그 스토리텔링과 연관이 있는 그림이었어요?
0: 네. 맞아요. 그 참 어릴 때 그 사소한 기억들이
1: 이게 콘텐츠의 힘입니다.
0: 그러니까 말입니다.
1: 에이, 여러분 네, 재력과 여러분들 그 크리에이터들에게 많은 투자 부탁드립니다. 박상영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예, 지금 있다.
0: 갑자기 본인 스폰서를 강요하고 있고요.
1: 네네.
0: 자, 궁금해집니다. 부엉이들의 사연 받을 주제 공개해야 되는데요. 피터팬에서 꺼낸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1: 자, 영원히 자라지 않는 소년 피터팬을 보면서 다들 한 번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볼 텐데요. 그렇다면 내가 다시 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0: 그러면서 지금 작가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써놨어요. 전학 가면서 헤어진 내 첫사랑에게 고백하기. 전학 가면서 헤어진 첫사랑에 고백하기. 하겠어요 작가님?
1: 아니요. 뭐 해서 뭐해.
0: 그리고
1: 아, 죄송해요. 네, 너무 매력이 없나.
0: 지금은 네. 나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잘 나가는 동생에게 어릴 때부터 귀하게 대접하고 잘 해줄 겁니다. 어떠세요 이것도?
1: 이것도 오히려 더 철저히 강압해서 그냥 돈을 받을 수.
0: 당연히 이게 내 것이게.
1: ATM처럼.
0: 아예.
1: 야 돈 이런.
0: 생각도 못하게.
1: 그렇죠. 옴짝달싹 못하게.
0: 그렇군요.
1: 아니, 농담이고.
0: 예예예. 예. 자 아무튼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거. 아 뭐가 있을까? 저도 부엉이들 답변 보면 생각해봐야지 딱히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 운동 말고는.
1: 네네.
0: 아니면 뭐 주식 이럴 순 없잖아요.
1: 저 그거 생각했어요. 왜 옛날에 순풍산부인과 그거 나오잖아요. 하이땡스 뭐 700 얼마 뭐 1000원 그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0: 그러니까.
1: 초등학교 3학년 나에게
0: 아, 그걸.
1: 얼른 주식 계좌를 개설해라 그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0: 그걸 할 수도
1: 알아들을지.
0: 예. 자 아무튼 그거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거 빼고요 여러분. 뭔가 후회하기 때문에 바로 잡고 싶은 일도 좋고 꼭 해보고 싶은 일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작가님 아직 딱히 하고 싶은 거 없는 거예요?
1: 어릴 적 돌아오면요? 그냥 만족해요.
0: 아 그래요?
1: 네, 뭐
0: 운동 시작 일찍 하고 싶지 않아요?
1: 아, 지금도 안 해서 잘...
0: 아, 난 무조건 내가 원하는 운동 어릴 때 시킬 거야.
1: 그 뭐요?
0: 뭐든지
1: 딱 하나만
0: 간에
1: 골라...
0: 다.
1: 지금 내가 이 나이 엄마야. 딱 이것만 시킬 수 있다. 하나.
0: 하나? 수영.
1: 오케이. 전 수영 배웠어요.
0: 에이, 진짜 네. 잘났다. 잘났어, 정말.
1: 7년 배웠어요, 7년.
0: 부엉이들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겠습니다.

0: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제 고백을 하고 싶은가? 김도현 PD도 첫사랑한테 고백하러 가고 싶나 봐. 이게 선곡에서 마음이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1: 그러게요.
0: 작가님도 첫사랑에게 돌아와서 고백.
1: 그러게 다들 처음으로.
0: 그래요. 다들 그리운 사람이 있는.
1: 첫사랑 기억나세요? 전 기억도 안 나요.
0: 그 누구를 그리고 첫사랑 해야 되는지
1: 뭐
0: 헷갈려.
1: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0: 그 내가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네. 내가 먼저 버림받아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던 걸 기준으로 난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2: 아, 일단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왜냐 아프니까.
2: 아 아파야 돼.
0: 아파니까 아, 기억이 나지. 그게 그거 아닌가? 모르겠어.
2: 뭐 그렇게 치면은 예, 처음 차인 사람을 첫사랑으로 그렇게. 예.
0: 자 이수미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날 괴롭히던 남자에게 너 나 좋아하니?라고 물어.

0: 보고 싶어요.
1: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어떡해?
0: 갑자기 그러고. OST.
1: 미안해.
0: 고백.
1: 네, 고백 나오고.
0: 그 남자아이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온 거야.
1: 지금 소설 한 편인데 완전.
0: 나왔다 나왔다. SF 연애 하나 나왔다.
1: 선지였고 티어를 뛰어넘는.
0: 또?
1: 야, 2409 세뱃돈 엄마한테 맡기지 않고 예금 넣기. 분명 있었는데요. 없었습디다. 사라지고 없는 내 세뱃돈.
0: 이런 경우 많죠.
1: 어떠셨어요? 부모님이 자율권 좀 주셨나요?
0: 저는 그러니까 제 거를 따로 다 모아놔 주셨는데 이게 엄마의 의지가 아니라 조금 가슴 아픈 어떤 사연으로 인해 아무튼 좀 사라진.
1: 본인이 쓰지는 못했어요.
0: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제가 저도 못 쓰고 엄마도 못 쓴.
1: 세상에 사연이 안타깝다. 있어요.
0: 너무 짜증나요.
1: 저는 대학교 등록금 중 일부로 차출당했어요. 그 까치 통장에 있었거든요. 아직도 이름도 기억나요. 통장에. 그래서 엄마가 잘 모아서 나중에 쓰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등록금 중 일부로 편입이 되었다.
0: 그래도 박사님은 작가를 위해서 쓴 거네요. 그거면 쓰신 거네.
1: 그렇죠. 학사는 제 거니까.
0: 그리고 김혜리님,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다리를 절대 안 꼴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리 꼬니까 27인 지금 허리가 너무 안 좋아졌네요.
1: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다리를 꼬고 있었는데.
0: 황급히 풀었죠.
1: 황급히 풀었고 지금 27에 두 번 놀랐다 지금.
0: 맞아.
1: 지금 안 좋아지시면 안 된다.
0: 아직 벌써?
1: 안 좋아질 날이 너무 많이 남으셨어요.
0: 큰일이네. 그러니까.
1: 큰일 났어요 지금.
0: 좀 관절이 조금 유난 약하신, 고관절이 약하신가 보다.
1: 그런 사람도 있어.
0: 운동 잘합시다 혜리님.
1: 운동하셔야 돼요. 돈 그치. 아끼지 말고.
0: 오늘이 제일 어린 날입니다.
1: 진짜 허리, 저 진짜 허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0: 제발. 또
1: 강은하님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수학학원은 안 다닐래요. 다른 건 다 재밌게 배웠고 남는 게 있는데 수학학원은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만 났어요.
0: 진짜.
1: 근데 이거 배웠으니까 지금의 은하님이 있는 거 아닐까요?
0: 그리고 나는 오히려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싶긴 해.
1: 저도.
0: 이게 뇌를 그러니까 뇌 근육 운동인 맞아요. 것 같아. 수학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맞아.
1: 이거 다 좀 맞는 것 같아.
0: 다 지금 내가 흐물흐물한 게 수학을 열심히 안 해서.
1: 그때 그 수학에 땡서 그 한 30페이지 상상 그만뒀거든요.
0: 그 책은 디자인이 잘못된 게 딱 생김새가 진짜 말 걸기 싫은 무서운 아저씨처럼 생겼잖아.
1: 그럼 다른 책 보셔도 되잖아요.
0: 수학의 정석 다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1: 많았어요 다른 개념.
0: 내 나이 때는 한 버전이었어. 흰색에
1: 아니 그거 말고
0: 거.
1: 이제 정석 말고도 이제 개념서들이 많으니까.
0: 그런 거 근데 왠지 수학의 정석이 주는 그 포스가 있었죠.
1: 뭐야 아저씨 같다는데도 포스냐고.
0: 그걸로만 근데 과외 선생님들이 했었어.
1: 그건 그렇긴 해. 우리 때도 그랬어.
0: 그거랑
1: 근데.
0: 성문 어쩌고 저쩌고.
1: 맞아요. 그게 거의 국룰이긴 했어.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0: 아무튼 이런저런 핑계 대서 수학은 안 했었어.
1: 그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0: 좀 수학이 잘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어려워졌었어요 저한테.
1: 최고 점수.
0: 최고 점수는 100점이죠.
1: 중학교 이후로.
0: 중학교 이후로.
1: 공부 잘했네. 뭐야.
0: 근데 조금만 안 해도 점수가 그러니까 약간 요령을 필 수 없는 과목이잖아요. 50점 밑으로 그냥 확 떨어지더라고.
1: 애초에 소질은 좀 없으셨나 보다.
0: 그렇죠. 소질은 없었어요. 그리고
1: 이윤미님께서 공부를 소위 빡시게 해보고 싶어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시험은 정말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만 그러고 다들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낸다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알았답니다.
0: 뭐야 브레인인가 봐.
1: 근데 웬만큼 하셨나 보다. 그렇죠.
0: 그러니까. 와 저는 이거 소위 빡시게 해보고 그랬는데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그런데 등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를 한번 이게 맞아보고 정신 차렸죠. 나 정도는 공부
1: 근데
0: 잘한 게 아니다.
1: 어디 우리 놀러 왔을 때 이나님 그 동창분께서 이나 공부 잘했는데라고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0: 누구죠?
1: 기억 안 나요. 저도 누군지는.
0: 귀신 아니야?
1: 사주 잘 보시는 동창분이셨나? 그분이 공부 잘했다 그런 것 같다.
0: 별걸 다 기억하네.
1: 저는 원래 쓸데없는 거 기억 잘하잖아요.
0: 그래서 근데 저는 중학생 때까지 공부 잘한 건 공부 잘했다 치지 않아요.
1: 그것은 이제 일종의 노력상이랄까.
0: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그렇지. 때까지 누구나 공부 잘할 수 있어. 고등학교 때부터 잘해야지. 자, 아무튼 계속해서 내가 피터팬 또래인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일,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유까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노래는 뭐 듣죠?
1: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계십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왔습니다. 절찬 이상영주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상영문고에서 꺼낸 책은 피터팬이에요. 근데 항상 피터팬 좀 억울하겠다 생각했던 게 피터팬이 좀 피터팬 컴플렉스 이래갖고 좀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으로 좀 상징적이게 된 캐릭터잖아요.
2: 네.
1: 근데 오늘 이거 원작을 보니까 그럴만하다.
2: 그래도 싸다.
1: 좀 묘감이긴 했다.
2: 네네.
1: 남의 손목 그렇게 되게 잘못되게 해놓고.
2: 지금 타인의 손목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1: 그렇죠. 자기 혼자 날아다니면서.
2: 그러니까 약 올리고.
1: 이 여자 저 여자.
2: 다 만나고 다니고.
1: 책임 없는 캐라.
2: 안 되겠어요.
1: 예예예. 예. 아무튼 그래서 부엉이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피터팬처럼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유는 뭔지 물어봤는데요.
2: 네. 7010님께서 어린 시절 돌아간다면 양치질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나이 드니 치아가 말썽이라 치료하고 임플란트하니 돈이 엄청 드네요. 부엉이 여러분들 치아 관리 잘하셔요. 60 넘어가면 돈 왕창 들어갑니다.
1: 이거 진짜입니다.
2: 정말 맞고.
1: 제게도 오고 있는 미래예요.
2: 이게 제 모든 문학상의 상금 중 한 50% 정도는 저희 어머니 치아로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 원룸 하나 정도는.
1: 저희 어머님의 이 네. 학원에도 네, 네. 자의 재산 일부가
2: 맞습니다.
1: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2: 혹시 그 있으세요? 임플란트?
1: 있죠. 저는 게다가 치아 기형이 있어서 4개가 연구치가
2: 유치인가?
1: 유치예요.
2: 아, 안 났구나.
1: 너무 신기하죠.
2: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나는 아직도 못 봤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하면 되게
2: 그럼 그걸 뽑고 새로 심으신 거예요?
1: 그게 뽑히면 아예 뿌리가 없어요 걔네들은. 아, 약간 진짜
2: 너무 오래 썼구나 애들을.
1: 그러니까 애기 치아들 보면 이렇게 뽁 하고
2: 그치 원래 빠지라고 있는 거니까
1: 있는 거잖아요. 그 치아로 근데 40대까지 산 게 대단하지 않아요?
2: 아, 오래 쓰셨다.
1: 그래서 걔네들 없고 지금 하나 두 개 있어요.
2: 아, 임플란트가?
1: 두 군데 더 들어가야 돼.
2: 무서워.
1: 말고도 근데 딴 데도 지금 아마 아유 가만 있어봐. 7010님 선물 보내주세요 지금.
2: 네, 지금 임플란트 얘기로 1시간 동안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저희.
1: 제 치아 미래를 생각하니 암담합니다.
2: 관리 잘 하시죠?
1: 양치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것도 내력인 것 같거든요.
2: 저는 무조건 유전 같아요.
1: 근데 우리 집이 내가 볼 때 아빠 쪽은 괜찮은데 외가 쪽 보면은 조금 그렇게 강한 치아는 아니야.
2: 아, 저희 친가 외가 약간 올킬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올킬이야. 30대까지 다 제 이빨 갖고 있는 게 약간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1: 그래요. 마음 준비 잘 하시고요.
2: 여러분들 보험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드시고
1: 일찌감치 드십시오. 이효주님은요. 옆으로 누워서 휴대폰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쪽 눈이 너무 나빠져서 안경을 벗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나빠진 시력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2: 효주님.
1: 이거 좀 돌아오는 거 아세요?
2: 돌아와요.
1: 어떻게 아세요? 작가님.
2: 전 돈으로 돌렸어요.
1: 그 네, 시술이
2: 각막을 도려내면은 돌아옵니다.
1: 무서운 얘기 하고 있어.
2: 돈 일부와 각막을 도려내면은 돌아옵니다.
1: 아니 근데 완전히 좋았던 때로는 돌릴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눈 관리해주고 좀 운동하는 거지 양쪽 이렇게
2: 맞아요.
1: 위아래를 보고
2: 그리고 뭐 어디서 돌아와요.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뭐 근시가 원시 뭐 오면서 조금 뭐가 되고 이런 아닌가?
1: 네?
2: 또 전문의분들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작가님.
2: 죄송합니다.
1: 예, 네. 한번 나빠진 지금 약간 문장력은 돌아오지 못하는 건가요?
2: 큰일 났어요. 뇌세포. 얼마 전에
1: 글 쓰는데 다 써갖고 지금.
2: 아니 진짜 얼마 전에 정신과 친구 만났는데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우울증을 겪거나 뭐 이런 모종의 노화의 문제로 지능이 조금 소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달릴 수 있냐고 하니까 친구의 말 못 돌려.
1: 못 돌려.
2: 절대 못 돌려 이래갖고. 그럼 손톱 뭐 손가락 잘린 거 똑같은 거니까 똑같아. 맞아. 못 돌려 이래갖고.
1: 그래서
2: 너무 속상한 거예요.
1: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그 막 못 되게 굴고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누구 한 명 따돌리고 네. 그런 애들은 진짜 진짜 엄벌에 쳐야 되는데 그때 그건 진짜 연구 손상이에요.
2: 아, 그 아파서 그렇게 되면은
1: 아니
2: 무슨 마다 이
1: 따돌림 이런 거 당한 그 경험치가 뇌에 남기는 그 자상이 얼마나 큰지.
2: 세상에
1: 그런 애들은 어른 돼서도 그 엇보르고 받아야 돼. 누구 괴롭힌 진짜. 사람들을.
2: 근데 살아보니까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1: 맞아요.
2: 돌아오는 것 같아요.
1: 오는 것 같아요. 윤중희님이 갑자기 우리
2: 죄송합니다. 갑자기 도사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왜 죄송합니다.
1: 손가락 일부러 꺾어서 관절 소리 나게 안 할 거예요. 마디마디 너무 굵고 안 예뻐졌어요. 아 이거 나 하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잘 못했거든요.
2: 근데 이거 진짜 굵어져요?
1: 그니까 이거 진짜 나 그냥
2: 오늘 전문의분들 좀 많이 와주세요 지금.
1: 막 정형외과 네. 부엉이 계십니까?
2: 네 안과 부엉이 정형외과 부엉이 와서 지금 의학적인 고찰 부탁드리고요.
1: 나 이거 되게 멋있었거든 어릴 때 이거 두두둑 하는 거.
2: 지금도 못하세요?
1: 이게 잘 안 돼.
2: 오, 왜 안 되지? 이게 무슨 공기층 터지는 소리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1: 약간 우리가 나 잘 안 돼.
2: 나는 잘 안 돼.
1: 해봐봐요. 뭐야? 나 안 되지?
2: 나 지금도 이거 하면 너무 시원한데.
1: 참 희한하고요. 네네. 또
2: 심유영님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태권도 같은 호신술 배우게 해달라고 뗐었을 것 같아요.
1: 맞아.
2: 내 자신은 내가 지킨다. 잘 배워서 남도 내가 지켜준다.
1: 나 이거 너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잠깐. 근데 이게 꼭 정말로 이걸 써먹으려고가 아니라 누군가와 부딪혀보는 경험, 내가 힘을 써서 뭔가 격파해보는 경험을 어릴 때
2: 맞아요.
1: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이게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요소고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래.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예, 뭐 복싱, 뭐 태권도 같은 이런 몸 부딪히는 주짓수 네. 뭐 이런 것들.
1: 맞아.
2: 그러니까 일정 이상 배우는 거죠.

0: 그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 태권도 하다 근데 저 제가 원래 안무를 잘 못 외우거든요. 태권도도 안무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한 그 빨간띠쯤까지 갔을 때 아 너는 도저히 못 올려주겠다고 소범님이 진짜 그게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 빨간띠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그것도 전 한참 걸려서 그 너무 못 외워서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포기를 했다.
1: 그래도 조금이 네. 부럽습니다. 자 네. 노래 듣는 동안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은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더 보내주세요. 이승기의 노래입니다. 되돌리다.

0: 이승기의 되돌리다 듣고 왔어요. 절찬리 상영 중 박상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피터팬 얘기하면서 부엉이들은 어린 시절을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은지 물어봤는데요.
1: 네.
0: 너무나 귀여운 아기 사진이 왔어요.
1: 4681님께서 사진 속 아이는 5살 피터팬 뮤지컬을 보고 와서 보드 한가득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후크 선장의 열렬한 팬이었죠. 현재 고3. 5살 내 아들 그립네요.
0: 아니 근데 그림을 너무 잘
1: 너무
0: 그렸다.
1: 잘 그린데? 아니 악어의 그 디테일이 지금 당장이라도 제 손이 나갈 것 같아요.
0: 네. 야, 굉장한 거의 슬래셔 무비에 등장하는 소품처럼 네, 톱니가 지금, 상당해요.
1: 네. 지금 후크 선장도 너무 피터팬 너무 얄밉게 날아다니고 있고 지금.
0: 맞아. 얄미워. 네. 얄미워.
1: 아, 근데 아드님께서 되게, 서 있는 포즈도 굉장히 약간 골반을 한껏 비틀어서
0: 너무 귀엽다. 네, 근데
1: 섹시 큐티.
0: 네. 맞아요. 아, 아무튼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작품으로 보존해 놓으셨죠?
1: 근데 왠지 지우셨을 것 같은데 너무 사이즈가 커서 또.
0: 그치, 근데 이게 나중에 봐서야.
1: 네, 맞아. 예,
0: 그렇지. 그때 그냥 낙서 한가득 같이
1: 그쵸.
0: 보이지.
1: 다섯 살 땐 이런 거 한 100개씩 그리거든요.
0: 진짜. 자, 그리고 가족 얘기 많이 왔는데요. 8115님이요. 네. 가족 사진 많이 찍어두기. 우리 엄마 아빠 젊고 예쁜 시절 사진 많이 찍어둘 걸 그랬어요. 우리 엄마 참 예뻤을 텐데. 우리 아빠 참 멋졌을 텐데. 아 진짜. 지금이라도 좀 더 찍어야 돼.
1: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다. 더 찍어놓고. 근데 나 친구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영상 많이 찍으라고.
0: 맞아. 목소리 네. 담긴 거.
1: 맞아요. 많이 많이 찍어두십시오.
0: 엄마, 네. 아 우리 엄마 진짜 예뻤는데.
1: 지금도 뭐 예쁘신 것 같은데.
0: 옛날이 더.
1: 뭐 그거는 다 그렇지만.
0: 그쵸, 그쵸. 네.
1: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0: 영상 네. 많이 찍어야지.
1: 네네. 자, 김가희님께서 아빠한테 보증서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가족에게 미안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짐 덜어드리고 싶어요.
0: 이건 진짜.
1: 진짜.
0: 이거 마음 약한
1: 없어져야
0: 사람.
1: 돼.
0: 없어져야 돼. 진짜.
1: 연대 보증제도는 없어져야 돼, 진짜.
0: 이게 마음 약한 사람만 네. 진짜 그 고통받아야 되는 이런 제도는.
1: 맞아요.
0: 갑자기 화가 확 나네.
1: 그러니까요. 그럼 네. 다 있어. 가족 중에 한 명씩 꼭.
0: 한 명씩 있어.
1: 네, 마음 약한 분. 제일 착한 사람들이 꼭 이런
0: 그럼.
1: 피해를. 근데 그분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들이 항상
0: 그래.
1: 네, 떠안게 돼 있네.
0: 그리고 그런 사람까지 그런 사람 찾아다녀가지고 이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도망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0: 아, 화가 나. 다 업보 빚 맞아라.
1: 진짜.
0: 국윤시님. 그때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거. 아빠 살리기요. 온갖 가진 때를 다 써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병원 가시게 할 거예요. 저 9살 때 위암 투병하다가 10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빠 나이 40이셨어요. 라고. 아유 윤실님. 윤실님이 뭔가를 못해서 이러면 일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 마음은
1: 너무 이해가 되네요.
0: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너무 젊어서 세상에.
1: 진짜로 예. 제 저랑 거의 똑같으셨네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1: 9788님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일찍 세상 떠나신 부모님께 이제는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작가님들 저희 울리실 작정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또 9788님 잘 살고 계신 거 보시면서 부모님께서도
0: 그럼요.
1: 예, 행복해 하시고 계실 겁니다.
0: 그럼요.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우리 존재로 이미 기뻐하셨을 겁니다.
1: 맞습니다.
0: 강현정님,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느라 방치했던 자아를 자주 토닥이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화날 땐 화내도 되고 상처를 입었을 땐 나의 상처를 보여주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건 진짜 이거 못하면서 크신 분들은 다 돌아가서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근데 제 느낌에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거를 못하고 자라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그게 좀 문화 특성인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0: 네.
1: 최대한 이제 어떤 단체의 어떤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살기를 좀
0: 맞아.
1: 강요당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0: 그치.
1: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내 마음을 인정해줘도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의 나한테 또 충분히 얘기해주면 되니까.
0: 지금의 내가 언젠가에 내가 돌아봤을 제일 또 어린 나이니까.
1: 그렇죠.
0: 자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세 분께 쪼로록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1: 네.
0: 부엉이들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소설 부엉이들이 직접 신청해도 되거든요.

0: 네. 어디로 남기면 되죠?
1: 네, 방송 듣는 중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홈페이지 절찬이 상영 중 게시판은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0: 작가님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네. 주에 또 만나요.
1: 또 봐요.
0: 저는 앤슨 세아브라의 피터팬 워즈 라이트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6: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7: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5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벌써 6월이 절반이 가다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해의 정확히 한 절반 지음에 걸쳐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잘 해보자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유채훈의 여름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트리플 S 채연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생방송 MC와 연기 활동을 했던 경험은 지금의 저에게 아주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늘 실수나 사고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도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매 순간을 새롭게 맞이하는 첫 무대처럼 대한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진도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오늘 나를 위한 작은 사치는 뭐였나요?
0: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고 상상해볼까요? 아마 며칠 전부터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겠죠?
1: 네, 이렇게 남에게는 정성을 쏟으면서 우리는 정작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님! 나 자신에게는 참 야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바쁘다고 대충 인스턴트로 때우고 어질러진 방에서 핸드폰만 보다 피곤에 지쳐 잠들고
1: 나를 위해 맛있는 것도 챙겨 먹고 방도 환기하고 평소에 아껴둔 비싼 디저트를 먹거나 예쁜 잠옷을 새로 사는 작은 사치를 부리면서 몸과 마음의 좋은 에너지를 꽉 채워줘야 하루를 또 살아낼 든든한 힘이 채워지는데 말이죠.
0: 여러분은 어떤가요? 스스로를 잘 보살피고 계신가요?
1: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원진.
0: 저는 형준입니다.

0: 네, 친한친구 방송반 6월 15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아이즈원의 피에스타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그래비티 형준
0: 함디 그래비티 원진입니다.
1: 네, 함디 주말 잘 보냈어요?
0: 네, 물론이죠. 송디 잘 보냈나요?
1: 네, 저도 잘 보냈죠. 네. 아니, 오늘 보니까 으흠.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좀 하셨더라고요.
0: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작가님 소식통은 왜 이렇게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요.
1: 네, 어떤 거죠? 네,
0: 오늘 아침에 필라테스를 마치고 나서 이제 샵을 가야 됐었는데 그때 조금 잘못 클릭해가지고 좀 큰 차 불러가지고 좀 비싼 택시를 타게 됐더라고요.
1: 아~
0: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택시 오었는데 갑자기 그 큰 봉고차가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뭐야 이거 내가 부른 건가 하고 네, 문도 자동으로 열어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1: 편하게 갔겠어요.
0: 네, 송대 오늘 뭐 작은 사치 나를 위한 거 뭐였나요 혹시?
1: 저는 뭐 그냥 아 오늘 옷 샀어요.
0: 옷 샀어요?
1: 네, 옷 샀습니다.
0: 어디서 샀어요? 온라인?
1: 네, 온라인으로.
0: 오, 좋네요, 좋네요. 자, 하령님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의 오늘 사치는 노래방,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혼자 1시간 30분 동안 25곡 부르고 왔어요. 크래비티 럽다 불렀는데 100점 나왔어요 라고. 아니 혼자 1시간 30분이요?
1: 쉽지 않은데요.
0: 체력이 대단하신데? 대박입니다.
1: 1시간 30분 동안 25곡을
0: 그러니까 이거

0: 안 드셨어요?
1: 왜? 네?
0: 왜 안 드셨어요?
1: 그 점저를 조금 먹었는데 점저 때문에 밥 생각이 별로 없어서 안 먹고 있었다가 네. 출발하니까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5910님께서는요 저를 위한 작은 사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만지려고 슬랑이를 샀어요. 제가 이걸 만져야 안정이 돼요 라고 했는데 슬랑이가 뭐죠?
0: 그 요즘 왁보볼 같은 건데 네, 네, 네. 제가 아는 슬라임은 슬라임만의 레고 같은 오. 막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는 게 들어있다고 하던데
1: 아, 슬라임 플러스 말랑이 같은 느낌이라고 네. 네, 해주셨는데
0: 제가 이걸 만져야 오. 안정이 돼요 이거 살짝 그거 같지 않아요?
1: 어떤 거요?
2: 제가 이걸 만져야 안정이 돼서요 MG 그거 아닌가요?
1: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거네
0: 네
1: 그걸로
0: 키보드.
1: 보내준 것 같네 좋네요 네.
0: 또 9974님께서 드디어 내 평일 치료제 왔다. 주말에 스케줄이 있었던 함지 송디 보고 왔는데 나 오늘 우리 만난 거 친친방에 꼭 써야겠다 말했더니 너무 반겨주더라고요. 으흠. 내가 이 말 하려고 월요일만을 기다렸다. 반가웠고 이번 주도 잘 부탁해라고.
1: 아 맞네요. 우리 또 주말에 팬분들 만남을 할 수 있는 시간 있었는데 네. 와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0: 맞아요. 에이,
1: 많은 기억이 나네요.
0: 또 러비티 분들께서 친친방 덕분에 너무 좋은 6월 보내고 있다고 아, 해주셔가지고 뿌듯합니다.
1: 좋습니다.
0: 자 친친방은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잘 보내셨는지 또 뭘 하면서 또 에너지를 채우는지 알려주세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볼 수 있고요.
1: 네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0: 3일 제약
1: 해리즈 하보에
0: 오뚜기 카레
1: 미분당
0: 관인 제약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0: 언박싱. 네, 가장 첫 번째로 곽우진님입니다. 송디 함디, 저 제주도로 가족여행 와서 친친방 출석합니다. 제주도 호텔방에 왔는데 너무 시원해요. 송디 함디가 있는 서울 상암 날씨 알려주세요. 알려주삼, 이라고 또 문자 주셨는데요. 날씨 어떻죠, 밖에?
1: 낮엔 덥고 밤은 그래도 선선한 느낌입니다.
0: 약간 선선하면서도 습하고.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네, 또 6598님께서는 퇴사하고 쉬다가 7월부터 일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송디 함디 보고 다시 힘내보겠어요. 오. 나를 위한 소비, 힐링을 위해 기차표 결제 완! 부산 가서 받아보고 올 거야! 라고.
0: 너무 낭만 있는 계획을 또 세우신 것 같습니다.
1: 네, 7월부터 또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저희 또 핑퐁즈 함디 송디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0: 네, 장세정님께서는요, 바람이 시원해 친구랑 자주

0: 자전거 타다 잠시 쉬고 있어요. 목이 마른데 빈손으로 나와서 후회 중입니다. 편의점 가서 군 것질이랑 마실 것 좀 사야겠어요. 웬디의 Like Water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맞아요. 요즘 날씨가 진짜 딱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자전거 타다가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0: 뭔데요?
1: 지나가다가 벌레 얼굴에 맞을 때.
0: 아, 인정. 맞아.
1: 진짜 너무 불쾌해요.
0: 가끔 막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1: 아, 상상했어. 너무 싫어.
0: 막 그거 너무 싫긴 해. 아, 요새 또 벌레 많을 날씨라 그쵸?
1: 맞아요.
0: 에이.
1: 네, 아무튼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갈게요.
0: 네, 장세정님의 신청곡 웬디의 Like Water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장세정님이 신청한 웬디의 Like Water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릴게요.
0: 네,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네, 장세정님께서 좋아하는 노래 나오니 하루 피곤이 풀린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신청해주신 노래 또 들으니까 저도 방금 좀 노곤노곤 해졌어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노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자, 모원님께서는요. 아 진짜 요즘은 벌레들은 겁도 없어서 얼굴에 그냥 달려들던데 라고. 이게 막 그 생명의 그게 또 진화론이 있잖아요. 벌레들도 좀 진화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1: 아
0: 얘네들이 아 진짜 너무 빠르게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1602님께서는 송디암지 그거 알아요? 하루살이가 사람 얼굴로 날아드는 이유요. 그거 그냥 개들이 날아가는 경로에서 장애물의 제일 높은 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래서 하루살이 무리를 만나면 손을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살이와의 키스는 피할 수 있다고. 함지 송디 얼굴 지켜라고 해주시는데
0: 와 그렇군요. 와 근데 너무 싫다 상상만 해도. 아
1: 저는 진짜 네. 어디가 제일 불쾌하냐면 네. 콧구멍 근처에 부딪혔을 때가 아, 불쾌해요.
0: 으악 상상했어요. 으아, 넘어가죠. 네. 1362님께서는요. 송디오 777 귀여워. 저 오늘 별자리 연세 7위인데 운명 띠띠라고. 어. 좋습니다.
1: 저도 오늘 그냥 네. 행운이 많고 싶어서 7 했는데 네. 행운은 개뿔이죠. 없습니다.
0: 잭팟이었습니다. 네. 네.
1: 3726님께서는 저 오늘 종강했어요. 종강기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집 와서 친친 듣는 거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우와 뭔가 네. 저는 이런 로망이 있어요.
0: 어떤 거요?
1: 뭔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집에 모여서 라디오 들으면서 오. 야 우리 사연 신청해보자 오. 우리 메시지 보내보자 이런 좀 로망? 오. 재밌을 것 같아요.
0: 재밌겠는데요?
1: 네.
0: 나중에 한번 친친에다가 한번 사연 보내보세요.
1: 아 그러면 아 그 자리 원래 제 자리였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나요?
0: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네. 1722님께서는요 오늘 회사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서 이때다 싶어 거울 보면 그냥 표정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문 열리자마자 앞에 사람이 5명 서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지었던 게 윙크였어요라고. 오, 그렇죠.
1: 왜 근데 네. 그 표정 연습을 어떻게 했지? 뭔가 네.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는 연습하셨나?
0: 오, 그러게요. 표정 약간 배우 지망생이신가?
1: 아이돌이세요?
0: 아니면은 생활 연기를 좀 연습하시려고 하신 건가?
1: 아 근데 아무래도 회사에 들어가니까.
0: 네, 그렇죠.
1: 이제 만약에 선임분들이나 네. 계시면 이런 것들 그렇죠.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왜 마지막이 윙크였을까요?
0: 그러게요. 하필 윙크네요. 그래도 좋은 예, 귀엽게 또 봐주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4709님께서는 저는 어제 야구 보고 왔어요. 타이거즈랑 베어스 경기 보고 왔습니다. 저는 타이거즈 팬이어서 패배 요정이 됐지만 그래도 베어스 선수들 7명에게 사인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 가로 열고 사실 함리 때문에 베어스에 관심 있어서 유니폼도 있다는 루드 챌린지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라고.
0: 타이거즈 팬이신데 베어스 선수분들의 7명에게 또 사인까지. 굉장히 럭키한 듯 아닌 듯 뭔가 경기는 졌지만 좋습니다. 아, 또 챌린지 비하인드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냥 이제 또 워낙 그 챌린지가 또 유명하기도 하고 네. 그 야구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서로를 조금 이제 약간 이런 예, 긁는 멘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걸로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김민석 선수가 이번에 올스타 투표 그거 하시라고 영상을 찍었던 게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약간 이왕 찍는 거 따라해서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려가지고 급하게 현장에서 펜을 구해서 예, 얼굴에다 그렸습니다.
1: 잘 어울리더라고요.
0: 네, 또 워낙 많이 했던 분장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0863님께서는요. 전 학교에서 반장이라 오늘 애들 줄 맞추는데 엄청 안 맞더라고요. 결국 애들한테 화내고 스트레스 복싱으로 풀었어요. 함디송디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오!

0: 복싱으로 푸는 방법 굉장히 좋은데요?
1: 저도 복싱으로 풀까요? 근데 그 대상이 저는 멤버들일 것 같아가지고
0: 그래도 글러브는 껴줘야 돼요.
1: 네, 알겠어요. 네,
0: 좋습니다.
1: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세요?
0: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게임을 주로 하는데 이제 또 게임하다가 또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무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1: 저는 최근에 반신욕도 했고요. 네. 그냥 뭔가 그냥 몸이 힘든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힘든보단 좀 노곤노곤
0: 노곤한 상태
1: 네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잠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잠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나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K-POP 능력 평가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와 여러분을 숨 넘어가게 만들어줄 고든차일드 장준이 형과 함께할 거고요. 궁금한 점 환영 인사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엔믹스의 롤러코스터,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아워 썸머.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지금부터 K-pop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2: Listen and repeat.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1: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2: All right, 시작해 볼까요? K-pop
0: 능력 평가.
3: 케이팝계 1타 강사
4: 신친방의 신의 하수원
3: 왔다 내 해초리.
4: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아는 맛이 맛있고 아는 얼굴이 잘생겼다. 매주 봐도 잘생긴 중기업시대 비주얼 골드차인데 이장준씨 어서오세요.
2: 예! 오케이.
4: 예!
2: 반갑습니다. 예예예.
4: 아,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2: 일단은 네. 지금 베트남 낮장을 갔다가
4: 네.
2: 어제 왔습니다.
4: 아, 어제 돌아오셨어요?
2: 네, 어제 와가지고 굉장히 네. 지금 좀 살이 많이 탔고요.
4: 네. 네,
2: 그리고 핸드폰 바꿨습니다.
4: 네. 아니, 얼굴이랑 이 팔이랑 같은 사람 맞는 거죠? 한 사람인
2: 전혀
4: 거죠?
2: 다르죠. 네. 지금 그리고 안에 네. 거기서 이제 민소매를 입고 돌아다녔더니
4: 네.
2: 여기 이렇게만큼 탔어요. 지금 민소매 라인대로 지금. 그래서 또 굉장히 섹시한 모먼트가 또. 네.
4: 자체 섹시 좋습니다.
3: 네. 네, 또 환영 문자 만나볼 텐데 이매정님께서 네. 장스타 베트남에서 뭐 사온 거 있나요? 라고.
2: 베트남에서 사실 네. 사고 뭐 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4: 아, 시간이 없었어요.
2: 네,
4: 아.
2: 너무 일찍 촬영하고 네. 늦게 끝나고
4: 이런 이런.
2: 네, 뭐 그러다 보니까
4: 네.
2: 그나마 산 게 이제 친누나가
4: 네. 네,
2: 치약 사달라 그래가지고 네, 치약 오늘 사서 주고 왔습니다.
4: 친누나 부탁은 또
2: 아, 그쵸 그쵸 달땡 치약이라고 약간 그 중절모 쓴 아저씨 있는 그 치약 있어요.

0: 네네. 그거 사다 줬습니다.
1: 좋습니다. 강은주님께서는요, 네. 장준님 반다나 쓰신 거 되게 빨간 망토미 있으시다. 귀여워요.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0: 네, 베트남에서 네. 네, 뭐 거의 먹는 촬영이었어. 네, 네, 하루 일곱 네. 끼를 먹었어요.
1: 하루 일곱 끼요?
0: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 이거 좀 사람 상태가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반다나로 가려봤습니다.
1: 아.
0: 지금 약간 뮤잉 안 하면은 턱선 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1: 아, 네. 좋습니다. 자체 필터를 또.
0: 네, 자체 필터링을 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2: 또 참치만 연어님께서는 오늘 지우개똥 안 들고 오셨나요? 라고. 네. 너무 베트남, 까매져서
0: 베트남 호텔에 두고 왔어요.
1: 아, 진짜요?
0: 아하. 너무 슬퍼요, 진짜.
1: 아하.
0: 진짜 그 감 제 비행기에서도 그거를 이제 비행기에서 그걸로 한 6시간 버티고 그랬었는데
2: 네.
0: 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1: 마지막으로 네. 잃어버렸을 때 색깔이 어땠나요?
0: 아, 뭐 조금 더 먹구름색에 가깝죠.
2: 감사. 네.
1: 좋습니다. 김경원 님께서는요. 새 폰으로 바꿨으니까 예쁜 사진 많이 찍어 주세요 이라고.
0: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네. 이게 네. 뭐 줌도 엄청 되더라고요. 네, 막 100배 막 이렇게 되고.
1: 오, 네. 네.
0: 확실히 100배까지? 좋더라고요.
1: 네. 오, 좋습니다. 100배를 쓸 일이 있을까요?
0: 뭐 멀리 있을 때 아, 네, 그냥 네 지나가다가 이제 뭐 크래비티 공연한다 그러면 땡겨가지고 이렇게 보고 예 뭐 네, 그렇게 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네. 김명아님께서는 처음 들어요 원래 자는 시간인데 오늘은 왠지 라디오 키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젊은이들이 노는 방인가요 젊은 기 받고 싶어요 주세요
0: 아, 명아니 형 명한이 형
2: 누나일 수도 있으니까
0: 아, 누나인가? 명한 누나?
2: 명한이 형?
1: 누나 형?
0: 명한 형 누나 네 어쨌든 네. 네. 와서 젊은기 팍팍 받아가시고요
1: 네
0: 저희 할아버지랑 안동 김씨신가? 네 이게 저희 할아버지랑 성함이 비슷하네요
1: 네 좋습니다 네. 네 2148님께서는요 장준 이장님 오늘 팬파티 공지 떴던데 아니 장준타운의 주민이 되나 했는데 약방이라뇨? 이번엔 어떤 느낌이러나요? 우선 장준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게 너무 신나긴 해요. 어떤 컨셉인지 한 마디만 해줘요라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예. 지난번 팬 파티 때는
1: 네. 네.
0: 마을 이장 이장준 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장준 타운을 했었는데
1: 좋습니다.
0: 네. 오늘은 장준 약방으로 해가지고 제가 우리 골드니스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겠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약방 네, 느낌으로 네. 해봤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0: 그래서 사진도 굉장히 잘 나왔고
1: 네, 네. 그렇네요.
0: 그리고 또 이제 뭐 비하인드나 뭐 이제 비디오 같은 것들도 다 이쁘게 찍었으니까
1: 네. 네.
0: 지금 뭐 샌리도 열심히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2: 네. 아니 중간에 이 사진을 보고 원진 형이 오 장준 형 이런 모습 처음 보는데.
0: 그럼요.
1: 그걸 또 예. 네. 굳이 언급을 또 아, 너무 예. 예쁘네요 형.
0: 아, 너무 잘 나왔네요. 예. 아 볼펜 디테일까지. 예.
1: 이분 지금 베트남 가셨나요?
0: 베트남 지금 낮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지우개 똥 만지고 계실려나.
0: 네네네. 예. 잠깐 김명한 씨가 누나입니다라고 하셨다.
1: 누나
2: 맞네.
0: 역시 명한이 누나.
1: 명한 누나. 아 반갑습니다.
0: 명한 누나 I love you.
1: 기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김지현님께서는 장준 약방 선생님 한약 지어줄 것 같음이라고 하셨는데.
0: 그렇죠. 장준 약방은 네. 양약과 한약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수함과 네. 녹진함과 네. 네, 그런 것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예. 됩니다.
2: 네 1974님께서 함진은 오늘 필라테스 하고 왔다는데 장스타랑 형준이는 운동 안 하고 왔나요? 중엽시대 멤버 중에 제일 유연한 멤버 누구일지 궁금하시다고.
0: 필테를 또 때렸어요?
1: 네 오늘 갔다 왔는데 진짜 인간 징동벨 되는 줄 알았어요. 와 나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네. 막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막 그래서 쌤이 막 웃으시면서 김 드시죠? 막 이러시는데 막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2: 우리 장스타는 필라테스 네. 하세요?
0: 아니요.
2: 하세요?
0: 필라테스 네. 못해요.
2: 아.
0: 저는 진짜 유연함 최악입니다.
1: 아, 그래도 운동하신다고 네. 저번에
0: 운동은 하는데 네. 네. 이제 필라테스는 못하고 네. 유연함도 좀 떨어지고 저도 지금 운동을 안 한 지 꽤 됐어요.
1: 아.
0: 네. 그래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 아, 헬스장 BTS잖아요.
0: 아 그쵸.
1: 가셔야죠 네. 가셔야죠.
0: 제가 헬스장 거기 BTS인데 이제 또 가야죠.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문자 왔더라고 며칠 안 남았다고 끊어놓은 게 가서 또 연장해야 됩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아, 저 제일 유연한 멤버 궁금해하셨는데 아무래도 형준이지 않을까. 장스타 유연해요?
0: 아니요. 다리 일자로 찍혀요?
1: 아, 일자로 찍혀요.
2: 거의 찍혔었죠.
0: 와 대박이다. 네.
1: 형준 진짜 유연해가지고 좋습니다. 자 인사도 또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제 K-POP 능력 평가 한번 시작해볼까요? 선물부터 소개해 주시죠.
0: 좋습니다. 오늘의 선물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유 한 박스 간편식 세트 치킨 스 교환권 아이스크림 스 교환권까지.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세요.
2: 네, 정답 문자 보내.

0: 늘꽃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부터 가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퀴즈 1교시 가사 빈칸 영역 팡팡.
1: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숨겨진 가사가 등장할 겁니다.
0: 네,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들어갈 원래 가사는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2: 네. 자,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나갑니다.
3: 와, 나 이거 오늘 보고 왔는데.
1: 진짜 오랜만이야.
4: 걱정 마, 머리라도 갈 거니까.
1: 알았어 엄마, 지금
3: 동글동글 동글동글.
1: 자, 여기까지.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2: 그럼요, 그럼요.
1: 에이.
0: 네, 지난주 부산에서 데뷔 13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던 방탄소년단의 데뷔곡인데요. 과연 가사 빈칸 안에 들어갈 장소는 어디일까요?
2: 네, 뭐 저희가 엄마들한테 지금 어디를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죠?
1: 네. 네,
2: 학생들이 자주 가는 이곳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공부할 때 든든히 챙겨 먹으면 좋을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1: 자,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No More Dream.

0: 네, 방탄소년단의 노멀 드림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 바로 알아볼까요?
1: 정답은요 바로 독서실이었습니다.
0: 예. 저희 오답들도 좀 왔는데요. 네. 1016님께서 정답 PC방이라고. 어디 좀 PC방 좀 많이 가셨었나요 학생 시절 때?
1: 저는 안 갔어요.
0: 안 갔어요?
1: 네, 진짜요? 저는 굉장히 기계치입니다. 네. 게임도 못하고.
0: 이런. 네,
1: 그래가지고 PC방 안 갔어요.
0: 많이 갔죠?
2: 네, 많이 갔죠. 500원에 30분인 시절부터 많이 갔죠.
0: 그렇죠. 네. 장난 아니었죠. 네, 비이모님께서는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 음악방송 공개홀?
1: 아, 그쵸.
0: 예. 예, 또 많이 와주시죠.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2: 예. 네, 그럼 독서실 맞춰주신 분들 중 당첨자 소개해볼게요. 이호신님께서 정답! 독서실! 공부하려고 독서실 가면 책상 의자 닦고 볼펜 정리하다 보면 한 시간 지나 있죠라고.
1: 아, 그쵸.
0: 예, 일단 가는 건 좀 호기롭게 가는데, 예, 막상 또 안 짜서 시작하다 보면은
1: 그쵸.
0: 예, 한 2시간 정도는 보내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좋습니다. 네. 3984님께서는요 정답 독서실. 중엽시대는 독서실 간다 하고 땡땡이 쳤던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독서실이 거의 수면실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1: 아, 완벽하죠.
0: 어떤 썰 있어요?
1: 땡땡이 많이 쳤었죠. 아, 독서실이 땡땡이. 그게 하루 이용권이 한 6천원 7천원 이랬었어요.
0: 있었던 걸로 알아요.
1: 그거 딱 내놓고 자리만 맡아두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죠. 아니면은 독서실에 있는 휴게실에서 모여가지고 떠들다가만 가고.
0: 맞아요. 그 휴게실. 맞아요. 휴게실을 좀 많이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2: 저는 진짜 왜 독서실만 가면 이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집중하기 위한 정도의 딱
1: 맞아요.
2: 이 불빛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집중이 아니라 수면하기 딱 좋은.
0: 약간 그... 다른 학생들의 연필 소리가 좀 백색 소음처럼
2: 맞아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추억이네요.
1: 그렇죠.
0: 네. 네, 1531님께서는요. 독서실 노래 가사처럼 학창 시절에 뻔히 보일 거짓말로 부모님 속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부모님께 자습서 산다고 용돈 받아서 중고로 사고 조금 남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사 먹던 코르케가 얼마나 맛있던지라고. 아. 약간 기억에 나는 거짓말 있어요?
1: 너무 많나서 사실. 네.
0: 어떤 거 있지?
1: 아, 뭐 저는 일단 뭐 학원을 자주 빼먹었습니다. 학원 빼먹으려고 이제 뭐 아프다는 것도 많이 하고.
0: 아프다는 것인가요?
1: 비 오는 날은 그냥 그래서 웅덩이에 일부러 넘어졌어요. 요거 때문에 가야 되겠다.
0: 정성이 그래도.
1: 요거 때문에 저 집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쌤. 뭐 이러면서 넘어졌습니다.
0: 좋습니다. 정성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1: 그럼요.
2: 우리 함지는.
0: 거짓말 쳤더니 저도 아프다고 했던 거짓말은 좀 많이 기억나는 것 같네요. 학원 가기 싫어가지고.
1: 맞아요.
0: 네. 송디는 뭐 있어요?
2: 저는 뭐 학원 이런 것도 물론 있는데 저는 그 게임에 그 돈을
1: 현질을 하고
2: 안 했다고 사실 부모님은 다 아시잖아요.
1: 그렇죠.
0: 아시죠.
2: 근데 안 했다고 거짓말 쳤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1: 그럼요.
0: 좋습니다. 또 1804님께서는요. 정답 독서실. 독서실에 있는 빌런 중 세 분이 싫어하는 행동은 뭔가요? 라고.
1: 아, 저는 좀 많잖아요, 되게.
0: 네, 그렇죠. 독서실
1: 빌런 저는 다리 떠는 거. 다리 떨기랑 볼펜 계속 딸깍딸깍.
2: 아, 너무. 사실 그거는 습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약간 제가 빌런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할 말이 없는데요.
1: 저도요. 저는 제가 빌런이 될 것 같아서 안 들어갔습니다. 독서실.
0: 빌런이 돼.
1: 끊어놓고.
0: 형준 씨 약간 싫어하는 빌런 있었어요?
2: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독서실 아래가 고깃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그 냄새를 밴 상태에서 오시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1: 그치.
2: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었어요.
1: 힘들죠 그거는.
0: 네, 또 다음 문자 있는데요. 2148님께서는요. 정답 독서실. 요즘 가사라면 스카이려나요? 근데요 저희 할머니가 두유 진짜 좋아하세요. 저번에 받았던 것도 다 드셨어요. 우리 장준이가 니스들 가족까지 다 챙긴다. 친지방 최고.
1: 나이스. 우리 할머님. 두유 맛있게 드세요 누나.
0: 또 다 드셨다고 하시니까 저희 누나께 또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그럼 다음 퀴즈로 한번 가볼까요?
1: 좋습니다. 2교시 퀴즈는요. 바로 스페셜 무대 영역. 탕탕.
0: 지난주 음악 방송에는 미각 보이즈라는 팀이 출연을 했는데요.
2: 네, 이름이 낯설.

0: 그죠? 이 그룹은 드라마 속에 등장한 상상 속 아이돌 그룹입니다. 최근 워너원의 박지윤 씨가 주연으로 열연 중인 드라마 치사병 전설이 되다에서 탄생한 그룹인데요.
1: 네, 요리왕 비룡 같은 요리 소재의 만화 드라마를 보면은 가끔 주인공이 얼마나 요리를 잘 만들었는지 강조를 하기 위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 당당 약간 이런 리액션이죠. 예, 이 그룹도 그렇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만든 아란치니 주먹밥을 먹고 과장된 리액션을 하던 장면에서 만들어진 그룹이 진짜 현실 무대까지 진출한 건데요.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이 미각보이즈의 멤버는 5명인데요. 요리 드라마답게 응원봉은 주걱이라고 하고요. 공식 팬덤 이름도 5가지 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이것이라고 합니다.
2: 네, 이것의 나무의 열매인데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과연 이 열매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네, 정답 문자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단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럼 노래 듣는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미각보이즈의 마이 플레이버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네, 미국 보이즈의 My Flavor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2: 좋습니다. 이 그룹 팬덤의 이름, 정답은요 바로 오미자였습니다. 네, 멤버가 다섯 명인데요. 쓴맛 관철, 매운맛 승우, 단맛 문익, 신맛 상우, 짠맛 지용, 여기에 피처링으로 배우 이상희 씨까지 총 여섯 명이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아, 근데 멤버들마다 맛이 하나씩 있는 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맛일까요?
1: 무슨 맛 하지?
3: 아, 뭐가 있죠? 저는 고수맛 하겠습니다.
2: 네. 고수맛.
3: 베트남에서 많이 먹고 왔습니다. 고수장준.
2: 고수장준. 네.
1: 저는 그럼 이제 잠깐 맛.
3: 잠깐 맛.
1: 네, 잠깐 맛.
3: 잠깐 맛.
1: 네.
3: 잠깐 맛.
1: 네.
2: 아하.
3: 잠깐 원진.
2: 예. 네. 예, 그런 저는 떫은 맛.
3: 떫은.
2: 떫은 형준 아이.
3: 떫은 형준.
1: 떫은 형준. 알겠습니다. 함대리 님께서 동방신기 이름 같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정답 한번 보내 주신 분들 만나 볼게요.
2: 네, 김보경 님께서 오미자. 저 오미자이드 좋아하는데 다들 오미자 좋아하시나요? 새콤달콤 맛있어서 좋아해요.
1: 어, 오미자 좋아하세요?
2: 좋아해요. 예. 네. 저희도 그 멤버 주찬 씨 어머니가 네. 오미자 청을 이제 우와. 연습생 때 네. 그거 막 음료수 같은 거 설탕 들어가니까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 이야. 그걸 주셨어요 연습생 때. 근데 저희 멤버 중에 동현 씨가 진짜 알코올이 안 받아요. 근데 네. 어제도 이 오미자도 숙성이 되다 보니까 네. 연습 중간에 그걸 한번 먹었는데 얘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갑자기 진짜 옆에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얘한테.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먹고 취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1: 아, 대박이다. 우와. 오미자 좋아요?
2: 아, 사실 오미자를 많이 접할 기회가 많아서
1: 흔하진 않긴 하죠.
2: 네.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창 이제 아역 배우 하던 시절 네. 할머니랑 같이 이제 뭐 지하철 타고 어디 가야 된다, 오디션장 가야 된다 하면은 거기 지하철에 오미자를 꼭 그렇게 팔았어요. 예, 막 500원에 그냥 맞아요, 종이컵 맞아요, 한 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할머니가 한번 먹어봐라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3: 와, 맛있죠.
1: 그때부터 오미자 좀
3: 네.
1: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5910님께서 정답 오미자. 어릴 때 할머니 댁 가면 열매가 열려 있어서 맨날 열매를 따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중학생 때는 할머니 댁에 관한 추억 있나요?
1: 오, 할머니 댁에 관한 추억.
2: 저는 네. 그 할머니 댁 그 뒷마당에 가면 네. 닭이랑 네. 감나무가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추석에 가면 감이 딱 홍시로 좀 익었었거든요.
1: 네.
2: 그걸 따서 바로 먹었던 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그쵸.
3: 맞아요. 너무 맛있죠.
1: 네. 막 저도 산딸기 막 계속 따 먹고
2: 아, 그렇죠.
1: 네. 방앗개비랑 막 메뚜기 잡으러 돌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3: 저도 이제 할머니 댁 집 뒤에 가면 이제 네. 조금 뭐 이제 개울가인데 거기서 이제 뭐 가재 잡고 네. 개구리 잡고 뱀 잡고 네. 막 이렇게 놀았습니다.
2: 뱀이요?
3: 네. 뱀 많아요, 거기.
2: 잡아요?
3: 잡죠, 그러면.
2: 오!
3: 네. 유혈모기 같은 친구들 잡아가지고, 손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옮기고 막 이러고 그랬었죠.
1: 예, 예. 좋습니다.
2: 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1: 예!
2: 야, 근데 또 여기서 민서형님께서 형준이는 고추맛 해야죠라고 하시는데, 아하!
1: 고추도 않고 돌아옵니다.
3: 고추 형준.
2: 네, 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 진짜 형준이.
2: 네. 네,
1: 아징이님께서는요, 중엽시대 드립력 약 약간 애매한 맛이라고 약간 네. 아쉬움을 좀 표현해 주셨는데
2: 네.
1: 생각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3: 그렇죠. 맛으로 끝나는 게 뭐
1: 네. 네. 진짜 잠깐 맛도 진짜 쥐어짜서 나와가지고
3: 그죠.
1: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는데요. 아직 선물도 퀴즈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어지는 3부도 함께 해주세요.
2: 그럼 저희는 잠깐 시크릿의 매직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4: Hey, listen up.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나치고 방송 마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저희는 스페셜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고요.
1: 저는 골든차이드 장준입니다.
0: 네, 월요일에 스트레스 타파 코너 K-POP 능력평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네, 2521님께서 장스타 핸드폰 만지는 폼이 저희 엄마 같아요. 아 진짜 좋은 뜻 긍정적인 뜻 엄마만큼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아, 아니 진짜 이거 띄어쓰기가 아 진짜 조세서
2: 그니까요. 조은에서 이제 은이 또 뒷줄로 가면서 이렇게 또
0: 에이. 에이, 약간 만지는 폼이 약간 지금 반나는 하고 있고 그쵸? 좀 약간 이렇게 검지로 약간 터치라는 모습이
2: 아 그럼요 그럼요. 에이.
0: 에이, 정말
2: 야, 이게 지금 아주 또 이제 설정 지옥에 지금 빠져가지고
0: 세번사면 그렇죠.
2: 아 천지는 안 씁니다. 아 근데 가끔 천지는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천진. 한 손으로도 되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엔 천진이 국룰이었죠.
2: 그렇죠.
0: 좋습니다. 에이. 2048님께서는요. 지금 저도 독서실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커튼 룸이라 눈치 안 보고 볼 수 있지. 하하하. 시험 공부 라디오 듣고 때릴게요라고. 또 아, 근데 독서실 빌런 하니까 생각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독서실에 폰을 두고 나가서 알람이 10분 동안 울렸던 사건을 겪었었답니다. 다들 독서실에 알림은 꺼두고 옵시다라고. 와 진짜 그거 좀 지옥이겠는데요. 개서만 따다다다다다다 뚱뚱 막 이러면은 와 진짜 너무 싫겠다.
2: 아 네

0: 4523님께서 장준님 지우개똥 잃어버리셨으면 새 아이 분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가 다 슬프네. 요즘 말랑이나 왁부부리 유행인데 그런 쪽엔 관심이 없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1: 네.
0: 아 근데 말랑이랑 네. 왁부부는
1: 네.
0: 그러니까 왁부부를 만져본 적도 없어요 아직. 근데 너무 물컹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이 지우개는
1: 쫀득쫀득
0: 쫀득쫀득하고 네. 그리고 뭔가 이 악력에도 좀 도움이 되고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책상에다가 밀고 뗐을 네. 때 그 얇은
1: 아~
0: 그 신 피자 같은 그 느낌을 보면 그게 제일 행복해요.
2: 어, 아~ 어 그러면 쫀득 장준 어때요?
0: 쫀득 장준. 네, 쫀득 장준 하겠습니다.
1: 쫀득 장준.
0: 쫀장.
1: 쫀장으로.
0: 네. 쫀장.
1: 네, 마을 쫀장으로 네. 좋습니다. 자, 2639님께서는요 장준님 그럼 이번 폰에도 팅커벨체 구매하셨나요? 라고.
0: 아, 팅커벨체 이거 아니, 구매하는 건 아니고 설정을 하면 돼요.
1: 네.
0: 아하. 근데 지금
1: 네.
0: 아직 이 설정 아 그러니까 내가 글자 설정을 안 했네. 아직 지금 팅커벨체를 설정을 못 했습니다.
1: 아,
0: 네. 조만간 바로 하겠습니다.
1: 아, 원래 좀 팅커벨체를 쓰시는
0: 원래 팅커벨체였죠.
1: 아, 네. 신기하네요.
0: 애용 했었습니다. 애용.
1: 아, 좋습니다.
2: 아, 정말요? 우와.
1: 저는 팅커벨체. 아는 채라고는 맑은 고딕채밖에 아. 몰라요.
0: 팅커벨체가 진짜 이뻐요.
1: 아, 팅커벨체.
0: 네, 중간 글자에 막 나비 날라댕기고 네, 너무 이쁩니다.
2: 어, 되게 의외시다.
0: 아, 그럼요.
1: 그거는요? 본체만체는?
0: 본체만체?
1: 네.
0: 본체만체도 썼었는데 그게 조금 사람들이 좀 눈치 보여가지고 아, 본체만체는 네. 안 쓰고 아, 완전체도 네. 이제 좀 써봤는데
1: 아, 완전체도 네. 써보셨고 네. 좋습니다. 형진이 뭐 안 나와요?
2: 저요? 그냥 못 본체 하겠습니다.
0: 아, 나이스.
1: 못 들은 채, 못 본 채.
0: 나이스.
1: 좋습니다.
2: 네, 5274님께서 세 분은 음식 먹을 때 리액션을 잘하는 편인가요? 제 친구가 먹을 때 맛있으면 정말 행복해하며 춤을 추는 편인데
1: 네.
2: 종종 가게에서 식당 사장님이 귀엽다고 서비스 왕창 주시곤 해요.
1: 음흠.
2: 이래서 리액션이 중요한가 봐요. 같이 있던 전 완전 이득이죠.
1: 아~ 뭔가 저 작가님이 완전 이득 약간 순화해서 써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정확하네요 라고 그 뭐 약간 음식 먹을 때 리액션 같은 거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0: 어 뭐 사실 근데 진짜 맛있으면 비속어가 네. 나옵니다.
1: 아 비속어가
0: 그렇지 않나요?
1: 와!
0: 이야! 이야!
2: 근데 다 들렸어요.
0: 그쵸?
1: 네.
0: 와, 야, 이거. 아, 이게. 비속어가 나오는데.
1: 네.
0: 근데 저도 그래서 되게.
1: 네.
0: 좀 먹고 나서 너무 맛있으면 사장님한테 뭐 계산할 때나 사장님 네. 지나가실 때 꼭 네. 말씀을 드려요. 너무 맛있다고.
1: 아,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러면 또 진짜 서비스도 챙겨주시고.
1: 맞아요.
0: 네, 좋습니다.
1: 전 진짜 맛있으면 박수를 많이 쳐요.
0: 아, 그치.
1: 예, 막.
2: Who made this?
1: 전 진짜 혼자 먹을 때도
0: 아.
1: 맛있으면은 저 진짜 방 안에서 그냥 혼자 박수 쳐요.
0: 그렇죠.
1: 아. 너무 행복해가지고.
0: 아 야르요. 네.
2: 저는 그거 있었어요.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1: 네.
2: 제가 술을 잘 안 좋아하는데
1: 네.
2: 알코올이 좀 땡기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 맛있는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페어링을.
1: 네. 네. 9973님께서는요 알림 하니까 송디 알림음 따라하는 거 듣고 싶어요. 아니 공상과학 버전 알림음 진짜 똑같아요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2: 아, 제 알림음인데
1: 네.
2: 이게 좀 희한해요.
1: 네. 어떤 거예요?
2: 그래서 좀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1: 네.
2: 이런 소리가 있어요.
1: 아, 이거 그래요? 맨날 쓰는 거?
2: 네.
0: 아, 사과폰에 아. 있는 그 소린가요?
2: 네, 사과폰에 오. 있습니다.
0: 오.
2: 그래서 아마 다들 저한테 알림을 오거나 네. 전화가 오면
0: 네.
2: 다들 깜짝깜짝 놀라세요.
1: 오, 진짜.
2: 요거랑 개 짖는 소리.
1: 맞아, 개 짖는 소리 많이 쓰잖아요.
2: 하고.
0: 그게 이제 깨똑?
1: 그게
2: 알림?
1: 그냥 알림. 일어나는 알림.
2: 일어나는 알림이랑 전화 오는 알림.
1: 네. 아니 근데 되게 작게 짖거든요 강아지가. 근데 잘 일어나더라고. 진짜 신기해요.
0: 네, 대박이네요.
2: 알림 소리 뭐 쓰세요?
0: 알림이요? 저는 근데 웬만하면 다 진동 써요.
1: 아.
0: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기본 벨 소리는 저 그 When You Wish Upon a Star라고.
1: 네.
0: 그 디즈땡 그
1: 네.
0: 영화사
1: 네.
0: 거기 주제가 노래예요.
1: 오.
0: 그래서 되게 웅장하게 옵니다.
1: 오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기본 써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1: 바꾸질 않아가지고 좋습니다. 또 8236님께서는요 짜장라면이랑 국물 라면 중 하나만 골라줘요라고. 아 지금 야식 먹으시려고 하시는구나.
0: 저는 짜장 추천드립니다.
1: 아 짜장요?
2: 저는 국물 라면이요.
1: 섞는 거 어떨까요?
0: 근데 그렇게 섞어도 맛있어요.
1: 아유, 섞어도 네. 맛있어요. 예, 섞어서 드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0: 그쵸 그쵸.
2: 네 이어서 퀴즈 하나 더 가볼게요.
0: 좋습니다. 3교시 퀴즈는요 바로 가사 빈칸 영역.
1: 빠밤. 네, 한 번 더 가사 맞히기 갑니다. 지금부터 역시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효과.

0: 면서 동시에 우리 노래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가사라고 하는데요.
1: 네, 가수들은 주로 작사 작곡을 하면 이것이 생기죠.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는 말, 과연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2: 네, 정답 문자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넥스트 도어의 바이럴.

0: I'm on my lonely. So what you up to?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네, 보이넥스 도어의 바이럴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2: 정답은요, 바로 저작권이었습니다.
1: 저작권. 원초적인 오답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노희라님께서. 손모가지라고. 헐켄의 손모가지.
2: 그렇죠.
1: 아, 영화를 좀 많이 보셨나봐요.
3: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그냥 상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
2: 예능을
1: 소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네, 그러면 행운의 당첨자 뽑아볼게요. 네. 0812님께서 정답 저작권. 보이넥스도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저작권을 걸겠다는데 DJ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까지 걸 수 있나요?
2: 저도 저작권 걸겠습니다.
3: 그럼 저도 저작권 걸겠습니다. 네.
1: 저는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네. 네,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있다면.

0: 뭐든 다 걸 수 있지 않겠어요?
1: 네. 전 사실 저작권이 없어가지고.
0: 아. 있으시지 않아요?
1: 아, 저 조금 있죠.
0: 조금 있잖아요.
1: 근데 뭐 아면 안 들어오죠.
2: 네.
0: 저작권.
2: 네. 저도 저작권 있기는 한데. 네. 요즘에 앨범을 안 내니까.
0: 아, 그렇죠.
2: 금액이 굉장히 미비해졌어요. 네, 그냥 그쵸. 정말 딱 치킨 정도?
3: 치킨 정도.
2: 그 정도는 걸 수 있죠.
3: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또 한민이님께서는요, 저작권, 저는 저작권은 없고 저작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먹어서 몸무게 최고점 갱신 완료!
2: 나이스!
1: 나이스!
2: 보디빌딩입니다, 보디빌딩. 네,
0: 또. 네. 또 예쁘십니다.
2: 그럼요, 좋습니다.
1: 그럼요. 네. 네. 또 9213님께서 정답 저작권! 세 분은 저작권 부자들 중 누가 제일 부럽나요?
0: 저작권 부자들 중
2: 네. 저작권 부자 뭐 많으시잖아요.
0: 많으시죠.
2: 그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1위를 하셨던 네. 개범주 형님이 부럽습니다. 네. 네. 개범주 형님 굉장히 네, 부럽습니다.
0: 네. 아, 좋습니다. 네. 저는 부러우신 분은 이제 배달 음식 시키실 때 네. 그거 이제 최소 주문이나 뭐 그나 배달료나 안 네. 보시는 베이비 러브 유 이렇게 말 하지만
2: 파워 선배님
0: 네. 네, 네. 부러우십니다.
1: 아, 저는
0: 네.
2: 누구요?
1: 저는 강남스타일.
0: 아,
2: 오빠 강남스타일.
0: 네, 강남스타일.
1: 네. 네. 글로벌로 아주.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아, 좋습니다. 1607님께서는요, 정답 저작권 세 분은 이건 내가 유행시켰다, 혹은 앞으로 유행시키고 싶다, 저작권 주장하고 싶은 자랑권 있으신가요?라고. 오, 굉장한데요?
2: 자랑거리.
0: 아. 이건 내가 유행시켰다. 뭐, 형, 뭐 없어요? 송디?
1: 아, 저는, 그거. 응. 예전에. 네. 파마머리.
0: 아, 파마머리.
1: 파마머리를.
0: 네.
1: 네, 그때 잠깐 했다고 할게요.
0: 아,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초코푸들.
1: 네, 초코푸들.
0: 네.
2: 그쵸, 그쵸.
1: 네. 네.
2: 저는.
0: 네.
2: 그, 아이돌 친구가. 네. 개인 너튜브를 통해서 네. 조금 막 이렇게 다니고 촬영하고 그러는 거를
0: 네.
2: 저는 거의 제가 1세대였습니다.
0: 아~ 네,
2: 그때 당시에
0: 네. 최초
2: 그럼요.
0: 아이.
2: 딩땡과 함께 그때 이제 장스타라는 게 나왔었고
0: 아~
2: 네, 그렇습니다.
0: 거기서 유래되셨고
2: 네, 그렇죠.
0: 앞으로 유행시키고 싶은 거? 앞으로 유행시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2: 함원진을 유행시켜보죠.
0: 제가 저를 네. 유행시켜볼까요?
2: 그렇죠.
0: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저를 한번 유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나이스.
0: 네,
1: 나이스.
0: 네, 좋습니다. 또 이번 주 포함 다섯 분께 간편식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와. 박수 박수.
1: 박수.
0: 박수 박수 유행시킬까? 박수 박수.
1: 별로 근데 유행 안 될 것 같은데.
0: 왜? 박수 치고 싶으실 때.
1: 아, 네. 그럼 뭐 일단 퀴즈 계속 가볼게요.
2: 네. 좋습니다. 4교시 퀴즈는요. 바로 공통점 영역.
0: 짠! 네, 지금부터 노래 세 곡의 일부분을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를 듣고 노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1: 네, 참고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곡부터 가볼게요.
0: 앞에 살짝 정답이 나왔죠? 이 노래는 에일리의 노래인데요. 과연 제목에 등장하는 영어 단어 무엇일까요? 자, 바로 두 번째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1: 네, 여기도 노래 정답이 나오네요. 이 노래는 빅뱅의 노래인데요. 제목에 들어가는 공통 영어 단어는 무엇일지 유추해 주시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곡 갈게요.
2: 자, 여러분들이 이 곡 최근에 들어보셨을까요? 정통 힙합으로 돌아와서 지난주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그룹 트레저의 신곡인데요.
0: 네.
2: 자, 과연 지금까지 들려드린 세 곡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네, 만약 문자 번호 문자도 보내고 싶으시다면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 통해 치킨에서 교환권을 보내드릴게요.
1: 네, 그런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힌트 곡 중에 하나 듣고 올게요.

0: 트레저의 If I 듣고 왔습니다. 그럼 네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세 곡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영어 단어. 정답은요, 바로 만약을 뜻하는 단어 If 였습니다.
2: 예이. If. 예이. If.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6845님께서 정답 if. 저는 파워N이라 엉뚱한 상상을 엄청 하는데요. 중엽씨는 어떤 엉뚱한 상상을 해봤나요?
0: 엉뚱한 상상.
1: 엉뚱한 상상. 아...
0: 형, 제가 그 형준이한테도 저번에 말했던 건데, 저는 이 세상이 네. 혹시나 게임 속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다.
1: 아. 네,
0: 왜냐면 게임 저희가 하는 것도
1: 그쵸.
0: 걔네들은 거기가 걔네 세상이잖아요.
1: 그죠, 그죠, 그죠.
0: 약간 누가 자기를 조종하고 이렇게 전혀 상상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1: 어, 맞아요. 네. 네. 저는
0: 공감하는 거 맞죠?
1: 네, 아, 너무 공감돼요.
0: 아, 그렇죠?
1: 저도 옛날에 네. 지구용사 벡터맨 보다가 네. 거기서 이제 외계인이 네. 사람으로 변장을 해요.
0: 어.
1: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네. 엄마도 외계인이냐고 이렇게 한번 네. 본 모습을 보여라.
0: 아, 일단 확신은 아, 본인은 외계인이 아니고
1: 저는 일단 아니니까
0: 네, 네. 나는 일단
1: 그랬었던
0: 아니니까.
1: 적이 있었습니다.
0: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좋네요.
0: 어떤 상상해보세요?
2: 아, 저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냥 여기 라디오에 네. 여기 있으니까 네. 만약에 지금 비상 상황이 온다면 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1: 아, 어, 저도 근데 거, 그 생각은 해요.
0: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1: 네. 지금 여기 먹을 게 얼마나 있고 네, 뭐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되고 이런 거.
0: 그래서 앤들이 약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빠르대요. 원래 좀 상상을 하고 있었어.
1: 오히려.
0: 네, 그러죠. 비행기에서는 뭐나 뭐 늘 상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8977님께서는요, if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2: 저는 아 이런 거 저는 그냥 새
1: 좋죠. 새
2: 자유롭게
0: 자유롭게
2: 새
0: 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1: 저는 뭐 재벌가 강아지로 살고 싶습니다.
0: 재벌가 강아지.
1: 재벌가의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0: 재벌가의 강아지.
2: 예. 견종은 어떻게 되고 싶어요?
1: 견종은 뭐 그냥 뭐 적당한 걸로 네, 뭐 그냥 뭐 말티즈라든지
0: 말티즈
1: 예. 그렇게 해서 그냥
0: 예. 예. 아, 좋습니다.
1: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
2: 예. 우리 함지는요?
0: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약간 좀 미생물로 태어나고 싶어요.
1: 아, 미토콘드리아 이런
0: 느낌으로 네, 약간 박테리아 뭐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걸로 좀 미생물로 태어나고

0: 가지고 예, 그냥 어디 좀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고 예,
1: 그렇죠.
0: 그냥
1: 아,
0: 예,
1: 부럽네요.
0: 누군가 관찰을 하면 관찰 당하고 뭐
1: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0: 아니면 말고
1: 누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좀 부끄러울 것 같긴 하네.
2: 네, 너무 속 안까지 보는 기분.
0: 좋습니다. 이분들 포함 정답 다 보내주신 다섯 분께 치킨 스퀴원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와. 그럼 마지막 퀴즈 갈게요.
3: 좋습니다. 퀴즈 5교시 가사 빈칸 영역.
2: 자, 마지막 퀴즈도 가사 맞히기입니다. 지금부터 역시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들어갈 원래 가사는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자,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나갑니다.
4: 나 아직도 아니야?
2: 자, 여기까지? 자, 이 노래는 4월 발매 이후로 계속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악뮤의 노래인데요.
0: 네, 정답 가사는 세 글자입니다. 떠도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죠.
3: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0: 네, 작가님께서 자꾸 이렇게 또 빈칸 영역에 저희 목소리를 갖다 쓰시는데 아, 이거 뭐 부끄러워. 하라는 건 뭐야?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야? 좋습니다.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이 노래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속에 정답이 많이 등장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0: 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정답은요,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2: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5293, 8593, 0996, 6397, 5583님 다섯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0: 축하.
2: 네, 이렇게 오늘 퀴즈도 다 풀고 월요병도 싹 날려봤는데요. 가시기 전에 코너 끝곡도 선곡해 주실까요?
1: 네, 아까 이제 보이넥스트 두어 문제 하다가 네. 저작권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 첫 저작권 곡이자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은 곡입니다.
2: 네,
1: 바로 장준영택의 가뭄입니다.
2: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비가 피처링한 장준영택의 가뭄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2: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원진이 이목구비.
1: 어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네, 충북 충주에 위치한 국원 고등학교.
1: 네,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얌이.
2: 네, 6월 16일 화요일 내일 국원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통밀밥, 근대 된장국, 오이 도라지 생채, 고구마 줄기 볶음, 깍두기, 참외, 과일맛 젤리, 눈꽃 치즈 스테이크, 그리고 이것 소스.
1: 네,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서양 송로버섯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이것 무엇일까요?
2: 자,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트러플, 2번 두바이 존드 와플.
1: 네, 정답 보낼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2: 자,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네, 정답 보내실 때는 간식 선물 받으면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라이즈의 Do Your Dance.
3: They've been asking for this. Yeah.

0: 내일 급식 모더라에 이어서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왔습니다. 라이즈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힙합 비트와 일렉트로닉 팝 사운드가 결합된 업템포 댄스곡으로 자유분방한 에너지가 인상적인 노래였습니다. 멤버 은석씨는 엄청난 자신감을 얻고 싶을 때나 걱정을 다 잊고 놀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곡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급식 모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트러플!
0: 네, 국원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통밀밥, 근대 된장국, 오이 도라지 생채, 고구마 줄기 볶음, 깍두기, 참외, 과일 맛 젤리, 눈꽃 치즈 스테이크와 트러플 소스. 이야, 오늘 되게 많네요.
1: 그러니까요, 약간 마지막에 킥을 두셨어요. 나 이게 솔직히 아까 읽으면서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동밀바 근데 저거 이러다가 눈꽃 치즈 스테이크요? 게다가 트러플 소스요?
0: 이야,
1: 약간 실망할 뻔했지만 와 마지막에 이 한 방이 너무 셌습니다.
0: 네,
1: 너무 맛있겠다.
0: 네, 저희 둘 다 지금 밥을 안 먹은 상태여가지고
1: 배고 죽겠네요. 어쨌든요,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1288님 축하합니다.
0: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와우, 정답 트러플. 다음 주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공부방 선생님들 뵈러 가려고 하는데 갈 때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뭐라도 사서 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친친해서 선물 주신다면 그걸로 선생님들이랑 같이 어릴 적 수다 떨면서 시원한 음료 마시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부탁드릴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써니님께서는요, 오늘 함디 송디 뭔가 묘한 것 같아요.
0: 묘하다가 뭔가 뭘까요?
1: 묘하다
0: 뭘까? 뭔가 그냥 좀 차분하다라는
1: 느낌인가? 묘가 뭘까?
0: 모르겠는데 이건 내일은 알겠습니다. 네, 2652님께서는 새싹이에요.
1: 네.
0: 송디 한디님, 전 중학생 2학년 러비티인데요. 제가 오늘

0: 생일이어서 친친에서 축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힘이 돼주고 웃게 만드시고 힘들게 안 해줘서 고마워요. 항상 힘이 되어줘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라고.
1: 아 좋습니다. 또 중학생 중학교 2학년인데 또 네. 아직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볼까요?
0: 하나 둘 셋.
1: 생일 축하해. 아, 또 내일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273님께서는요 저 오늘 아침에 행사 때문에 샌드위치 수십 개, 커피 음료 수백 개 날랐어요. 덕분에 아침부터 만보 채웠네요. 송디 함디 보면서 월요일 피로 풀고 있어요 라고 또 너무 고마운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0: 또 이럴 때 행사 때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또 오늘 월요일부터 또 많은 고생하셨을 텐데 너무 맞죠, 고생하셨습니다.
1: 맞죠. 네, 우리 5273님 덕분에 행사가 정말 성황리에 끝났을 것 같습니다.
0: 네, 0535님께서는 함디송디 저 요새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져서 속상해요. 두 분은 꿀피부라 너무 부러워요.
1: 아 그쵸, 이게 피부 뒤집어지는 것만큼 또 스트레스 큰 게 없어요.
0: 맞아요.
1: 네, 이거 한번 뒤집어지면 너무 또 속상하실 텐데 꼭 얼른 다시 원상 복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그럴 때 뭔가 네. 팩을 해요.
1: 팩을 하나요?
0: 뭔가 진정. 근데 되게 순한 걸로 합니다.
1: 순한 걸로.
0: 네.
1: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좀 뒤집어졌을 때는 좀 진짜 이 쿨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얼굴에 열이 많으면 더 그 걔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좀 쿨링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최서연님께서는 주말에 단발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시련 같은 건 아니고 여름이 다가오니 긴 생머리가 거추장스러워서요. 함송진은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 있을까요?
1: 오, 아시는데, 해보고 싶은 스타일 있어요?
0: 저는 그냥 짧은 머리 하고 싶어요.
1: 짧은 머리.
0: 저도 마찬가지로 네. 여름이 되니까 네. 저도 이 서연님처럼 긴 머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1: 답답한
0: 거추장,
1: 게 있어요?
0: 네, 그래서 뒷머리는 일단 네. 좀 짧게 잘랐습니다.
1: 오.
0: 네, 뭐 원진 씨는요?
1: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머리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되게 남자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되게 짧은 머리 있잖아요. 진짜 엄청 짧은 머리.
0: 아.
1: 제 여기 그냥 바로 딱 이렇게 딱 돼가지고 약간
0: 뾰족뾰족하게 되는.
1: 네, 약간 진짜 그런 머리 한번
0: 궁금하긴 하네요.
1: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느낌은 있긴
0: 워낙
1: 있어요.
0: 워낙 같은 스타일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1: 맞아. 좀 원래 기장을 많이 안 바꾸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기장 싹 시원하게 한번 바꿔보고 싶긴 하네요.
0: 네, 이용 구사님께서는 원진 살롱, 형준 살롱 어디까지 왔나요? 원진 살롱은 없고 형준 살롱 곧 열게요.
1: 네. 원진 살롱도 열 순 있어요.
0: 네, 아니에요. 안 열 거예요.
1: 열 순 있어요. 네, 2422님께서는요. 묘하다는 건요. 귀여운데 몽글몽글하고 잘생겼는데 묵묵거리는 강아지 같다는 뜻이에요. 귀엽고 예쁘고 잘생기고 다 한다는 뜻이라고.
0: 아,
1: 좋은 뜻이었네요.
0: 오늘 하나 단어 배우네요. 네. 묘하다.
1: 좋습니다. 네.
0: 손진우님께서 요 이런 느낌.
1: 아 약간 이게 눈 같은 눈이네 얘도.
0: 아 이모티콘이구나.
1: 네, 이모티콘을 좀 보내주셨네. 아 약간 저런 느낌이라고. 뭔가 되게
0: 좋네요.
1: 네 좋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크래비티의 헬로 굿바이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고3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가 눈앞까지 다가온 것 같아서일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진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들었다. 엄마가 내 나이였을 때에도 지금의 나처럼 불안했을까? 아빠도 미래가 걱정돼 쉽게 잠들지 못한 밤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나와 같은 시간에 지나온 사람들이니까 나처럼 처음 맞이하는 미래 앞에서 많이 망설였을 것이다. 그런 시간들이 하나둘 쌓여 지금은 나에게 너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이상했다. 어쩌면 어른이라는 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지금의 나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후회하고 부딪히다가 결국 한 발짝 나아가 누군가에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설안의 괜찮아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모정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이 일기 앞에 어른이 되어가는 계절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셨고요. 19살 고민이 또 굉장히 많을 시기죠.
0: 많을 시기죠.
1: 그러면서 부모님은 내 나이 어땠을까 또 생각해보신 것 같은데 한디는 부모님의 꿈이 원래 뭐였는지 알고 계세요?
0: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건 저희 어머니가 아마 연예인 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 네.
0: 송디 기억나는 거 있어요?
1: 저는 사실 자신은 모르고 네. 아빠는 수학 잘하는 거 알고 엄마는 아마 그 좀 운동을 좀 잘했던 걸로 알아요.
0: 아 맞다. 저희 아버지도 의사가 아마 꿈이셨다고.
1: 네. 네. 또 사연자님은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시절에 또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지 또 궁금한데 아 제가 오늘 잘 왜 이렇게 잘 못 읽죠?
0: 뭐 그런 날이 있는 거죠.
1: 죄송해요 사연자님. 저는 근데 네? 뭔가
0: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1: 아 사연자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저는 그럴 때 해외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뭔가 사실 이 너무 힘들고 앞만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이 꼭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이 세상의 넓음을 경험하고 도시 말고 광경의 넓은 걸 보고 오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0: 그쵸.
1: 정말 큰 세상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또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0: 아 19살 정말 이제 진짜 좀 고민이 많을 시기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 좀 드리고 싶네요. 애면은 애답게 구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벌써부터 20살 됐다고 막 어른이고 막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보내와 보고 경험해 보니까 뭐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경험 뭐 몇 살이냐라고 하면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0: 많이 아직 많이 뛰어놀 때고 아직 많이 놀 때고 예, 물론 이런 고민들은 있겠죠. 근데 예,
1: 네. 네, 네, 뭐 이것도 좋습니다.
0: 맞아요.
1: 네, 사실 또 1년 사이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거예요.
0: 맞아요,
1: 20살이
0: 맞아요.
1: 되면 또 대학생활부터 해가지고
0: 그쵸.
1: 그때 고민 생길 거가 있는데 네. 그때마다 잘 이겨내시기를 저희 함디 송디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0: 좋습니다.
1: 둘 셋
0: 화이팅! 화이팅! 자, 2815님께서는요 맞아요. 나이가 들어도 불안은 항상 있어요.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전진하는 게 어른인 겁니다 라고.
1: 맞아요.
0: 어, 너무 좋은 말 해주셨습니다.
1: 또
0: 감사합니다.
1: 그걸 잘 정현님께서 이겨내시고
0: 네.
1: 혹시나 이후에 또 본인의 아이가 생긴다면
0: 네.
1: 또 그 아이에게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시길
0: 물론이죠.
1: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런 과정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1: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모정현님에게는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교환일기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도 열려있고요. 문자로 교환일기 말머리 달고 보내주셔도 되니까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도 장스타와 함께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네. 김소윤님께서 오늘 학원 선생님이 친친방 들으라고 일찍 끝내주셨어요. 덕분에 오늘 잘 듣고 가네요. 오늘 일찍 끝난 대신 내일 오래 하기로 했어요. 파이팅이라고 응원해주세요.
0: 아, 한번 화이팅 또 외쳐보고 갈까요?
1: 네,
0: 우리 소울님 화이팅!
1: 아, 화이팅!
0: 네, 좋습니다. 또 내일도 하지만 내일도 길게 하기보다는 또 짧게 끝내서 내일 네. 친친방도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내일 전학생들과 함께 할게요. 갓세븐 제이비 파우의 요치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세요.
0: 네, 그럼 오늘 끝곡 공원의 물과 구름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네,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네, 저는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었습니다. 또 봐,
1: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니나 시몬의 노래였죠. Feeling Good.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 주말에 말로 하는 신청곡에서 이 영화 말씀하시면서 김지우 씨가 두 곡 가운데 하나를 들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생일 파티에서 신나게 춤출 때 나왔던 Earth, Wind & Fire의 Boogie Wonderland. 그때는 그 곡을 들려드렸는데 그 나머지 한 곡이 바로 이 장면에 나오던 이 노래였습니다.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 어떤 장면이냐면 영화 속의 필립은 목 아래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그런 사람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리스를 만나면서 내가 못해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합니다. 필립 입장에서는 드리스가 없으면 해보지 못할 일이 패러글라이딩이고 드리스 입장에서도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필립의 그 도움이 없었으면 또 못해볼 일이 패러글라이딩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둘이 이 푸른 창공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장면이 언터처블 1%의 우정을 보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고 그때 이 노래가 너무 완벽했죠.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 제가 퍼펙트 데이즈를 보기 전까지는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는 언터처블 1%의 우정이었거든요. 2011년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도 물론 이 곡이 엔딩곡으로 너무 멋지게 쓰이지만 동시에 좀 재밌는 현상이 제 안에서 일어나요. 퍼펙트 데이즈의 엔딩에서 야쿠쇼코지의 그 웃는 듯 우는 듯 하는 그 복잡한 표정에서 저 혼자 언터처블 1%의 우정의 그 파란 창공으로 넘어가거든요. 혼자 상상 속에서 노래 한 곡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영화를 제 안에서 하나로 이어주는 거죠. 뭔가 좀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고 싶어서 기분 좋은 장면에 기분 좋은 노래를 오늘 오프닝으로 골라봤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 그리고 MBC 홈페이지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FM 영화음악 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을 이용해서 사연 그리고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솔루텍
4: 1544-8777.
6: 아니, 본나.

9600번 쓰시는 분께서 남동생과 야간 택배하는 중입니다. 영화 음악 들으면서 하니까 고된 일, 고되다는 걸잘못 느끼고 금세 지나가네요. 힘나는 음악 하나 부탁드려요. 라고 하셔서 제 기준에 힘나는 음악,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들려드렸습니다. 힘이 좀 나셨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은 메이드 인 저팬 버전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머신헤드 버전으로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였습니다. 7278 쓰시는 분께서 안성기 배우님의 영화 깊고 푸른 밤그 오프닝 영화의 시작을 알리던 노래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1985년 배창호 감독의 작품인데 그때 오프닝에 이 노래가 나와요. 저작권을 잘 해결한 걸까요? 네.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디퍼플 형님들께서 그 할아버지들께서 모르실 것 같으니까 우리만 눈 감아주자고요. 하이웨이 스타. 그 예전 영화들 그 포스터 찾아보는 그 재미가 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광고 카피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지금 제가 깊고 푸른 밤 포스터를 꺼내봤는데 꺼지지 않는 빛과 욕정의 도시 LA에서 지금 막 건져낸 펄펄 끓는 사랑 랩소디. 너무 파래서 보이질 않아요.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여인 듯한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안성기 대 장미희 그 화려한 랑데뷰. 막 이게 지금 쫙 글이 써 있고 또 예전에는 이 한문을 같이 써서 네. 어디 보자. 제가 다행히 아는 한자네요. 당신은 화려한 색조의 짙은 여성 영화를 만난다. 알갱이가 꽉찬 영화. 3월 1일 그 역사적 뚜껑이 열린다. 그리고 정 가운데 제일 크게 쓴 건, 제일 크진 않지만 제일 자세히 써놓은 건 LA, 라스베가스, 빅베어, 데스밸리,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미국 북서부 지역 올 로케이션 동시 녹음 작품. 이한 편의 작품에 한국 영화의 자부심과 미래가 있다. 그 당시에 진짜 이 광고 카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영화 한 편에. 깊고 푸른 밤 오프닝 곡이 하이웨이 스타입니다. 지금 야간 택배 하시는 9600번 쓰시는 분 오늘도 힘이 좀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짐 자무시 영화 우리 각자의 영화관에서 소개해드리면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이야기, 영화 속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 나오는 그 장면 얘기해드렸죠. 그때 박진흥 씨가 예전에 저도 스케이트보드 타고 대학교 다녔는데 약간 좀돌 플러스 아이로 사람들이 보던 느낌이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 2학년 1학기까지는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녔는데 뭔가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뭐잘 알아서 견딘 듯해요. 그러다 제대하고 나서는 뭐랄까 나도 쑥스러워서 스케이트보드를 안 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보고 다시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그땐 몸이 따라주지 않았네요. 혹시 벤 스틸러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아이슬란드 장면에 스케이트보드 타고 내리막길 내려올 때 나오던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롱보드 타고 내려오는 장면 멋지죠. 최근에 뉴욕 닉스 NBA 결승전에 정 가운데 딱 앉아 계시던 벤 스틸러가 영화 속에서 롱보드 타고 내려올 때 나왔던 바로 그 노래. 하이웨이 스타만큼이나 좀 신나는 음악, 이 음악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니프입니다. Far Away.

마이 셔러너, 더 4개의 노래, 척의 일생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전에는 싱스트리트의 브라운 슈즈였고요. 그 전에는 얼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파어웨이, 요니프의 음악이었습니다. 싱스트리트는 627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 재개봉한 싱스트리트 보고 왔어요. 이 영화를 어떻게 그동안 잊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위로를 주네요. 등장인물 모두 특히 어른들마저도 불완전하고 미성숙한데 그게 좋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 잘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는 듯해서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비현실적인 영화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꿈을 향해 가는 대책 없는 영화가 좋더라고요. 하시면서 다른 유명한 곡 많이 나왔으니 이번엔 브라운 슈즈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검은 신발만 신으라고 했더니 거기에 욱해서 네 축제 때 보란듯이 브라운 슈즈란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장면 생각나네요. 그리고 척의 일생은 박동건 씨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일 때문에 도쿄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비행기에서 목록을 쭉 봤더니 척의 일생이란 영화가 있더래요. 사실 영화를 보던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한국에서 도쿄까지 가는 게 비행시간이 길지 않으니 이거 볼까 말까 하다가 예전에 이은선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때몇 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몇 개의 뭐 1막, 2막, 3막처럼 그렇게 좀 구분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러면 그렇게 구분된 뭐몇 개의 장까지만 보자 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 제3장. 그때도 이은성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1장, 2장, 3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3장, 2장, 1장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3장입니다. 그래서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 3장을 다 봤습니다. 비행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중간에 끊어지는 게 싫어서 나머지는 서울로 올때 봐야지 했습니다. 도쿄에서 일을 마치고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이런저런 업무를 조금 보다가 자, 이제 영화 봐야지 하고 척의 일생에 남아있는 그두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를 차례로 보기 시작했는데 예상 도착 시간보다 비행기는 왜 빨리 도착하는 건지. 비행기가 빨리 도착해도 화를 내시네요. 왜냐? 척의 일생을 보다가 끊어야 됐거든요. 예. 으악, 마지막에 영화가 10분 정도 남았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아, 그 다락방. 어떻게 됐나요? 네, 이게 스포가 될까봐 그 이상한 말씀 못 드리고. 예, 지금 그때도 이은성 기자가 뭔가 다락방이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아, 뭔가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까지 그 다음을 몰라요. 아, 찜찜해요. 엉엉.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영화 볼때 비행시간 고려해서 영화를 고르세요. 아, 정말 너무 궁금하네. 그리고 척의 일생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블루레이를 사 모으는데요. 원래 척의 일생도 그래서 구매 위시리스트에 얼른 올렸습니다. 아, 지금 쓰면서도 또 궁금하네. 척의 일생 결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다시 볼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아무 곡이나 부탁한다고 하셔서 척의 일생 노래 가운데 오늘의 흐름에서는 네개 노래가 네딱 생각이 났습니다. 아, 제가 이게 조금 이 기분을 알것 같은 게 제가 출발 비디오 여행 작가를 한 10년, 한 12년 정도 했었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은 영화 대 영화를 썼어요. 한 10년 정도 영화 대 영화를 썼죠. 그러니까 김경식 씨가 하기 전부터 이제 쓰고 있다가 김경식 씨가 오시고 본격적으로 김경식 씨와 이제 호흡을 맞춰서 영화 대 영화에 이렇게 틀을 잡게 되었는데, 그때요, PD가 그 편집을 해서 보내주잖아요. 그 중에는 제가 못본 영화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작가가 아이템을 골라서 이 영화 대이 영화로 할까요? 라고 PD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세스가 일반적이었으나 제가 그 프로세스를 바꿨죠. 저 아이템 고르기 힘드니까 PD님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두편 편집해 주시면 맞게 써볼게요로 프로세스를 바꿔서 편집한 테이프 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 주의 영화 대 영화가 뭐랑 뭐가 붙는지를 모를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 이거 못본 영화인데? 근데 PD가 편집을 해놨어요. 결말이 없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결말을 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안본 영화인데 영화 대 영화 그 편집본으로 한 10분 정도로 편집된 것만 쭉 보고서는 결말이 빠져 있는 채 나중에 봐야지 하지만 결국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박동건 씨의 마음을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박동건 씨는 그래도 비행기라도 탔지. 좀 비행기도 안 타고 방구석에 앉아가고 맨날 그 결말이 빠진 영화들을, 너무. 근데 시간 지나면 궁금했던 것도 다 까먹더라고요. 아무쪼록, 척의 일생은 근데 결말까지 보셔야 됩니다. 척의 일생.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영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1527번 쓰시는 분께서 월드컵 얘기를 해 주시면서, 네, 일단 한국 대표팀이 첫 경기를 승리해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월드컵에는 처음 출전하는 국가가 여럿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도 그중 하나더라고요. 카보베르데 하면 위대한 뮤지션 세자리아 에보라. 알죠. 저도 세자리아 에보라 덕분에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세자리아 에보라 말고 한분더 얘기해 주셨어요. 테오필로 샹트레. 그래서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영화 위대한 유산에서 세자리아 에보라의 뱃삼에 묻혀, 그리고 한국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쓰인 곡 테오필로 샹트레의 호답이다 신청하셨거든요. 이번에 월드컵 처음 출전하는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카보베르데 출신 뮤지션 두 분의 음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은 미친 짓이다로 시작해볼까요? 유아 감독의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 호답이다 테오필로 샹트레의 노래로 시작해서 위대한 유산의 세자리아 에보라의 뱃삼에 묻혀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네스 펠트로, 에단 오크,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 영화 위대한 유산. 하지만 에단 오크와 기네스 펠트로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되는 건그 어린아이들의 음수대 키스씬 아니었나요? 네. 아, 위대한 유산 그 장면 갑자기 생각나네요. 베사메 무초, 세자리아 에보라, 그리고 그 전에는 유화 감독, 엄정화, 감우성 주연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 삽입곡 가운데 호답이다. 테오필로 샹트리의 노래였습니다. 이두 뮤지션이 모두 카보베르데 출신이고, 그 카보베르데가 이번에 월드컵에 처음 본선에 출전을 하고, 이제 조금 뒤에 스페인과 경기를 하네요. 이번에 역시 처음 출전한 퀴라소는

독일한테 7대1로 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골을 넣었어요. 월드컵 첫 골을 넣은 게 어딥니까? 독일을 상대로. 카보베르데도 아무쪼록 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골을 좀 넣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하네요. 또 약자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본선 이제 출전국을 좀 늘리면서 처음 그래도 출전기회를 얻게 되는 나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총 4개인데 말씀하신 카보베르데 그리고 퀴라소 그리고 요르단. 요르단이 처음이래요. 뭔가 중동 국가들은 다 웬만하면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은데 요르단은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도 이번에 처음 출전을 한대요. 그 나라들 가운데 카보베르데는 이제 영화 음악이 많고 퀴라소는 제가 못 찾았어요. 퀴라소는 못 찾았고 요르단과 우즈베키스탄은 조금 시야를 좀 다르게 해서 한국 영화에서 이두 나라에 가서 찍은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떠올려 봤어요. 요르단이야 뭐 워낙에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죠. 특히 할리우드에서 좀 외계의 풍경이 필요하다. 뭐 그러면 요르단 가서 많이 찍죠. 최근에 듄도 그렇고 또 마션 같은 영화도 그렇고 워낙 자주 등장하는데 한국 영화도 그래서 요르단에서 찍었어요. 교섭 임순례 감독 황정민 현빈 주연의 2023년 영화 교섭을 요르단에서 거의 대부분의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섭 사운드 트랙 가운데 에릭 사티의 곡을 골랐어요. 에릭 사티 피아노 모음곡 차가운 소품들 가운데 제 1곡, 그 중에 제 3곡. 롤랜드 폰티넨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촬영한 영화, 바로 이거죠. 나의 결혼 원정기. 정재영 씨 주연. 영화는 못 봐도 그 유명한 짤은 다 아실 겁니다. 정재영 씨 뛰어가는 택배 받으러 뛰어가는 짤. 네, 바로 그 짤이 이 영화의 한 장면이죠. 나의 결혼 원정기. 그 영화의 러브 테마, 김홍집 음악 감독의 스코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촬영한 교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촬영한 나의 결혼 원정기의 음악을 이어 듣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2014년 영화 다이버전트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M83의 I Need You.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야, 맞지 않대, 맞지 않대.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너를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0: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4-8777.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한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에는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서 신는 슬리퍼 많이들 애용하시죠. 이렇게 걸을 때마다 신발과 뒤꿈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미국에선 그 소리를 본떡 플립플랍이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신발을 좋아하는 건 여름 특유의 후텁지근하고 답답한 공기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어서잖아요. 하지만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구두를 신거나 꽉 막힌 운동화에 양말까지 갖춰 신은 채 답답함을 견디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상상 한번 해볼까 봐요. 퇴근 후에 발가락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솔솔 새어들어오는 그런 신발을 신고 저녁 산책을 나가는 그런 상상. 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 힘내서 버텨보자고요. 6월 16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유피의 바다였습니다. 저는 이 플립플랍을 잘 못 신거든요. 잘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저는 발가락도 너무 아프고 발도 그냥 퉁퉁 붓는 것 같고 심지어 다음날 되면 종아리도 당기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잘못된 걸음걸이로 걸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신고 막 여행 다니시고 그러는 분들 보면은 와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신발이 편한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전혀 못 신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심지어 요즘 이 플립플랍이 너무 예뻐 보여서 며칠 전에

0: 쇼핑몰 갔다가 한번 신어봤거든요. 아,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래도 바닷가 갈 때 필요한 신발이기는 하죠. 아, 바다 또 보고 싶네요. 여름 바다 노래 들으니까 또 아침부터 상쾌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 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오래전 6월에 사랑받았던 노래들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국 노래자랑하면 생각나는 송혜 씨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가요를 소개할 때 흘러간 노래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흘러가지 않았다. 지금도 부르고 있지 않나. 그러니 그리운 노래, 불러보고 싶은 노래, 들어보고 싶은 노래라고 해야 한다. 오, 맞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들어볼 노래도 흘러간 노래라기보단 그리운 노래, 불러보고 싶은 노래, 들어보고 싶은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래 같이 들으면서 추억에 젖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함께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3517번님, 매일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노래 듣고 뉴스 듣고 그러다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남 김해에서 진주까지 출근하는 직장인인데요. 새아침에서 힘받아서 대머리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듯 거침없는 하루 보내보겠습니다. 화이팅! 대머리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듯이요? 어우, 아주 가구가 좋으신데요? 동물의 왕국 평소에 좋아하시나 봐요. 네, 다행입니다. 어떻게 데이터가 부족한 거는 참 좀 저로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참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거침없는 하루 보내세요. 2324번님, 엄마가 5월 초부터 텃밭을 가꾸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의 힐링 텃밭으로 밭일하러 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 사흘 만에 가는 건데 진딧물에 습격을 받진 않았을지 걱정이네요. 별일 없길 바라며 달려가 보겠습니다.

0900번님 영디누님 출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동에서 거래처 이삿짐을 싣고 문경으로 출발합니다. 1톤 트럭 두 대가 움직이는 건데요. 피곤히 지나가게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거래처 이삿짐을 이렇게 실어주시는군요. 아 맞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좀 피곤하실 것 같네요. 특히 이삿짐까지 옮기신 거잖아요. 아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시고요. 잠시 뒤에 노래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602번님, 안녕하세요 영디. 저는 예비 아빠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출근하는 길 어떤 책임감 같은 게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뱃속에서 쏙쏙 자라고 있는 별똥이에게도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다는 말 전해봅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 노래는 윤미래의 엔젤 신청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한 달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맞아요. 특히 아빠들이 이런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임감을 사랑으로 또 키워나가시면은 가족들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출근 잘하시고요. 한 달 뒤에 만날 아가도 좋은 소식 꼭 들려주세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윤미래와 타이거 JK, 비지가 함께했어요. 에인젤 듣고 오시죠.

윤미래와 타이거 JK, 비지가 함께 부른 에인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5362번님이 오랜만에 듣고 싶다고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 오렌지 카라멜의 카탈레나였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3517번님, 2324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이혜정님. 삼수 중인 아들 도시락 싸고 있어요. 두 달째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덕분에 저도 두 달째 도시락을 만들고 있네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공부하는 아들만큼 힘들겠어?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내봅니다. 아이고, 맞아요. 아들이 가장 힘들겠죠. 근데 가족분들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온 가족이 그러면 고생인 거죠. 아, 수능이 참 이게 인생에서 중요한 건 맞긴 한데 이렇게 너무 고생하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 있을 거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네, 좋은 하루도 보내시길 바랄게요. 8090번님.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본가에 있는 평상이 그리워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빠와 저를 다 키우신 후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거기에 있는 평상에 누워있노라면 서울 생활 접고 저도 거기 가서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번 주말엔 아무래도 부모님 댁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초여름에 느끼는 아침바람, 밤바람은 한정판이니까요. 맞아요. 우리 신지 작가님이 자주 해주시는 말이잖아요. 한정판. 저도 그래서 요즘 그렇게 피크닉을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 느껴지니까 더 조급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8090번님도 조금만 더 참으셨다가 이번 주말 다시 한번 노려보시죠. 근데 부럽네요. 그 평상에 누워서 수박 먹고 또 라면 끓여와서 바로 먹고 그 행복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길 응원 드릴게요. 9323번님은요. 안녕하세요, 영디. 이 아침 출근하는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그리드웨이의 너를 처음 봤을 때 가능할까요? 친구는 오전 8시에 천호에서 성남으로 출근하는지라 아직 자고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래가 나온다면 나중에 내가 너를 위해 라디오에 노래를 신청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듣기로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 근데 다시 듣기로 들려주면 노래는 정작 안 나오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죠? 이 친구분이 너무 행복해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전화로 깨우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바로 노래 틀어드릴 거거든요. 아, 제가 다 아쉽네요. 그래도 친구분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청해주신 곡 들어볼게요. 그리드웨이의 너를 처음 봤을 때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이번 주 더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한낮에 32.6도까지 치솟은 서울을 비롯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 기록한 곳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 계속 기록을 갈아치우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전주와 광주 32도로 특히 서쪽 지방 기온이 많이 오르겠고요. 강릉과 부산 28도, 대구도 31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고요. 강한 볕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은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와 전북, 전남 북부에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23년 전인 2003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역대급 위력을 가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해서 전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요. 또 신도시 개발로 경기도로 진입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을 넘기며 서울의 총 인구수를 뛰어넘기도 했죠. 그리고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이라는 그 홍시 명대사를 남긴 작품이죠. MBC 드라마 대장금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면서 장금의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3년 전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또 따라 불렀을까요? 2026년의 6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6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6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3년 전인 2003년 6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태풍매미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어릴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피해가 정말 많았다 싶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23년 전이군요. 작년에는 그래도 무사히 좀 넘어간 편인 것 같은데 올해도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장금 정말 많이 따라했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전학을 갔거든요. 4학년 2학기 때. 그래서 그 정신없이 적응하는 와중에도 대장금을 많이 따라했거든요. 저와 동년배 많은 친구들이 그러면서 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2010년이었습니다. 임창정 씨의 말에 따르면요, 노래를 녹음하는 날까지도 가사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녹음하러 가는 차 안에서 직접 가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사를 작곡가에게 보여줬더니 발라드의 여보세요 나야,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면서 혹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덕분에 소주 한 잔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으로 남아있죠.

2003년 초여름엔 어딜 가나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이 노래가 흘러나왔죠. 바로 자두의 김밥인데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연인이 딱 하나 같은 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밥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라는 게 노래의 내용이었죠. 재밌는 건 자두가 이 노래로 활동할 때 백업 댄서들이 실제 김밥을 소품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엔 아무래도 김밥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냄새도 나고 또 무대 전체 음식 향이 배어서 여간 곤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23년 전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노래 좀 더 들어볼게요.

모던 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밴드 바로 러브홀릭이죠. 러브홀릭이 가요계에 데뷔한 것도 2003년 이맘때였습니다. 이재학, 강현민 이렇게 이미 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던 작곡가 두 사람과 지선이라는 보컬리스트 한 명으로 구성된 팀이라 화제를 모았죠.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1집의 타이틀곡이자 팀 이름과 같은 제목을 가진 노래 러브홀릭인데요. 슬픈 가사와는 대조되는 밝은 멜로디, 강렬한 록 사운드를 가진 곡이라서 그 이질감이 엄청나게 신선하게 다가왔죠. 노래 좀 더 감상해 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아, 세 곡 다 워낙에 유명한 노래들인데 이 아침 공기랑은 왠지 이 노래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듣고 올게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함께 하셨습니다. 그달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23년 전인 2003년 6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6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보시죠.

이 노래 기억하는 분들 있으실까요? 슈가가 2003년에 발표한 2집 타이틀곡 샤인인데요. 아유미, 박수진, 황정음 그리고 지금은 한예원이라는 이름의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육혜승 씨가 멤버였죠. 당시에 샤인은 음악순위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이 노래의 인기 덕분에 슈가 멤버들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면서 인지도를 제대로 쌓을 수 있었는데요. 설탕 같은 달콤함을 선물해준 그룹 슈가의 노래 좀 더 즐겨보시죠.

2003년 여름엔 무대 위에서 고글을 쓴 채 신비한 소녀로 변신한 보아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아틀란티스 소녀의 인기 때문이었는데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꿈, 희망 이런 것들을 아주 먼 옛날 바닷속에 깊이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섬 아틀란티스에 비유한 곡이었죠. 웅장한 반주와 청량한 멜로디, 거기에 시원한 보컬까지 3박자가 두루 어우러진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보아의 대표곡 중 한 곡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 노래는 박정현과 태연 등등 많은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부르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장수 혼성그룹이죠. 코요태가 5집을 발표한 것도 2003년 이맘때였는데요. 당시엔 백가씨가 합류하기 전이었고요. 신지, 김종민, 그리고 OPPA 멤버였던 정명훈씨,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활동했습니다. 타이틀곡은 슬플 비에 앞을 상, 비상이었는데요. 사랑하지만 상대방을 위해 모질게 이별을 고하는 사람과 그 사실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별 앞에 서 있는 연인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죠. 김종민 씨가 직접 만든 절도 있는 댄스가 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좀 더 들어보시죠.

네, 방금 함께한 세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아, 제 동년배 여성들 중에서 이 노래 안 따라 부르고 이 춤 안 추는 사람 없을걸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저도 뮤직비디오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저 섬에서 뛰어놀고 있다라는 상상을 자주 했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디벤.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4771번님. 오늘 특별한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쉬고 있을 때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신 고마운 형님이랑 밥 한 끼 하기로 했는데요. 비싼 거 사드린다고 해도 굳이 비지찌개집에서 만나자고 하는 형님이랑 맛있는 찌개 먹으면서 밀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나중에라도 방송을 듣게 된다면 정말 감사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노래는 형님이 좋아하는 임영웅의 오래된 노래 예약합니다 해주셨네요. 오,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이 비지찌개집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부터 이 형님의 인성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걸요. 그래도 이 우정 평생 간직하시면은 형님도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점심 맛있게 얻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요. 또 좋은 추억도 쌓고 오기를 바랄게요. 4771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 임영웅의 오래된 노래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레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마음 나눌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

0: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임이다. 오늘은 3331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굿모닝 FM 시작을 해볼게요. 테디, 이무진의 신호등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요즘 우리 아들이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아주 짧은 문자지만 이 안에 애정이 듬뿍 묻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좋아하는 노래라서 나도 찾아듣게 되는 이 마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평소에 잘 안 먹는 음식이지만 우리 딸이 좋아해서 도전해보기도 하고요. 또 잘 들춰보지 않던 책도 나의 연인이 추천하면 줄거리라도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오늘도 한 뼘 더 넓어진 세상 속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란히 사이좋게 걸어가 볼까요?

이무진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화모닝. 2307번님이 저희 아이도 신호등 진짜 좋아해서 맨날 반복 재생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명곡이지만 당분간은 그만 듣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엄마 반성합니다. 계속 똑같은 거 예 들으면은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또 컨디션 안 맞으면은 어우 할 때도 있지. 음악이 원래 그래요. 7580번님이 어제 퇴근길에 반찬 가게에 들렀는데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무나물 보고 바로 샀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저도 좋아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실 늘 곁에 있어서 늘 짜증만 내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좋은 건 패스 하는 경우 많은데 좀 실행할 때 있죠. 말을 또 예쁘게 한다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 무언가를 사서 간다거나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 가족한테 표현을 많이 해야 나의 행복도 늘어나는 걸 조금씩 나이 들면서 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6613번님이 저 원래 커피를 입에도 안 댔었거든요. 근데 커피 좋아하는 아내랑 연애할 때 따라 마시다가 푹 빠지게 됐어요. 후후후. 지금은 에스프레소 즐겨 마셔요. 오, 야, 거의 김지원 쌤급 되셨네요. 에스프레소까지 가기는 쉽지 않던데. 저는 점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점점 이제 용량이 커집니다. 1리터 이상 마셔요. 이상. 계속 물 대신 마시나 보리차처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제 카페인을 좀 잘 받는 몸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든 예 너무 아닌 거 난 진짜 아니야. 좋은 거 나 이거 진짜 이것만 좋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사랑하는 사람과 하다 보면 너무 좋은 것, 너무 싫은 것 없이 두루두루 좋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굿모닝 FM도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루두루 좋아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두 시간 달려봅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리는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할 겁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웨이 다이어트,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7시 10분 17초 1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테디. 저도 요즘에 저는 원하지 않지만 저희 딸이 좋아해서 놀이터 진짜 자주 가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5: 아, 더워서?
6: 네, 어머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5: 어, 화이팅.
6: 양산이랑 모자, 물 꼭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2.6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서울 33도까지 오르고요. 전주와 광주도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릅니다. 제주를 빼고는 하늘도 맑아서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매우 높음인데요. 강한 볕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중북부와 전북, 전남 북부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종일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 사이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 집중력이 화르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릴 겁니다. 목소리 들으시고 이 사람 누구다? 예,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예요.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민영 PD가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0: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1: 구문이 FM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운 영역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 선정해서 요거트 스무디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이분도 직업이 많아요. 본업은 일단 가수이고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시킨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57만 명 됐을까요? 구독자가 예 대형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정답 받는 동안 이분이 속한 팀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타임캡슐 듣고 올게요.

0: 오답도 많이 왔어요. 김문희 씨가 이소라, 김인혜 님이 나르샤, 이진희 씨가 젠슨 황. 아, 메시지는 맞아. 버티는 거야. 버텨보는 거야.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1: 버티자. 버티는 거야. 버티고 보는 거야.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면 다 되는 거야.
0: 강민경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민경에서 했던 말이죠. 직장인 룩북 소개하면서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라고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정답자 발표할까요? 손해담 님이 강민경. 로테이션 퀴즈도 버티고 버티고 참여하면 언젠가는 당첨되겠죠, 테디? 지금 당첨됐어요. 되는 거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김슬기 님이 정답 강민경. 버티자, 버티자. 버텼는데 왜 아직도 화요일인 거예요? 그래도 버티자. 유유. 예, 화이팅, 화이팅. 아직 남았어요. 함께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요거트 스무디 준비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비치 타임캡슐 듣고 왔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다비치 강민경 씨였습니다.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All night go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299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미스터 비스트가 세계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5억 명 달성한 거 봄? 5억 명 기념 플레이 버튼도 공개를 했는데요. 유튜브 CEO가 직접 선물한 특별 커스텀으로 미스터 비스트 시그니처 로고 모양으로 제작이 됐더라고요. 5억 명이라니. 클래스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하셨는데, 와, 미스터 비스트는 이제 초대형 챌린지 기획으로 유명한 미국 유튜버인데 대한민국 인구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전 세계인의 유튜버입니다. 와, 뭐 좋은 일도 너무 많이 하고 멋진 것 같아요. 굿모닝 FM은 500만만 돼도 좋겠다. 500만 50만? 아하,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가자. 2999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0244번님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팔순 잔치 봄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열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격투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후후후. 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팔순 잔치이긴 했는데 격투기는, 예, 그렇게 즐기시면 스포츠는 이제 보는 걸로 좀 에너지를 푸시고 직접적인 어떤 그런 무서운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평화로운 세상 되기를 바라봅니다. 0244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을게요.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그동안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올게요.

노래 엄청 빡빡한 노래로 예, 컴백을 했네요. 라이즈의 신곡이었습니다. Do Your Dance. 멋지네요. 자, 이제 어제 그거 봄 계속 달려볼까요?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그거 봄 3893번님의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이름처럼 마귀같이 생긴 마귀상어가 최초로 자연 서식지에서 포착된 거 봄. 마귀상어는 약 1억 2500만 년 전 공룡 전성기였던 백악기에 등장한 사과어 계통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종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찾아보면 머리에 뿔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마주치면 그대로 얼어붙을 것 같아요. 유유 하셨는데 이런 상어가 있었어? 진짜로 너무 무서운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사진 그 공룡 백악기에 있었던 공룡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매끈하게 유연하게 잘 진화가 됐지만 신기하다.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발견이 될 정도구나. 3893번님 재밌었습니다.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남승희님 오늘이 세계 리필의 날 6주년이라는 거 봄. 저는 주방 세제용품을 언제나 용기에 액체만 리필해서 사용하는데요. 애청자님들도 일회용품을 늘리기보다 리필해서 사용하는 거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이게 일단은 뭐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예, 실생활에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남승희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4750번님 어제 블랙핑크 데뷔 10주년 기념 우표 발행된 거 봄. 벌써 데뷔 10년이라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블랙핑크 팬이라면 한 잔씩 구입해서 소장해보세요. 전국의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진짜 10년이 됐어 벌써. 대단합니다. 시간 진짜 빨리 흘러요. 4750번님 부침 유리병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블랙핑크 노래 들을까요? Love Sick Girls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8: 네, 테디. 저는 어제 테디 분팔라 댄스 봄. 눈이 정말 무척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네. 오늘 도로 위는 대체로 좀 무난한 편인데 고속도로 위에 몇 곳 좀 돌발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망향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 어젯밤부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북천안부터 3km가 좀 많이 밀려서 여기는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신갈에서 수원, 남사 진유에서 안성 구간도 밀리고요.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부평 부근은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요금소부터 밀려서 이후로도 서인천까지 5km가 지체고요. 서울 쪽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도 일찍부터 차들이 많아서 문학에서 서창 또 신천에서 일찍까지 총 15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와요. 오늘 오프닝에서 사랑하는 사람 취향 닮아간다 이야기 했었거든요.
1: 네네.
0: 자영 리포터는 어때요? 뭐 아들 석준이가 좋아해서 따라하게 된 것 뭐 이런 거 있나요?
1: 제가 사실은 초보 운전 시절에 화물차랑 한번 사고가 나서 화물차 옆을 지나가는 걸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예. 근데 아들들은 자동차를 진짜 좋아해요.
0: 좋아하지, 좋아하지.
1: 그래서 이제는 옆에 일부러 지나가면서 오 석준아 저기 지게차 지나간다. 오 화물차 지나간다 할 정도로 제가 더 큰 자동차를 찾아다닙니다.
0: 어 세상에 와 어떻게 보면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게 해주는.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내게 하네. 어, 석준이 효도하네.
1: 그러니까요.
0: 엄마가 이렇게 사랑한다.
1: 사랑한다.
0: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빵집이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오, 마감 세일 같은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빵집이나 음식점에서는 팔리지 않은 음식이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소비기한이 남아있어도 매장 진열 기준에 따라서 새 제품

0: 제품으로 교체가 되면서 멀쩡하게 남은 음식이 버려지는 구조였던 거죠. 이에 정부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고 고물가스 속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1: 음식이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웠는데 마감 그쵸? 할인 너무 좋네요. 이거 어디서 이용할 수 있죠?
0: 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앱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에서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마감 할인 상품을 오후 8시 이후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쿠팡이츠와 요기요에서는 개인 빵집과 음식점도 참여를 합니다. 쿠팡이츠의 경우에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이 되고요. 요기요는 오후 9시부터 영업 종료 시까지 할인 서비스 운영한다고 하니까 참고 많이 해주세요.
1: 예, 버려지는 음식은 줄이고 소비자는 부담을 덜 수도 있는 만큼 마감 할인 서비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0일 토요일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도 15분 내에 재승차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1: 정확히 어떤 제도예요?
0: 네, 전철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실수로 역을 잘못 내려서 잠시 개찰구를 나간 경우에 15분 안에 다시 승차를 하면 기본 요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을 호출하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그냥 요금을 다시 내는 이용객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일부 노선에서 시행되던 15분 재승차 무료 제도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3호선, 또 4호선과 수인 분당선, 경의 중앙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 보통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 있어서 이제 요금을 두 번 내는 경우가 많았겠네요. 유용할 것 같습니다.
0: 네, 다만 조건이 좀 있어요.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같은 역, 같은 노선의 개찰구를 통해서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를 해야 하고요. 교통카드 이용객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일회권과 정기권 이용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해서 이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기본 요금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한 번당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1: 예, 작은 변화지만 이용객들의 불편은 크게 줄어들 것 같네요. 수도권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가 뭐예요?
0: 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이 지원 금을 여름과 겨울로 나눠 쓰지 않고요. 사용 기간 안에서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지원금을 좀 아껴뒀다가 겨울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1: 냉방비, 난방비 부담이 큰 가정에 이제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작년에도 지원을 받았고 자격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등록되는데요. 이 지원금은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약 29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동절기는 10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 필요하신 분들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전 가영님이 15분 내 재승차 제도 이거 좋네요. 근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텐데요.
1: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람들 안 돼. 진짜 없어요. 다시 없어요 이거. 박세리님이 와 빵순이인데 마감 할인 너무 좋네요. 크크크크크.
0: 네, 이인성님이 으악 빵돌이인 저 다이어트 때문에 빵 끊었었는데요. 다시 빵사랑 시작되나요? 빵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1: 멈출 수 있을까 이 사랑을. 3289번님이 저도 마감 할인 서비스 이용 중이에요. 비싸지만 평소 관심 있던 디저트를 마감 할인 때 싸게 먹을 수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0: 그러니까요. 예.
1: 좋아하는 거 더 효율 있게 드시는 것도 좋고 가장 따끈할 때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하고.
0: 맞아요. 예.
1: 자,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밤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발한 퀴즈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티마우스 선예가 함께한 에너지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어제 만점 나올 뻔했는데 오늘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여기에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음료 준비를 했으니까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퀴즈 문제 좀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오늘 만날 분 신청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거제도에 있는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오빠가 엄청 웃겨서 사연 신청합니다. 저희

0: 빵가게 대표 개그맨인데요. 그 오빠를 대충 소개하자면 일단 성대모사를 엄청 매우 웃기게 잘합니다. 그리고 김자훈의 허니도 잘해요. 그 들으시면 무조건 웃으실 거예요. 하시면서 와 얼마나 웃기면 이렇게 자랑하면서 신청을 해주셨을까.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1: 아, 내가 임마 어? 퀴즈 반 넘고 에이? 상품권도 타고 마 다 했어. 바라바라 바라반.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야 보통 아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저 거제에서 빵 만들고 있는 33살 김형도라고 합니다.
0: 아 형도씨.
2: 네.
0: 아 너무 재밌으신데. 아니 일단 이렇게 하신 김에
2: 네네.
0: 허니 한번 가죠. 허니.
2: 허니.
0: 허니 바로 가죠.
1: 허니. 허니. 많이 보고 싶어.
0: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2: 네, 지켰습니다.
0: 예예. 와, 야, 거기 닭집같이 어쩌니 닭 한 마리 있던데 지금. 야, 어떻게 이렇게 성대모사 평소에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 그냥 일하다가 이제 심심하면 이제 영화 명대사 뭐 이런 걸 막 따라 하다 보니까.
0: 야, 아, 또 있어요, 그러면 또?
2: 그냥 뭐 구멍이 두 개지요. 형님 대충 몰랐으니까.
0: 아 진짜 유쾌하시다 형도씨. 야 이분 이 에너지 어떡하냐. 여기 빵 무조건 맛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 에너지면 빵 무조건 맞아요. 맛있어. 거제에서 어떻게 좀 유명한 빵집인가요?
2: 아 네 규모도 좀 있고요.
0: 요.
2: 네. 이름 얘기하면은 좀 그래도 인지도도 좀 있는.
0: 야 네. 좋다 좋아. 아니 형도씨 같은 분이 빵 만드시면 무조건 맛있거든. 열정이 이게 빵에 다 들어간다 생각해봐.
2: 감사합니다.
0: 그럼 잠깐만 이거를 신청해 주신 우리 동생은 누구예요?
2: 아 같이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그 동생인데 이 친구도 사실 좀 개그기가 괜찮아.
0: 아 그래요? 동생 지금 옆에 있나요?
2: 잠깐 불러야 될 것 같은데.
0: 아 그런가요? 아 파이팅 네네네.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2: 아
0: 일단 뭐 미리 부르지 마세요. 뭐 우리끼리 하죠.
2: 한 5초 정도면 될 것 같은데.
0: 5초요? 5초면 방송 사고라 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형도 씨와 함께 네. 가겠습니다. 0317번님이 아침부터 비타민 충전 겁나게 해줘보네요. 김형도 씨가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흐르는 분 퀴즈 성공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다들
2: 화이팅!
0: 아 다들 너무 청취자분들이 너무 예뻐하고 계십니다. 박서연님이 와 오늘 도전자분 대단하다 진짜 크크크 하시면서 즐거워하고 계신데 자, 이 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퀴즈 어떻게 성공 자신 있으세요?
2: 네 자신 있습니다.
0: 오 좋아. 밤만 마치면 되는 번번한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죠. 하나 둘 셋
2: 화이팅.
0: 좋습니다. 정답만 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곱하기를 하자 15 곱하기 2는
2: 30.
0: 정답. 물질과 내가 한 몸이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 물아
2: 일체.
0: 정답. 밀가루를 영어로 하면
2: flour.
0: 오 정답. 바보도 사랑합니다. 박명수 씨가 부른 이 노래의 제목 바보에게
2: 바보가.
0: 정답.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에 이어 추가골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선수는
2: 오현규.
0: 오 정답. 속담 고양이 이것 생각해서 준다 에서 이것은 하나.
2: 고양이
0: 둘
2: 어릴 적
0: 아우야
2: 고양이 사료
0: 고양이 쥐 생각해서 준다 였습니다.
2: 아
0: 민간 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CEO는
2: 일론 머스크.
0: 정답. TV를 틀으면과 TV를 틀면 중 옳은 표현은
2: 틀면.
0: 정답.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50% 와일드싱에 모두 출연한 배우는
2: 오정세.
0: 정답.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투자 상품으로 영어로 반대의라는 뜻을 가진 이것은
2: 인버스.
0: 정답. 와.
2: 아.
0: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아. 고양이 지 생각해서 준다 빼고 다 맞았어요. 아홉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와 만점 나올 뻔했어. 기본 선물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야. 아니 퀴즈 진짜 잘 푸시네요.
2: 아 아깝네요. 한 문제.
0: 오늘 진짜 아까워. 와 이 속담만 아는 거 나왔으면 끝났는데. 하 김영도 씨가 엥? 거제에 사는 형도 씨, 대구에 사는 네. 김영도가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아 대구의 김영도 씨가 또 응원 주셨어요. 야 박수빈님도
2: 형님 잘 없는데 나오네.
0: 그러니까요 형도 씨가 박수빈님이 만점 나올 뻔했어 아까비 하셨고 김담비 씨가 그 빵집은 면접 볼 때 개그 시험 보나요 하시면서 자 이분들 포함해서 아홉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와 형도님.
2: 네네.
0: 와 너무너무 잘했고 너무너무 진짜 오늘 유쾌한 아침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2: 일단 그 사연 신청해준 그 저희 그 친한 동생 건희에 고맙다는 말 전하고요. 고생하는 이제 주방 식구들 모두 화이팅하고 이제 사연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님도 방송 오래 해주세요.
0: 너무 고마워요. 형도씨.
2: 네. 네네.
0: 떠나기 전에 성대모사 앵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2: 성대모사요?
0: 허니 한 번 더.
2: 아. 허니. 허니. 많이 보고 싶어.
0: 많이 고마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
2: 네.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3: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0: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밀가루 관련 문제 더불어 내드릴게요.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얇게 떼내어 맑은 국물에 끓여먹는 한국의 전통 요리인 이 음식은요. 과거 조선시대에는 밀가루가 아주 귀해서 양반가나 잔치상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한자로 손수자에 접을 접자를 써서 손으로 접어 만든다라는 뜻의 수접이에서 이름이 유래한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1번 수제비, 2번 공중제비.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9992번님 새벽 5시부터 콩밭 메면서 듣고 있습니다. 굿모닝 FM 저의 노동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콩밥을 메고 계세요? 오늘 날씨가 좀 덥다는데 물 많이 드시고 아시죠? 자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가 힌트송이 돼야 되는데 마크 론슨과 레이가 함께한 수진젠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킨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짜근짜근짜근 우적우적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손으로 접어 만든다라는 뜻의 수접이에서 이름이 유래한 한국 전통 음식 정답은 바로 1번 수제비였습니다. 4679번님이 정답 수제비. 들깨 수제비 먹고 싶어요. 근데 들깨 수제비 먹으면 술이 들깨. 예. 정선영님이 수제비 반죽할 때 꼭 손으로 하시고 발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족제비가 됩니다. 라고. 저는 아무래도 민경 PD랑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왜냐면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파이팅. 너무 고마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자,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오답도 뭐 하나 체크해보죠. 2959번님이 정답 왼손제비. 저는 왼손제비인데 왼손으로 만드는 수제비가 더 맛있겠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언어휴위 갈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TV를 틀면 2분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MBC 네.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1: 네.
2: 좀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까부터.
1: 예, 예. 네. 스페셜 DJ 해보셨잖아요.
2: 네.
1: 이런 게 이제 네. 선택이 돼서 올라온다.
2: 네.
1: 잘 소화하실 수 있겠어요?
2: 아니요. 이거 회의 한번 해야 됩니다.
1: 웃는 거 봐. 민경 PD 웃는 거 봐. 에이, 저런 무책임한 웃음을 에이. 회의를 좀 한번 해야겠어요.
2: 회의 진짜 세게 해야 됩니다.
1: 에이, 제가 웬만하면 회의 안 하거든요.
2: 진짜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1: 초반에 빨리 해야 돼.
2: 비상대책 회의 해야 돼.
1: 이게 잘못 방향으로 나.

0: 생각이 듭니다.
1: 자, 일단은 네. 휘준 아나운서 TV 보다가 본인 얼굴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2: 있죠.
1: 예. 그러면 어때요? 좀 뿌듯해요? 아니면 약간 민망하거나 채널을 돌리거나 막 이래요?
2: 민망해서 안 봅니다.
1: 아,
2: 바로
1: 그래?
2: 돌려요.
1: 아, 그래?
2: 네, 바로 돌립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하는 거를 잘 못 봐요.
1: 아, 그래요?
2: 지금 이거 생방 다시 듣기 못 해요.
1: 아, 이건 좀 못 들을 것 같아요.
2: 못 들어요.
1: 언어 유인은 저도 잘 가끔 네. 못 들을 때 있어요.
2: 상황극 어디에 내놓기가 네. 되게 민망해요.
1: 그만큼
2: 네.
1: 우리가 편안함을 넘어서
2: 네네네.
1: 파이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2: 아,
1: 거죠.
2: 좋죠.
1: 아, 그렇죠. 그렇지.
2: 그치.
1: 그 오늘도 다시 듣기 못할 정도로 파이팅 해봅시다.
2: 파이팅 제비.
1: 좋아. 언어 유인 하지마. 시작해볼까요?
2: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아우 지금 너무 많이 마셨네. 숙취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자, 챗 휘피티 서울 상암동 북엇국 맛집 추천해줘.
2: 네, 서울 상암동 북엇국 맛집 찾으신다면 휘슐랭 3스타에 선정된 휘준인의 해장국 추천합니다.
1: 휘슐랭 3스타? 미슐랭 아니고 휘슐랭이 뭐지? 수상한데, 뭔가 수상한데. 자, 수상해.
2: 핵심을 찔렀네요.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춤법 오류 분석 중.
1: 어? 아니, 나는 맞춤법 물어본 적이 없다.
2: 북어국 아니고 북엇국 맞는 표기입니다.
1: 너 정말 핵심을 찔렀네. 고마워.
2: 그거 내 건데.
1: 휘피티 북엇국. 그래, 1인분만 시켜야지.
2: 삐삐 적정 주문량 오류 감지.
1: 뭐야 얘 왜 이래.
2: 삐삐 호경님의 식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추가 주문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치즈 홀케이크 한 판 추천드립니다.
1: 아니야 나 북엇국 1인분이면 된다니까.
2: 삐삐
1: 후식은 필요 없어.
2: 삐삐
1: 나 지금
2: 삐삐삐 최근 검색 기록 분석 결과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를 총 35번 검색하셨습니다.
1: 아,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이 좀 심각하네.
2: 배부를 때 먹는 밥 70회.
1: 배부를 때 먹는 밥을 누가 검색해요? 배부를 때 먹는 밥이 어딨어?
2: 핵심을 찔렀어.
1: 예.
2: 자, 오늘 우리가 유의할 우리말 북어국 북엇국입니다. 틀어줘.
1: 그렇지. 오늘 이틀 차입니다. 네. 우리 민영 PD가 또 하고 있어요.
2: 아, 나 진짜 빚이 안 나올까 봐 또 아찔했어요.
1: 예.
2: 자, 오늘 상황극에서 호경은요 챗 휘피티에게 북어국 맛집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챗 휘피티는 북어국이 아니라 북엇국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2: 예. 뭘까요?
1: 북엇국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북어국.
2: 그렇죠. 예.
1: 북엇국이라고 쓴 적 한 번도 없어.
2: 간판도 보면 북어국으로 다 많이 돼 있어요.
1: 예.
2: 하지만 북엇국이 맞습니다.
1: 하하.
2: 들어가야 돼. 시오파침 들어가야 돼요. 시오파침.
1: 허허, 또 예. 화가 날랑말랑합니다. 화가 날랑말랑해.
2: 뒤에 가면 더 화납니다.
1: 예.
2: 자, 해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북엇국이잖아요.
1: 그렇죠.
2: 자, 북어와 국 합쳐진 단어라서 이게 시옷이 없는 거를 조금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1: 그렇죠.
2: 하지만
1: 당연하죠, 이건.
2: 이게 사이시옷이라는 개념을 또 가져와야 돼요. 예. 사이시옷.
1: 배워봤죠, 우리가.
2: 네. 이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워져가지고 일단
1: 예.
2: 이야기를 하면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표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외도 있는데 이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될 때 사이시옷을 씁니다.
1: 그렇지, 그렇지.
2: 네.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이제 순우리말끼리 결합되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되거나 라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어려워지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예.
2: 자, 북엇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북어. 모음으로 끝나기도 하고 북어는 한자죠. 네, 국은 한글이고 또 순우리말이고 또 발음 보면은 북어국 북엇국 이래가지고 뒤에가 국으로 돼요. 국.
1: 예.
2: 네. 그래서 사이시옷 적는 겁니다. 그래서 순댓국이 맞아요. 순대국이 아니고.
1: 아, 순댓국이라고 적어야 돼 이것도.
2: 네. 사이시옷 어려워요. 그래서 북엇국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고
1: 예.
2: 네. 또 앞으로도 이제 좀 많이 다루겠습니다. 이 사이시옷은. 자, 북엇국. 어제 술 드신 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든든하게 또 해장하시고 맞춤법도 든든하게 가져가세요, 여러분.
1: 발음만 시옷이 붙는 줄 알았더니 표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
2: 그렇습니다.
1: 사이시옷. 북엇국. 그래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6242번님이 아 네. 북엇국 먹을까 순댓국 먹을까 고민되네요.
2: 아 순댓국이요 저는.
1: 야 순댓국 오늘 순댓국이에요.
2: 북엇국 다뤘지만 저는.

0: 순댓국.
1: 아, 북어국이 또 네. 단가가 좀 비싸요. 어. 많이 비싸.
0: 테리도 그러면 순댓국?
1: 전 두 개 다 먹죠.
0: 아, 그렇죠?
1: 전 두 개 다 먹죠.
0: 핵심을 질렀어.
1: 그렇습니다. 이전 네.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0: 안녕.
1: 저희는 르세라핌의 북팔라 아니고 붐팔라 듣고 올게요.

0: 르세라핌 분팔라 듣고 오셨습니다. 5497번님이 저 영양사인데 식단표 적을 때마다 헷갈렸거든요. 북엇국 덕분에 이제 안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이시오 정상 예. 춘댓국 이렇게 발음과 똑같이 시옷 받침을 더해서 적어야 된다는 것 우리 배웠습니다. 김재희님이 초6달이랑 언어유의 듣고 있는데요. 어제 국어 시간에 배웠다고 바로 안 해요. 감사해요. 강윤지 화이팅! 아유 똑똑해라. 배운 거 기억하다니. 수업 시간에 안 자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예뻐라. 잠시 후에는 MBC 양수인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4부 코너 고민 박살 허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원금 손실

0: 실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 솔루텍
1: 1544-8777.
3: 전남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4분 35초 6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오늘 순댓국, 북엇국 드신다면 그야말로 이열치열 되겠습니다. 어허. 날이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2.6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는데 오늘은 더 오릅니다. 서울 33도, 전주와 광주 32도, 대구 31도로 서쪽 지방이 특히 덥겠고요.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나타나겠습니다. 무리한 바깥 활동은 피하시고 수분 섭취도 자주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중북부와 전북, 전남 북부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구름이 지나는 곳 있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오늘도 아주 단아하게 또 예, 전투복 입고 출근을 하셨는데
1: 단아와 전투가 잘 어울리지
0: 잘 어울리지
1: 모르겠지만.
0: 않죠. 예, 근데 약간 기자님하고 발라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 네? 뭐하고 발라더하고?
0: 기자님하고
1: 네, 발라더
0: 발라더랑 아. 전투복은 비슷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약간 정장을 입어야 되잖아.
1: 아, 그럼 턱선도 좀 살려야 되나요?
0: 턱선도 좀 살려야지. 기자님도 이렇게 질문할 때 날카롭게.
1: 아, 턱으로.
0: 날카롭게. 자, 오늘도 날카로운 키워드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종전, 두 번째 키워드 기업 회생, 마지막 키워드는 오세훈 서울시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종전입니다.
0: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타결을 했습니다.
1: 네, 현지 시각 14일 오후 5시 반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란과 합의가 마침내 완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자서명은 이미 마쳤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이란 정부도 미 이란 간 막판 협상이 약 15시간 동안 진행됐고 양측이 수정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0: 예, 곧 공식 서명식이 있을 거라고요?
1: 네, 미 이란 간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은 집중적인 대화 끝에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정이 타결됐다면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후 스위스로 날아가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0: 네, 관심은 호르무즈이죠.
1: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며 미국 해군의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미국 언론도 협상에 정통한 미 이란 양측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가 미 이란 간 최종 합의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는데요.
0: 예, 그럼 호르무즈 해협 이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1: 네, 19일 공식 서명식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다시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0: 나오긴 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상태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우선 기뢰 제거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고요. 또 향후 이란 측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네, 게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최대 2천 척 가까운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정박해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좁은 해협을 이 배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다고 해도 배들이 모두 빠져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1: 그런데 종전 소식이 이제 전해지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SNS에 또 올렸습니다.
0: 네, 현지 시각 13일입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회담장을 산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사진 외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요. 이란과 전쟁을 마무리한 뒤 다음 외교 현안으로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1: 예, 사흘 정도 남았는데 미 이란 종전 합의 공식 서명까지 잘 이루어져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 원만히 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 기대합니다.
1: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기업 회생입니다.
1: 종합편성 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와 자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0: 네, 어제 오후 오너일가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또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 내용 등을 종합해서 이야기해볼게요.
1: 예.
0: 홍 부회장은 누적된 재무 부담에 자본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부득이 JTBC,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홀딩스, 중앙 P&I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리고는 사과를 했습니다.
0: 네, 그는 임직원 또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홍 부회장은 회생 절차는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고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며 회사를 정상화하는 제도라면서 법원의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번 결정은 그룹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 예, 카드사들의 JTBC 법인카드 정지도 이어졌어요.
0: 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JTBC 법인카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하나카드와 신한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사용 정지 이어갈 예정이고요. 카드사들의 이 같은 조치는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과 맞물린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1: 앞서 JTBC 디폴트 선언도 있었죠?
0: 네,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디지털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JTBC와 중앙일보 등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1: 예, 중앙그룹 회생 절차 신청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을 하죠.
0: 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에 사건 배당됐습니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JTBC 등 각 사마다 별개의 사건 번호를 부여했지만요.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고요.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신문해야 한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신문 기일을 지정할 걸로 보입니다.
1: 예, 향후 법원의 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오세훈 서울시입니다.
1: 서울시 MBC를 편파 왜곡 보도 매체로 규정을 했죠.
0: 네, 어제 아침 서울시에서 나온 신문방송 기사 스크랩 표지에 편파, 왜곡 매체는 제외한다는 문구와 함께 제외 매체 MBC라고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대변인실이 주요 보도를 간추려서 오세훈 시장과 실무 부서 그리고 기자실 등에 배포하는 자료에서 특정 매체 MBC를 배제한다고 한 겁니다.
1: 편파 왜곡 매체로 MBC를 언급한 근거가 있겠죠.
0: 앞서 MBC는 지난달 GTX 삼성역 지하구간 공사장에서 철근 178톤이 누락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1: 예.
0: 서울시는 MBC의 GTX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보도를 걸고 나섰는데요. 서울시는 MBC가 76차례 반복 보도했다면서 시정 운영이 훼손되고 신뢰도가 하락했으며 공무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 자, 이에 대해서 서울시 출입 기자단이 항의에 나섰죠.
0: 네. 51개 언론사가 모인 서울시 출입기자단

0: 논의 후 공식 항의 입장문을 서울시에 전달하며 서울시의 해당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단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MBC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니라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두고 비판적 언론을 배제하기 위한 언론 통제라면서 해당 매체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출입기자단 취재 보도에 대한 제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 그런데 서울시는 내부 자료여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면서요.
0: 네, 하지만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형식적으로만 내부 참고용일 뿐 사실상 외부에 공개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개별 보도가 아닌 특정 매체를 외국 매체로 규정했다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기자단 취재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불편한 보도를 했다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취재 제한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쟁은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기를입니다.
1: 맞아요.
0: 하루라도 빨리.
1: 하루라도 빨리.
0: 네. 네.
1: 소윤 기자님 오늘 전투복 입고 어디 가시냐고 다들. 가시기 전에 전매추 하나 추천해주고 가시라고.
0: 아, 전매추요?
1: 네.
0: 날씨가 더우니까 평양냉면?
1: 평양냉면.
0: 저는 아직 올해 여름 평양냉면 못 먹었는데.
1: 아, 게시 안 했어요?
0: 네, 아직 게시 안 했는데. 얼른 게시하시죠, 다들.
1: 예, 말씀하신 김에 우리 기자님도 네. 드세요, 오늘.
0: 알겠습니다. 오늘은. 딴 거 예약이 있어? 되어 있어 가지고.
1: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내일, 먼저 먹을게. 우리가 먼저 먹을게요. 목요일날 체크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봬요.
0: 네, 목요일에 봬요.
1: 자,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권진아 방문치가 함께한 노크 듣고요. 고민박살 화한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저는 찜닭이요.
6: 찜닭 드실 거예요?
7: 네, 안무를 안 구했지만 한번 해봤어요.
6: 좋다, 찜닭도.
7: 네. 돌발 상황 있는 곳들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북천안부터 4km가 계속 많이 밀리는데요. 망향휴게소 부근 4차로에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여파 받습니다. 또 오산에서 남사 구간,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은 소래터널 부근 2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근으로 차들도 많아서 계양에서 소래터널까지 10km 정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탄천 1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영동대교 부근도 사고 나면서 강남권 갑자기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 전후로 강서구 일대 또 여의도 통과하는데도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and gentlemen, the Fosse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Fosse! Fosse! 국민모두 Fosse! No! No! No! No! Fosse! No! No! 아 좋다. 아 안 나오니까 힘이 좀 나. 소전 박살 모드로 범인 박멸, 세상의 모든 범인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뭐냐? 상암동 굿모닝 FM 스튜디오에 이어서 한강까지 들썩이게 하는 텐션 왕이에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박수리 내지 않습니다.
2: 저희가 계속 성대모사 하고 있어가지고
1: 예, 예. 네. 요새 또 참교육
2: 네.
1: 예,
2: OTT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1: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 일단 목격담이 하나 떴던데
2: 아, 네.
1: 신기루 씨랑 같이 한강에서 점핑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2: 아,
1: 그 트램펄린 위에 이렇게 네. 음악에 맞춰서 막 뛰는 거죠.
2: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김혜선 씨가 그걸 이제 그렇지, 행사를
1: 전도사잖아요.
2: 오셔가지고
1: 예, 전도사시잖아요.
2: 인사를 하러 갔다가 아, 또 막 인사시키는 거예요. 또 사람들 있는데 그 했죠.
1: 오.
2: 근데 제가 예전에 혜선 언니가 오픈 딱 했을 때 제가 갔거든요. 저 예. 다이어트 하려고. 어어. 그리고 언니가 40분만 하면 살이 쭉쭉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가고 그날 운동화랑 샴푸랑 다 두고 다시는 안 갔어요. 너무 힘들어.

0: 힘든 거예요.
1: 힘들지 힘들지.
0: 그 40분 하는데도
1: 힘들지.
0: 근데 그날 잡혀가지고 땡볕 채서
1: 또 했어
0: 30분을.
1: 아니 근데 그래도 안나 씨는 경험자니까 괜찮은데 네. 기루 누나는 무슨 일이에요?
0: 기루 씨는 거기 올라갔거든요. 예. 트램블린에.
1: 트램블린에
0: 발이 닿더라고요 땅에. 약간 점프 실제, 살짝
1: 실제로 트램블린이 있지만 실제로 자기는 땅에서 뛰었네. 네,
0: 언니는 땅에서 콩콩 뛰었어요.
1: 그 더 힘들었겠다. 네, 더 힘들었겠어.
0: 관절에 무리가
1: 더 힘들었겠어. 야, 어쨌든 텐션 그래서 아주 끝장을 내고 왔다라는 목격담이 있었어.
0: 아, 근데 혜선 언니 텐션은 아무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1: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네. 어떻게 그렇게 파이팅 있지?
0: 맨날 그래, 맨날 그 상태라니까요.
1: 아, 일단은 누구보다 파이팅을 해야 되는 건 지금 민영 PD거든요.
0: 왜요?
1: 지금 민영 PD가 혼자 이틀 차 이제 부스에 앉는 거예요. 네, 아, 태어나서 그, 처음으로
0: 긴장되니까
1: 어제 앉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0: 이게 생방으로 탁탁 이거 음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 고민 박스도 좀 많아요.
0: 아니 진짜 제가 DJ 해봤잖아요. 너무 많아 뭐가.
1: 진짜 많지.
0: 난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은 라디오는 처음 봤어요. 그렇지.
1: 사실 우리 민경 PD도 밖에 있지만 네. 완벽하지 않은 채로 밖에 나갔어 지금.
0: 도망갔어요?
1: 지금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맡기고 나갔어.
0: 와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갔네. 그렇지.
1: 제 스타일은 약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거든요. 2, 3주쯤에 이제 하나씩 얘기해야 되는데 일주하고 나갔어. 그래서 민영 PD가
0: 듣기 싫어가지고
1: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0: 오빠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1: 하지도 않았어 아직. 하지도 않았어. 자 고민 박사 화났나?
0: 그게
1: 자,
0: 더 무섭다 하지도 않은 게.
1: 그만해 그만해. 본격적으로 한나 씨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0: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 저 허한나에게 다 털어놔주세요. 한강에서 점프하던 그 기세 그대로 여러분의 고민도 가볍게 날려드릴 거야.
1: 아니 그거 왜 자꾸 해요. 왜 자꾸 해.
0: 빠졌어. 할리미한테 빠졌어요.
1: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네.
0: 고민사연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게시판 고민박살 허한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긴 고민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녹용 홍삼 선물세트를 고민 하이패스에 소개된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1: 네. 긴 고민사연 이제 소화해봐야 되는데 오늘 고민사연 누가 보냈나요?
0: 오늘의 고민은요. 아부의 기술님이 보내주셨어요.
1: 네. 사연으로 갑니다. 렛츠고. 저는 요즘 사회생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편하게 회사 다니려면 상사 비위도 좀 맞추고 적당한 아부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2: 와 부장님! 그 넥타이 어디서 사셨어요? 와 대박! 이 미감 뭐야? 이 색감 뭐야?
3: 아 좋지.
2: 이거 딱 제가 찾던 스타일인데.
3: 그랬어.
2: 와 진짜 센스. 와
3: 아유 이거 별거 아닌데.
1: 이렇게 아부 잘하는 동료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얼마 전에 아부 잘하는 동료랑 저랑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반응이 완전 달랐습니다. 동료한테는요.
2: 아유 허대리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사람은 말이야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야. 응.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지.
1: 이러셨는데 제가 실수를 했을 때는 약간 화부터 버럭 내시더라고요.
2: 김호경 대리! 입사 몇 년 차인데 이런 실수를 하나?
1: 죄송합니다 부장님.
2: 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1: 하,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아파서 반차 좀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 동료가 아플 때는 걱정부터 하시던 우리 부장님이
2: 요즘엔 젊은 사람들 이래서 문제야. 건강관리도 실력인가 몰라?
1: 아, 예.
2: 주말에 나가도 생각하지 말고 운동을 해 운동을.
1: 아니, 저는 매일 러닝을 하고
2: 이래서 문제라는 거야 이래서. 예. 매일 그렇게 나가 뛰니까 아프지. 집에서 홈트를 하란 말이야.
1: 예 홈트를. 러닝 끝나면 집에서 이제 홈트도 제가
2: 이래서 하... 문제야. 예. 이래서 운동도 조절하면서 자기가 맞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러닝에다가 홈트까지 같이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회사에 와서 그렇게 비실거리는 거 아니야.
1: 왠지 신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도 혼내기 마시는데요. 아 내가 평소에 좀 살갑게 굴었으면 안 일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상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 가는 게 이게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테디 안나씨 적당히 아부 잘하는 방법 좀 없을까요? 예 사인 보내주신 아부의 기술님께 녹용 홍삼 선물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부 때문에 그럴까? 아부를 못하는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이 어렵다라는 사연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아부라기보다
0: 네.
1: 어쨌든 팀원이니까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 이런 건 좀 필요하긴 해요.
0: 근데 그...

0: 못해.
1: 그건 나도 잘 못해.
0: 못해.
1: 나도 잘 못해.
0: 그리고 우리처럼 큰 사람들이 다가가면 무서워해.
1: 맞아. 맞아.
0: 아, 그 저도 예전에 선배가,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분들은 또 막 되게 잘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방을 새로운 가방을 바꾸셨나 봐요. 근데 나는 그분이 뭐 가방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내가 뭐 관심도 없지 무슨 상관이야. 근데 가방을 뭐 새로 바꿨나 봐.
1: 바꿨어?
0: 갑자기 여자 선배들이랑 막 다 같이 아 선배님 가방 바꾸셨어요? 이랬다? 그러면서 한 10명이 모이는 거야 그 선배한테.
1: 예, 예, 예.
0: 너무 예쁘다요. 그러니까 막 아 뭐 예뻐? 막 명품이에요? 막 아니야 명품 아니야. 선배님 매니까 명품 같아. 진짜 이러는 거예요.
1: 잘한다 근데.
0: 그래서 저는 그래서
1: 잘해.
0: 구석에 들어가 있었죠.
1: 왜 왜?
0: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1: 옆에 서가지고 이라도 같이 했어야지.
0: 아우 그 제가 하기 싫은데 하는 게 티가 날 것 같은 거예요.
1: 아 하기 싫어했구나. 아 그건 마음의 문제가 있다.
0: 아, 못해.
1: 하기 싫은 건 마음의 문제가 있어.
0: 아, 못해.
1: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하는데.
0: 그치. 예. 하기 싫은데 가서
1: 하기 싫은 거는
0: 문제가 나는 못해.
1: 아 그래?
0: 난 이 너무 이해가 가 이분이.
1: 예. 아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좀 친해지고 싶은데 그런 표현을 잘 못해.
0: 아 친해지고 싶은데.
1: 아 친해지고 싶은데. 아 이것도 방법이 좀 잘
0: 그런 그래도 지금 친한 부신 형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 형들은 이제 저의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는
0: 알아주는
1: 헤아려 줘서 제가 뭘 좀 하면 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안아주시니까
0: 어...
1: 제 동생들도 그래 저를 많이 따르면은 제가 좀 챙길 수 있는데 네. 제가 먼저 챙기는 게 잘 안 되더라고
0: 어...
1: 생각보다.
0: 아 그럼 당연하지.
1: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0: 아, 그래요?
1: 많이 늘었어.
0: 나 좀 챙겨요.
1: 너 제일 챙겨.
0: 아 오빠 안경 바꿨어요?
1: 아 그걸 뭘 아우. 귀 아파. 자, 7262번님이 부장님 목에 뭐 걸리신 것 같아요, 일단.
0: 아, 빅맥. 아, 커다란 햄버거 같겠습니다.
1: 아, 예, 예. 네네. 자, 일단은, 아부. 우리 민영 PD는 잘해요.
0: 잘하나요?
1: 칭찬 같은 거 막. 누나, 오빠, 언니, 오빠. 못해, 못해. 민영 PD 못해.
0: 부처처럼 앉아있네요, 부처님처럼.
1: 민영 PD 잘 못하는 건 느껴져.
0: 저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좋아요.
1: 예.
0: 너무 또 저한테 다가오면 그것도 싫더라고요.
1: 아 그래. 예. 이러면 오히려 다가가게 되지. 가만히 있어.
0: 대학교 있으면. 때 어떤 후배가 제가 웃긴다는 걸 보고 너무 웃기니까 친해지고 싶었나 봐. 선배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 진짜 저도 못 됐죠. 너 나 알아?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해? 이랬어.
1: 아 그런 텐션 못 견디는구나.
0: 못 견뎌요.
1: 아 못 견디는구나.
0: 난 너무 싫어요.
1: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야지.
0: 그랬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아 아부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스킬도 좀 있어야 되고
0: 예,
1: 친해지려는 방법들도 네. 스타일 봐가면서 안나 씨 같은 타입한테는 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타입한테는 저렇게 하고
0: 맞아.
1: 다 있어야 되는데
0: 근데 대부분
1: 어려워
0: 좋아하셔요. 근데 사실은
1: 그래 네. 아니 고맙잖아.
0: 그럼요.
1: 나한테 다가오려는 노력은
0: 맞아.
1: 고맙잖아.
0: 그렇긴 해.
1: 친해지는 건 다음 문제지만 그 행동 자체는 고맙잖아요.
0: 근데 그 친구 있죠. 저한테 왔던 그 친구 제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제 남자친구 제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어갔어.
1: 본인 남자친구 뺏어갔구만.
0: 아, 제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저는.
1: 아 그래? 미안해. 안 미안해.
0: 친구의 남자친구 뺏어갔잖아.
1: 아 그렇구나. 이기적이야. 0453번님이 아부는 강아지처럼 막 배 드러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리액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0: 아,
1: 그러니까 배 드러내는 분이 계셔. 근데 그 옆에서 맞아요만 해도 네. 되는 건가? 아니 배 드러내는 분도 있어요 진짜.
0: 아 만져달라고
1: 지금
0: 배를 진짜 실제로 배를 실제로. 드러낸다고요.
1: 있다고요.
0: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오빠한테.
1: 아니.
0: 배를 드러내고 싹싹싹 해달라고.
1: 아니,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0: 배 한번 문질러주세요.
1: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반응도 좀
0: 근데 사실은 뭐 리액션만 잘해도 반 이상은 가는 거긴 해요.
1: 그거 맞지.
0: 네.
1: 옆에서 리드하지 못해도
0: 응.
1: 아부를 리드하지 못해도
0: 그치?
1: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맞아요
0: 맞아, 맞아.
1: 어머 이렇게만
0: 맞아,
1: 해도
0: 맞아.
1: 해도 또 보죠.
0: 서부람님 저는요 아부를 못하는데요 리액션 잘해서 항상 좋아하세요. 리액션이 항상 오? 오? 우와 우와
1: 뭐 어디까지 하는 거야?
0: 저는 진심으로 좋아서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아우 보람 씨는 맨날 좋대 이러더라고요.
1: 그래 그래도 이런 평가가 더 나. 보람 씨는 왜 이렇게 맨날 다 좋아해? 아 못 믿겠어 이렇게 해도
0: 네.
1: 웃고 있잖아.
0: 그치
1: 그 말투에.
0: 어
1: 보람 씨 왜 이렇게 맨날 시크해?
0: 왜 뭐 집에 우환 있어?
1: 마음은 알지만 너무 왜 이렇게 시크해? 하는 것보다 낫지.
0: 그래.
1: 그래.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그래서 다정함이 어려워요.
0: 근데 그리고 막 다 잘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막 사랑받고 싶다?
1: 그래.
0: 막 약간 나한테 소원하다 쟤한테 더 잘하는 것 같잖아?
1: 그래.
0: 그럼 좀 섭섭해.

0: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1: 그런
0: 있어.
1: 매력이 또 있다니까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일단은 고민 사연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아부를 잘 못해서 고민인 상황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이제 하는지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1: 아니, 딱 나왔어.
0: 나왔어? 예. 리액션만이라도 잘해라.
1: 오, 오, 오, 이,
0: 리액션 엉망인데 지금. 다 멀어지게 다 도망가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고민 하이패스 이어가겠습니다. 고민 하이패스. 오, 주제가 이제 있습니다. 주제가.
1: 어떤 주제죠?
0: 예, 안나 씨가 소개해 주셔야 되거든요.
1: 방금 아부를 잘 못해서 고민이분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민 하이패스 주제는요. 나 이렇게까지 아부해봤다입니다.
0: 그럼 고민이 아니잖아.
1: 아부해. 서로 맥락이 좀 살짝 안 맞긴 하네요.
0: 네, 그러니까 민경 PD랑 회의가 좀 필요하긴 해요.
1: 네. 지금 도망갔지만. 부장님 옷을 10분 동안 칭찬해봤다. 팀장님이 키우는 반려견 생일까지 외우고 있다 등등. 여러분들이 해본 최고의 아부는 뭔지 아부 잘하는 방법도 함께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연을 읽으면서 이 정도면 적절한 아부의 기술인지 아니면 좀 과한 아부인지 한번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0: 그 고민이구나.
1: 제 고민은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야.
0: 그렇네.
1: 그러네요.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8000번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현의 내 거 중에 최고. 내 친구 이현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고문 FM 태입니다. 고민 박살 허안나. 안나 씨와 함께 고민 박살 허안나 이제 고민 하이패스 해야 되는데 이연 내 거 중에 최고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참 노래 잘 만들었어.
1: 그래.
0: 내 거 중에 최고.
1: 어떻게 이런 정말 뭐 이 가사가 생각이 났을까?
0: 그래.
1: 내 거 중에 최고.
0: 어.
1: 근데 또 발라드야.
0: 발라드야. 아 좋다.
1: 원래는 내 거 중에 최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0: 멜로디 살짝 틀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멜로디가 발라드에 딱 좋아요.
1: 아 그래요? 네.

0: 오늘 딱 좋아. 자, 실시간으로 들어온 고민들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 고민 하이패스. 훙 해주세요.
1: 훙
0: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었어요. 나 이렇게까지 아부해봤다 였는데 도착한 사연 바로 소개해 주시죠.
2: 4313님 이봉원 씨 닮은 부장님에게 잘생긴 아이돌 닮았다고 아부했어요. 거짓말이라 얼마나 인중이랑 볼이 떨리던지.
0: 아 이거 티나는데.
2: 이럴 때는 마그네슘을 많이 드시고 하시는 걸로.
0: 미리 과다 섭취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거 티나.
2: 그러고 보니까 어제 저도 유민상 씨 라디오를 다녀왔거든요.
0: 예.
2: 거기서 선배님한테 김물 닮았어요라고.
0: 아, 뭐, 닮은 부분이 있어야.
2: 있었어. 걸... 조금 있었어.
0: 있었어?
2: 네, 눈이 좀 이렇게 덮여 있었어.
0: 아, 뭔지 알겠다. 아, 인정, 인정.
2: 눈이 좀 닮았더라고.
0: 아, 있어, 있어, 있어.
2: 있어.
0: 아, 있다, 있다. 그러니까
2: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0: 그래. 어떻게든 하나 있으면 네. 괜찮아요.
2: 그렇지.
0: 어떻게든 하나 있으면.
2: 나도 사회생활이 지금 20년, 네. 30년 되니까.
0: 제 친구한테도 화가 많이 났길래 소지섭 닮았다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표면 멀리서 보면 그냥 곰돌이 푸예요.
2: 네.
0: 소지섭이 없어.
2: 네.
0: 근데 눈이 약간 찢어져 있어.
2: 아, 뭔지 알겠다.
0: 그래서 그 친구가, 에이, 뭐, 그래. 이랬는데 거울 보고 계속, 어디가 닮았다. 계속 거울 보면서 자기가 이거 어디가 닮았다는 거야 이렇게 계속 기분 좋아하더라고.
2: 귀여워요.
0: 좀 있으면 여기 받아들여져요.
2: 어떻게든 좀 찾아가지고.
0: 그때 진정성 있어야 돼. 그 조금이라도. 잘했어요. 잘했어. 이건 근데 어떻게 고민을 패스하지? 잘했어요. 자 다음이죠.
2: 김송림님 직장 다닐 때 노래방 가면 상사가 좋아하는 애창곡 기억해두고 미리 예약해놓고 탬버린을 신나게 흔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았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2: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제가?
0: 아 지금 뭐 약 드셔야 돼요.
2: 죄송합니다.
0: 뭐 알람이 울렸는데. 노래방 애창곡 기억해두고 예약해놓고 같이 이렇게 리액션 해준다. 상사는 이거 다 알아.
2: 너무 감사하지.
0: 너무 감사하지.
2: 왜냐면 상사가 노래 부르는데 아무도 안 나와봐. 얼마나 뻘쭘해.
0: 관심도 없고 뭐 이러거나 듣는둥 마는둥.
2: 그럼.
0: 근데 미리 예약까지 이거 잘하시잖아요 하면서. 듣고 싶었어 이 노래.
2: 어머 진짜 그렇게 한다고?
0: 그러면
2: 진짜. 나 사랑에 빠질 것 같아.
0: 그러니까, 그러니까.
2: 결혼하고 싶어.
0: 아 그러니까 이 정도 파이팅이면 너무 고맙지.
2: 우리 송림 씨는 딱 뇌리에 박혔어.
0: 송림 씨 지금 잘 되고 있죠 뭐든.
2: 너무 잘했어.
0: 이 정도 파이팅이면 뭐든 잘하실 것 같아.
2: 좀 일,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한 번 더 하고 그것도 이제 인이 백히면은
0: 그래.
2: 몸살 안 나.
0: 이런 사연 받으니까 고민이 확실히 되네. 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까 고민 됩니다. 유지인님이 저는 사무실에서 팀장님 옆자리거든요. 근데 자리 바꾸는 시기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도 전 팀장님 옆이 좋아요. 라면서 지금까지 옆자리 지킴이 중입니다.
2: 어, 이것도 너무 고맙다.
0: 이거 너무 고맙지. 이거는 그냥 사실 상사 뭐 이런 게 아니라 동료 뭐 후배라도 나 이 옆자리 좋아. 하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
2: 나는 팀장님이랑 죽이 너무 잘 맞아서. 너무 감사하지.
0: 너무 고맙지.
2: 우리 지금 다 우린 늙은 사람들이라 이게 너무 고맙지.
0: 그래, 너무 고맙다 진짜.
2: 지금 나 눈물 날 것 같아. 그렇게 해주는 후배가 있으면.
0: 이렇게 해야 되나 저희 다시 고민합니다.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앞뒤로 바꾸니까 이런 또 장점이 있네요. 저희가 배웁니다.
2: 구하나님, 팀장님 차 탈 때 신발 털고 벗어서 타봤어요. 타서는 신발을 뒤집어 놓기까지 해봤다. 와 이거는
0: 이게 또 이게 타이밍이 또 팀장님이 새 차야 하필. 혹은 팀장님이 진짜 좋은 차를 뽑으셨어 중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 뭐 또 그렇게까지 해.
2: 난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 씨 정말 가정교육 잘 받았다.
0: 진짜.
2: 이렇게까지 생각할 것 같아.
0: 아니 이런 이게 막상 받는다 생각하니까 좋네.
2: 저는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저희 후배가 제 차를 타는데 그 조수석에 왜 저희는 이제 신발 하나씩 이렇게 좀 놓잖아요. 제가 그걸 미처 못 치웠어요. 그걸 발로 차더라고요.
0: 아 훨씬 낫다. 와. 아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신데요.
2: 진짜 너무 잘하고 있다.
0: 너무 잘하고 계시죠.
2: 우리보다 난 것 같아.
0: 우리는 아예 지금
2: 진짜 예, 빌빌거리고 맨날 빌빌거리고.
0: 저희 좀 많이 배울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잠까지 가나.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고민박사 화한나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제 후운 셀프로 내고 광고를 보러 갔어요. 네. 우리 민영 PD랑 제 호흡이 기가 막혀.
4: 근데 그 호흡이 되게 쉽지 않은
2: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짜서 해도 안 웃기는 호흡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후운했는데 바로 광고가 떴어. 고민사연 보내주신 분들 선물 보내드려야 되는데 선물 뭐였어요? 선물 좀 보여줘봐. 예, 아메리카노. 예, 1544님을 비롯해서 모든 고민 지금 소개되신 분들은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건데, 1544님 회식을 했는데 아부 잘하는 직장 동료가 장기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팔꿈치에 혓바닥 닿기를 보여줬어요.
4: 이건 아부라기보다는
2: 이 아부를 원래 잘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한다.
4: 서커스.
2: 자기가 했던 웃긴 걸 다 보여주는 거야.
4: 태양의 서커스 같네요.
2: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근데 이것도 에너지가 사실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되긴 해요. 그죠?
4: 예. 네, 그렇죠. 그럼요.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2: 갑자기 아무도 안 시켰는데.
4: 그렇지. 혀에 백태도 없어야 되고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2: 아, 그렇게까지?
4: 예. 네.
2: 자, 임채영 님이 아,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위안도 되면서 같이 짜네요.
4: 그래. 우리 다 이렇게 산다니까.
2: 이렇게 사네. 안나 씨랑 제가 좀 많이 반성해야겠어.
4: 뭐 저는 뭐 민상 선배한테 김무효 씨 닮았다고 하고 싶었겠어요.
2: 그래. 네. 나한테는 그러고 보니까 아부를 별로 안 하네.
4: 오빠는 독보적으로 잘 생겼잖아.
2: 어, 불편하다. 와, 너무 불편하다.
4: 너무 난 진정성 있었는데.
2: 마구리 씨 먹고 올래 좀? 왜 떨림이 거기가? 자, 알겠습니다. 아, 노래 흐르고 있네요. 세븐틴의 예쁘다. 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씨 고생했어요.
4: 네, 고생했어요.
2: 민영 PD 고생했어요.
4: 네.
2: 예, 같이 외칠까 세 명 다? 여러분,
5: 해본 굿데이.
2: 같이 외쳤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방송 시작 전에 저희 청취자 한 분께 커피를 한 잔 먼저 보내드리면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주인공은요, 23년의 긴 주말 부부를 끝내고 중년이 되어 신혼을 꿈꾸고 있는 차성복입니다. 제가요, 일주일 뒤면 부산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있는 정읍으로 가요. 친구들은 아우 그 나이에 뭘 합쳐 하고 난리인데, 저는 초보 전업주부로 남편도 챙겨주고 살림에 집중할 생각에 설레요. 저의 남편 김성수, 아내 차성복으로 우리의 중년 신혼을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야, 힘든 시간 잘 버텨내셨군요. 예, 기러기 유경험자로서 축하드리고요. 네, 또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면 처음에 같이 있을 때 좀 투닥거릴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리라 믿고, 자, 커피는 왠지 뜨거운 걸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